군대를 가지고 좀 엄청난 제국이거든요. 그거를 다 파괴해버려 가지고 다시는 지금까지도 그 도시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 깔끔하게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사세 왕이 너무 잔인하게 티라우라코트, 그러니까 네팔의 석가족 나라를, 석가족 수도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일부 남은 사람들이, 도망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기록에 나오거든요. 그 도망간 사람들이 결국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주 반경은 그렇게 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사는 게 있거든요. 막 어디까지 막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두드려 맞고 쫓겨가지고 맞을 때 그렇게 움직여. 그게 민족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기후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주 막 강력한 세력이 와가지고 막 때려 이렇게 전쟁으로 막 밀어버리면 살려고 막 가지. 일반적으로 움직일 때는 그 근처에서 움직여. 그래서 네팔의 피프리하와로 이동해.

자, 이게 이제 피프리아 화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저건 발견된 거고요. 부처님의 사리가 진짜 존재한다면 저게 유일한 사리라고 칭해지는 그 사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델리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게 여기 피브리아와 출토 사리예요. 그리고 거기 고로에 보면 아니 그 사리 장엄구 사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석가족이 모셨다라고 돼 있어서 근본 팔탑 중에 하나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사리 중에서 만약에 진짜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유력한 넘버 원이 여기 출토탑이에요. 요 출토 사리입니다. 그 사리를 보여드릴 거예요. 요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 지금 사리 저게 어떻게 보면 사리키지 사리키. 요게 탑이고요. 요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사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파고 내려가서 상당히 큰 탑이에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서 한 이 정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절터예요. 절터. 여기가 꼭대기예요. 꼭대기. 요 밑으로 이렇게 파고 내려가면 부처님 사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뛰어.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추석 합동 차례를 9월 25일에 봉행합니다.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합동 차례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업장 소멸하시고 모두 크게 길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에 불 개근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1: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이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1: DTN 투어와 만일 연불결사회가 함께하는 48 아미타 사찰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발대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업장 소멸의 첫걸음, 성불로 향하는 정토로 가는 길.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력이 숨쉬는 48 아미타 성지에서 서방 정토 세계를 향한 4년의 위대한 서원이 시작됩니다. 증명법사 보광 대종사, 지도법사 도군 대종사, 지도법사 법원 스님, 법장 스님, 자현 스님, 그리고 BTN 투어 만일 연불결사회가 이끄는 서방 정토를 향하는 장엄한 구도의 여정, 그 거룩한 원력의 첫빛을 밝힐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대발원 발대식에 사부대중 여러분을 정중한 마음으로 모십니다.

중화마음으로 가는 길이 곧 수행의 길이요 대자유인의 길이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내려놓을 줄 아는 자세. 움켜진 손을 펴는 것이 곧 수행이며 텅 비어야 비로소 충만해진다는 것을 이 길 위에서 배울 수 있다. 작은 도량을 이룬 모든 것이 부처님의 법문이자 경전인 암자. 오로지 비우고 들어가야만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는 돌구멍절.

집착도 갈등도 없는 피안의 장소. 팔공산 밝은 기로 치워진 도량 중암암. 나를 먼저 낮추고 욕망을 내려놓는다면 천년의 비바람을 맞은 암자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날 수 있다.

신라의 장군 김유신이 17세가 되던 해 삼국통일을 맹세하고 신비의 노인 난승에게서 비법을 전수받았던 곳으로 장군굴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법한 공간 때문에 돌구멍을 지나가려면 저절로 자세가 낮아지고 고개가 숙여진다.

공양, 예불, 울려, 심지어 잠자리에 드는 것조차 불가에서는 수행이라 했던가. 작고 아담한 불상이지만 그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만큼은 크고 간절하기만 하다.

균형 잡힌 모습을 갖춰 작은 석탑으로는 뛰어난 작품성까지 인정받고 있다. 비바람에 바위도 깎여나갈 만큼 오랜 세월이 흘러도 중화마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는 변치 않고 이곳에 남아있다. 사미남, 팔공산 봉우리에 나란히 자리 잡은 세계의 바위를 가리키는

깨달음을 구하는 구도자에게도 사미남은 좋은 수행처임이 분명하다. 하늘 아래 찾아드는 것은 온통 구름과 비바람뿐이니 속세를 벗어나야 하는 수행자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으리라. 오늘도 가슴속에 화두를 품고 일심으로 수행에 정진한다.

오랜 세월을 절벽 위에서 버틴 것은 중화만뿐만이 아니다. 바위 사이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힘차게 가지를 뻗은 소나무 한 그루. 수백 년은 좋게 넘어 이름 또한 만년송이다. 흙 한 줌 없는 바위 틈에서 인고의 세월을 묵묵히 버텼을 소나무. 한 줌의 흙을 찾아 뿌리를 옮겼으면 이 소나무는 만년송이란 이름을 갖지 못했으리라. 너른 자리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그저 비좁은 바위 틈에도 감사했던 소나무는 오늘도 티 없이 푸르게 불법을 말하고 있다.

만년송 아래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은 신라의 장군 김유신이 수련을 하며 기를 받았다는 전설이 남아있다. 이렇듯 팔공산 곳곳에는 삼국시대의 유적을 비롯해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온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품어하는 작지만 커다란 도량, 중함함.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포용하는 불교의 정신은 중함함에서도 엿볼 수 있다. 보통은 바다에서 업을 하는 이들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용왕각이 산중에 모셔지기도 하는데,

채로 금풍이라 했다. 잎사귀가 다 떨어져야 나무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듯 욕망과 집착을 모두 떨쳐버려야 본래의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다. 가을바람에 스스럼 없이 제 잎사귀를 내어놓는 나무처럼 제 속의 욕망을 자연이라는 도량에 내려놓는다. 그래야 겨울을 견디고 꽃과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번뇌라는 바위를 깨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래야 겨울을 견디고 꽃과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번뇌라는 바위를 깨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욕망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낀다. 아무리 목이 마른다 한들 바닷물을 마실 수야 없듯이 당장 마음속 욕망에 사로잡혀 무엇을 선택한 듯 마음을 채울 순 없다. 수행은 내려놓음이요 움켜쥔 손을 펴미다. 텅 비워야 충만해진다. 비움이 대자유인의 길이다. 악기는 비어있기 때문에 울린다. 비우면 내면에서 울리는 자신의 외침을 들을 수 있다.

중화마음은 흰 구름 거친 청산이요 진정한 자유의 도량이다. 욕망도 집착도 내려놓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곳. 절벽 위 천년의 암자는 오늘도 가난해진 맑은 마음으로 정진한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파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제사를 공인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포교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의 진우스님이 당선됐습니다.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하며 94년 종단개혁 이후 자승스님에 이어 두 번째 연임 총무원장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의 진우스님이 당선되며 4년간 종단을 다시 이끌게 됐습니다. 수행과 종무행정을 두루 거치며 종단 안정과 한국불교 중흥을 이끌어온 당선인의 발자취를 돌아봤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에 당선된 진우스님은 공의, 공감, 공심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종단 안정과 대중화를 넘어 한국불교의 대도약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국 사부대중에게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을 들어봤습니다. 명상의 저변을 넓히고 급변하는 시대에 포교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다양했습니다. 천태종이 단양 구인사에 삼운전 건립을 마무리하고 현판 제막식과 낙성식을 봉행했습니다. 전국의 천태불자들은 새로운 도량의 낙성을 축하하고 굳건한 신의 글지를 다졌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의 진우스님이 당선됐습니다. 진우스님은 선거인단

0: 321명 가운데 183표를 얻어 57%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4년 전 합의 추대에 이어 이번에는 경선에서 종도들의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하며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자승 스님에 이어 두 번째 연임 총무원장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 정막을 깨고 환호와 박수가 교차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의 진우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일 후보와 합의 추대 형식에서 벗어나 7년 만에 치러진 본격적인 표결 승부였습니다. 투표가 진행된 어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총 선거인단 321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기호 3번 진우 스님이 183표로 138표를 얻은 기호 1번 경우 스님을 45표 차로 이겨 57%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33대 자승 스님 209표, 36대 원행 스님 235표, 35대 설정 스님 234표에 이어 역대 네 번째 득표수입니다. 진우 스님은 당선증 수령 후 곧바로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동해 부처님 전에 당선을 고하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2: 오늘의 선택은 저 개인에 대한 그런 지지가 아니라 공단의 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국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라는 준엄한 뜻으로 받들겠습니다.
1: 1978년 관흥 스님을 은사로 3위계를 수지한 진우 스님은 제18교구 본사 백양사 주지를 거쳐 총무원 총무부장, 기획실장, 총무원장 권한대행, 8대 교육원장, 37대 총무원장 등 종단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행정통이자 수행자입니다. 특히 임기 내에 보여준 천년을 세우다 결사, 대국민 정신건강 프로젝트 K-선명상 보급은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0: 종단 통합에 묵직한 숙제도 않았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한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새 집행부의 첫 단추가 될 전망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의 진우 스님이 당선되며 향후 4년간 종단을 다시 이끌게 됐습니다. 수행과 종무 행정을 두루 거치며 종단 안정과 한국불교 중흥을 이끌어온 당선인의 발자취를 윤호섭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2: 1978년 백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제방 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하며 수행자의 본분을 다져온 진우 스님. 스님의 행정 역량이 대외적으로 드러난 건 2012년 제18교구 본사 백양사 주지를 맡으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 입적 이후 불거진 갈등 속에서 주지 소임을 맡아 교구를 조속히 안정시켰습니다. 이후 2015년 재심호계위원에 이어 2017년 총무원 사서실장으로 발탁되며 중앙종무기관에 진출했습니다. 호법부장과 기획실장, 총무부장까지 총무원 핵심 부실장을 두루 거쳤고 설정 스님 퇴진 당시 총무원장 권한 대행으로서 종단 위기를 수습하며 갈등 조정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3: 저 또한 본의 아니게 총무원장 권한 대행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빈틈이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2: 2019년 제8대 교육원장으로 취임한 진우 스님은 승가교육 혁신에 앞장섰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기엔 스님들의 연수교육을 발빠르게 비대면으로 전환해 위기에 대응했고 기본교육기관 교과 과정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편했습니다. 종단 안팎의 신뢰를 바탕으로 2022년 제37대 총무원장에 단독 입후보해 합의 추대된 진우 스님은 쉼없는 종단 혁신을 이어갔습니다.
4: 어떻게 전법하고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느냐가 지금 최대의 숙제.
2: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의 삼원 통합을 이뤄내 종무 행정 효율을 극대화했고 종단 직영 요양병원을 개원하며 승려 복지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수십 년 묵은 과제였던 문화재 관람료 감면 국고 지원을 이끌어냈으며 국민 마음 평안을 위한 선명상 프로그램 보급과 청년 대학생 전법에 진력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아픔을 보듬는 현장 자비행도 돋보였습니다.
5: 총도들의 열망을 참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부대중이 함께 힘들게 이뤄낸 종단의 안정과 변화를 여기에서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종단 안정과 사회적 소통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사부대중의 선택을 받은 진우 스님. 수행력과 행정력을 두루 갖춘 당선인이 열어갈 새로운 발걸음에 종단 안팎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1: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진우 스님은 공의, 공감, 공심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종단 안정과 대중화를 넘어 한국불교의 대도약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0: 서로 이제 공감을 이루어야 되겠죠. 예. 그럼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 차치하고서라도 충분히 이제 종돌이의 뜻에 뜻을 모아서 공감을 이루어서 반드시 예, 그 공심으로 실천하겠다.
1: 두 번째 키워드인 공감은 한국 불교의 외연을 넓히고 포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동국대 불교학 헤드쿼터를 구축해 교학을 활성화하고 위주지역 한국불교문화전시관과 불교중앙박물관 서울 건립을 추진합니다. 불교박람회 지역 확대와 함께 뉴미디어 포교 전담기구를 설치해 AI와 SNS를 활용한 전법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특히 지난 4년간 대중화에 힘써온 선명상은 중앙선명상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마음 수행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0: 이제 선명상을 통해서 국민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마음 운동이에요. 이제 정신 문명을 이끌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제 마음 운동. 앞으로는 정말 한국 불교 우리 종단의 트렌드로 그렇게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1: 세 번째 키워드인 공심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종단의 지속 가능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둡니다. 사찰 경례지 합법화와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국공유지 법제화를 추진하고 전통사찰 지원과 문화유산 유지 보수비의 자부담 완화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대사회 활동으로는 불자 기업인 조직화로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사찰님을 활용한 포교 생산 모델도 마련합니다.
0: 우리 스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일반 사회에다가 우리 종단이 어떤 그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 역할은 가장 약자들이라든가 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라든가 또 우리가 자비행을 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저희 종단에서 우리 종단에서 그걸 어느 정도는 좀 책임을 지고
1: 스님 복지는 출가에서 열반까지 생애 전 과정으로 확대합니다. 의료와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종도에게 기본 수행비를 지급하는 한편 열반과 다비까지 종단이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불교 전통 문화 굿즈 등 수익 사업을 다변화하고 기부와 수익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스님 복지와 사회공헌, 포교에 다시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4년간 쌓아온 종단의 안정과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변화를 넘어 불교 중흥의 완성을 이루겠다는 진우 스님. 공의공강 공심을 앞세운 새로운 4년이 한국 불교의 또 다른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당선인에 대해 사부대중은 어떤 기대를 품고 있을까요? 전국 각지에 있는 스님과 불자들의 목소리를 박성현 기자가 전합니다.
3: 앞으로 4년간 조계종을 이끌 제38대 총무원장이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종단 행정 책임자로

0: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단 내외적으로 신임을 통해서.
1: 포교 현장에서는 명상의 저변을 넓히고 대중화에 박차를 가해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우울증을 비롯한 마음의 병을 앓는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명상 콘텐츠 개발이 절실하다는 제언이 보태졌습니다. 명상

0: 청년들이 불교에 깊이 매료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일상 속 얻는 힐링입니다. 템플스테이나 사찰 수행 체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지만 비용적 부담으로 참여를 망설이는 청년들도 적지 않습니다.
1: 요즘 청년 불자들이 템플스테이라든지 사찰에서 스님과 함께하는 수행 체험 활동에 관심이 높은데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그 비용적인 부분에서 지원이 더 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레일을 통해서 불교 기차 여행 홍보하는 거 봤는데 그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청하지 못하는 불자들이 많이 있는데
0: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당선인을 향한 사부대 중의 바람은 결국 소통과 화합, 청년과 함께 시대를 이끄는 전법으로 모아집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연등이 등에 불을 밝힌다는 뜻이거든요. 연등에는 지혜의 등불로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춘다는 뜻입니다.

0: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1: 마하바냐바.
0: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인등사팔 연등기도 성지 참배동 참지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자법안기묘원자우보기 설명향의에 청종옹의에 수제제체 수미

양삼처시론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용창 남북 평화통일 속성치

이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 제업 실계소멸 불법문종 신심경고 발보리심영불 대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제1년 내내 동서사방 추리왕환 상봉길경 불봉제 환제구설 삼제 판란 사백사병 일시소면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양지대원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6: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0: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거론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 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해가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반열방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공덕은

힘술 굳고 욕심내어 혼갑번뇌 사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구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지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음한 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람일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을제

누구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BTN 붓다웨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에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붓다회가 함께합니다.

문수 정업주 옴바게타 나마사바 옴바게타 나마사바 옴바게타 나마사바 문수보살 옷자지나나라 파짜나라 파짜나라 파짜나 문수보살 대의력심주 오마미라 흥가자라 오마미라 흥가자라 오마미라 흥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지난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대원성치지난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수능.

마지막 시험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동 장기절을 올리고 시극기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던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장기도 발언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소서.

0: 푸른 하늘과 함께하고 창해 동대지 푸른 바다는 대지와 함께하네. 인생 부불래 인생은 한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나니 일일활환시 일일활환시 날마다 날마다 환희롭게 살아가자.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보면, 이 공식에서 구해 보면 N은 RT 이상기체 상수 RT 나누기 PV죠. 이건 이제 압력이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포스 힘이 되잖아요. 그리고 요 V는 그러니까 뭐 이걸 메타 자성으로 보면 V는 볼륨이니까 메타 삼성이 되죠. 그러면 요거 삼성하고 요거 없어지고 일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힘 곱하기 거리 메타가 되죠. 이게 바로 뭐냐면 1이죠. 1. 1의 양이고 이게 바로 에너지가 되죠. 이게 에너지가 되니까 이걸 줄로 표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관계도 그래서 이쪽에서 나온 이 공식을 PV NRT는 물리학하고 천체 물리학하고 이게 예. 물리학의 아주 기본 방정식이 됩니다. 기본식이 됩니다. 엄청 중요한 공식입니다. 자연과학에 있는 공식을 다섯 개만 선정하라 해도 들어갈 정도로 PV NRT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어서 우리 인간의 우리 몸 속에 있는 삼투압, 삼투압도 이 공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때 이제 PV NRT가 이 공간에 PV NRT를 예, 물리학의 아주 기본 방정식이 됩니다. 기본식이 됩니다. 엄청 중요한 공식입니다. 자연과학에 있는 공식을 다섯 개만 선정하라 해도 들어갈 정도로 PV NRT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어서 우리 인간의 우리 몸 속에 있는 삼투압, 삼투압도 이 공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때 이제 PV NRT가 이 공간에 PV NRT를 삼투압으로 바꾸는 공식이 PV IRT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반투호퍼 반투호프라는 호프란 사람의 삼투압 공식입니다. 이 삼투압 공식으로 이 사람은 1901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노벨상을 받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 과정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요건 제가 잠깐 다시 기억을 봤더니 지금 2019년에 요 아보가드로 숫자는 정확하게 국제학술대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요거는 딱 픽스가 됐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6.022140.76 곱하기 10의 21승. 그러면 원자 하나의 질량은 수소나 산소 원자 질량은 이거의 역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10의 23승 10의 23승.

기원, 그다음 진화론, 이 뿌리가 훔볼트가 그 먼저 남미를 답사를 해요. 훔볼트가 남미 답사한 해가 1799년이에요. 예. 그리고 한 5년인가 남미를 답사를 해요. 그 훔볼트 한류도 발견하고 많은 걸 하는데, 이 훔볼트가 그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 제임스 대통령을 만나요. 예. 제임스 대통령을 만나 갖고 그 루이스 탐험대를 조언해 줍니다. 이것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훔볼트하고 관계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 훔볼트는, 바로 이 훔볼트가 그때 당시에 그 유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훔볼트가 그 남미를 답사하면서 그때 당시 남미에서 가장 높은 산이 뭐냐 하면 그 침소라이소가 하는 산이 있어요. 침소라이소. 이게 에콰도르에 있는데, 에콰도르인데, 이 산이 그때 당시 한 6,500m인가 그 정도로 이렇게 해갖고, 이게 최고 높은 산이었어요. 그때 당시 알려진 게. 에베레스트 산이 그때 높이가 안 알려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바로 리비에는 뭘 밝혀냈냐면 식물이 뭘 먹고 자라는가? 식물의 영양소를 확인합니다. 바로 식물의 그 유명한 영양소가 바로 NPK라 부르는데 바로 질소, 인, 예, 칼륨. 이세 가지가 식물이 먹는 무기염료, 그걸 밝혀낸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인류가 만년 전부터 농사를 짓고 식물을 키웠는데 아무도 식물이 뭘 먹고 자라는지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뭘로 생각나면 부식질, 퇴비 있잖아요, 퇴비. 그러니까 그거 있는 유기물, 이걸 갖고 식물이 자란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식물은 질소인 칼이, 우리 아잖아요. 인삼비로, 카리비로 들어보셨죠? 그래서 바로 이 기구를 통해서 뭐가 출현하느냐 하면 식물의 기본 그 영양소가 밝혀지면서 농화학이 시작합니다. 예. 이 게이리사하고 이 관계, 이 훔볼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걸 전체를 제가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연금술이 있었죠?

그렇게 된 지구상에는 모든 유기물은 요 네 가지 유형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금방 해볼 수 있어요. 물 유형에서는 요거에 하나는 남겨두고 요거는 바깥치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물 유형에서 물을 요렇게 쓰면 요걸 다 바깥치기 할 수 있어요. 요거 놔두고 그럼 야를 R로 두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네, 요렇게 두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R, O, R, 프라임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팔들은 계속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뀌지 않는 요 산소가 이 과정에서 이제 드러났잖아요. 뭐죠? 산소는 팔이 두 개라는 게. 산소는 팔이 두 개라는 거. 요 팔이 두 개라는 요 개념이 바로 원자가의 개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이 물질 성분은 바로 이걸 이거의 최고 전체 집대성했던 사람이 리비히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 칼리구를 통해서 이 칼리구라는 건 참 대단한 장비입니다. 이 칼리구를 통해서 이 모든 성분을 분석했어요. 예, 물질의 성분. 자, 그러니까 요게 얼마씩 되는가? 그러다가 리비히 제자, 이 리비히 제자에서 누가 있느냐 하면 켈플러. 켈플러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이어는 반토호퍼. 예, 이 계열. 이 계열이고 이 반토호퍼 그다음에 누구냐 하면 베르너. 그다음에 폴링.

니비히란 사람, 이건 조금 더 강의하겠습니다. 니비히가 기센 대학에서 어마어마한 연구를 합니다. 본격적인 이 실험실, 이 비커, 이 칼리구를 모든 그 대학생들이 자기 실험실에 온 학생들한테 직접 유리를 풀어갖고 만들게 했어요. 그렇게 유리를 풀어갖고 만드는 이 칼리구를 갖고 모든 유기물을 불을 태워갖고 거기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를 여기 있는 KOH하고 반응을 시켜갖고 액체 상태로 무게를 쟀던 거예요. 그러면 연금술 시대는 그 천년 동안의 연금술 시대는 기체를 다룰 수가 없었어요. 기체일 때 산소 분자, 질소 분자 이게 다 기체잖아요. 이 기체를 다루는 거, 이산화탄소도 기체잖아요. 그렇게 기체가 이 화학의 중금술은 메인이 됐는데 기존의 메인 연금술은 기체의 무게나 부피를 재는 게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기물은 이 유기물은 뭐 어렵게 말하면 동물, 식물의 사체잖아요. 동물, 식물이 죽었던 이 모든 찌꺼기 물질들이 유기체인데 이 유기체는 태우면 반드시 마지막에 까맣게 재가 남잖아요. 여러분 달걀이든 살이든 놔두면 천년 지나면 까맣게 돼요. 불을 안 태워도 까맣게 돼요. 우리가 모든 지구상에 있는 물질이 세월이 천년, 이천년 지나면 까맣게 되는 모든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불러요. 왜 까맣게 되느냐 하면 마지막에 카본, 탄소만 남아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유기물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하면 천년 동안 서서히 불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불을 태우는 거예요. 옥수수 잎들 있잖아요. 나무 잎들 있잖아요. 이런 옥수수 이렇게 마른 거, 열매 따버리고 나른 걸 여기다가 태우는 거예요. 태우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 이산화탄소예요. 그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산화탄소하고 결합을 해갖고 K2 뭐 어떤 분자가 돼요. 그 이산화탄소가 결합한 요 분자가 이게 액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액체는 우리가 무게를 잴 수 있잖아요. 액체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워낙 중요합니다. 이 원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여기서 독일의 다국적 회사가 세계적 회사가 되는 것이 점도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넣어주기 전 무게를 재고 전후에 무게를 재는 겁니다. 정밀적으로. 그러면 유리 비커를 굉장히 가늘고 가볍게 만들어야 되겠죠. 너무 무거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흘러갖고 핵 반응 전 무게를 재고 이산화탄소를 흘리고 나서 여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 후에 이산화탄소를 추가한 후에 무게를 재는 거예요. 결국 이산화탄소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은 C6H12O6 이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기물의 분자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산소 여섯 분자가 결합을 해갖고 뭐가 되느냐 하면 여섯 분자의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여섯 분자의 물 수증기가 생기잖아요. 수증기는 다 무게를 재울 수 있어요. 해소해갖고.

갔는데 이 괴리산 밑에서 20살 때 훈련을 받고 똑똑한 독일 유학생이 훈련 받는 걸 그 독일 사람이 훔볼트가 딱 보고 괴리사하고 친구잖아요, 훔볼트가. 그리고 괴리사학이 그때도 최고의 학자였는데 야, 자네 그 밑에 있는 학생 이제 그 독일로 저 대학 교수로 보내는 게 어때 하면서 이 훔볼트가 그 헤센 대공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예, 그 헤센 대공. 예. 그건 또 신성로마 제국의 선제공과 그럴 거예요. 헤센 대공한테 편지를 보내갖고 기센대학에 자리 하나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센대학에 가서 이 화학과 실험실을 열어요. 그 실험실이 인류 역사를 바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실험실에서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이 많은 학자들이 훈련을 받고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화학의 분야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전체 과정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면 물질 성분을 연구하는 데서 물질이 어떤 식으로 입체 구조를 갖는가? 입체 구조는 탑입니다. 요 속에서 이 기구 하나에서 사실은 이 많은 학자들이 훈련을 받고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화학의 분야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전체 과정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면 물질 성분을 연구하는 데서 물질이 어떤 식으로 입체 구조를 갖는가? 입체 구조를 갖는가? 이쪽에서 핵심 개념이 원자가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주기율표가 나오고, 마무리해드리면, 이때까지 맨델레프의 주기율표는 원자량입니다. 원자량. 다시 말하면 질량 단위로 주기율표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X선이 나오고, X선이 나오면서 이게 양,

0: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에는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에는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사.

0: 통해 3,300번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힘들 때는 기대고 싶고 방향을 잃었을 때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승을 찾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나를 따르지 말고 스스로를 밝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길을 대신 열어주지 않습니다. 어둠을 비춰줄 뿐입니다. 길을 걷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목입니다. 넘어지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모두 자신의 목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좋은 말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좋은 책을 만날 수도 있고 좋은 스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내가 살아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밤 이야기를 100번 해주어도 배는 부르지 않습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0: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약속드립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 러브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은혜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BTN 투어와 만일 연불결사회가 함께하는 48 아미타 사찰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발대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업장 소멸의 첫걸음, 성불로 향하는 정토로 가는 길,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력이 숨쉬는 48 아미타 성지에서 서방 정토 세계를 향한 4년의 위대한 서원이 시작됩니다. 증명법사 보광 대종사, 지도법사 도군 대종사, 지도법사 법원스님, 법장스님, 자현스님, 그리고 BTN투어 만일 연불결사회가 이끄는 서방 정토를 향하는 장엄한 구도의 여정, 그 거룩한 원력의 첫빛을 밝힐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대발원 발대식에 사부대중 여러분을 정중한 마음으로 모십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인연영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추석 합동 차례를 9월 25일에 봉행합니다.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합동 차례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업장 소멸하시고 모두 크게 길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

0: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지수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남산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하며 산사의 원형을 지켜왔습니다.
4: 경사지를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3: 통도산은 명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5: 산지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3: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전까지 아홉 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죠. 계단 끝에 이르면 무량수전 앞 석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물을 비추는 부처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화엄종의 본찰이자 화엄의 뜻을 건축으로 구현한 곳, 부석사입니다.
6: 부석사의 화엄 사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법주사는 미륵 사상의 도량입니다. 미륵은 자비란 뜻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 팔상전에는 부다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가 있습니다. 산사의 탱화와 불상, 그리고 불탑에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부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의 길을 따르며 그 뜻을 이정표 삼아 천년 동안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곳, 산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요람입니다. 산사에서는 쉼도 수행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튼 것이 없는

0: 수행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술은 또 다른 형태의 수행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좌는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화승들이 불화를 그리며 부처에게 이르는 마음길을 닦았던 곳이죠. 산 사이는 부처를 그리고 새기며 깨달음을 염원했던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자연이 빚은 부처의 품에 안긴 산사 대응사. 이곳에서 스님들은 자연을 품고 지켜왔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2: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천년 전의 해안으로 인류에게 묵직한 깨달음을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 위에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 긴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0: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1: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나를 데리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시계에서 눈을 떼고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리라.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더 많이 아는데 관심 갖지 않고 더 많이 관심 갖는 법을 배우리라.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리라. 들판을 더 많이 뛰어나니 별들도 더 오래 바라보리라. 더 많이 껴안고 더 적게 다투리라. 애떡갈나무를 더 자주 보리라.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우리 모든 많은 모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불자님들이 다 자녀를 갖다 키워봤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첫 번째 보면 그렇죠. 자존심을 세워주라 했습니다. 집은 어디 나중에 세운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갖다가는 키우면서 그러죠. 집이 이제 생기죠. 방이 애들 방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부부가 열심히 벌어도 좀 일찍 그 되는 사람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좀 빈궁하게 생활이 될 경우 우리는 보면은 집이 있고 나서 애가 자녀가 두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시죠.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자녀를 놓으면은 좀 안정이 돼서 자녀를 가지게 되면은 그때는 부부의 사랑이 뜨겁느냐 하면 식잖아요. 그때는 뭐냐? 사랑의 자녀가 아니고 의무감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게 집을 나중에 세우라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죠. 아이를 진정으로 두 분이 사랑을 할 때 자녀를 가져야

중요하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화책을 읽어줘야 된다 해가지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죠. 진짜 중요한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가 서로 저녁이 되면은 한 번씩 아버지도 깨어나주고 어머니도 깨어나주고 그리고 사랑해 하면서

나는 언제나 미소 짓고 웃어주고 다른 사람 타인을 내 손으로 포옹해주고 이런 사람으로 변할 거야. 또 스님들 만약에 이제 절에 오시면 스님들한테 이제 깨달은 스님은 어떻게 된다? 화도 내지 않냐, 짜증도 내지 않냐고, 큰 소리도 내지 않냐고, 언제나 미소 띈 얼굴로 우리를 갖다 감싸줄 거야.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다면, 헛된 망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은 말입니다. 일상생활을 갖다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공양 때가 되면 공양 먹고, 저녁이 되면 주무시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 그 일을 착실히 해 나가는 거예요. 어린애는, 유아는 울어야 되는 거고, 배고픔은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유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치원도 다니죠. 유치원도 갈때 되면 유치원 잘 가야 되고. 학교 들어가면 학교 잘 다니고, 공부해야 될 때는 공부 잘 하고, 또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직장을 좀 왔잖아요. 그럼 직장 근무 잘하고, 결혼할 때는 결혼하고, 그냥 인생살이를 자기가 해야 될걸 갖다 잘 해나가는 것이 참된 깨달음 행위인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한 소식을 하게 되면은, 깨닫게 되면, 이런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참된 깨달음 행위인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한 소식을 하게 되면은, 깨닫게 되면, 이런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분 만나면은 참, 그래요. 말해 드릴 게 없어요. 이렇게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것과

만나면은 내가 이렇게 변하겠지. 그러기 때문에 자꾸 바깥으로 변하기 때문에 끝없이 헤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선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노와 원망, 무서움과 두려움, 좋음과 기쁨, 근심과 걱정, 이 네 가지는 희노애락이 발현된 것이니 마음의 쓰임이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없을 수가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희노애락을 미워하면서 그 발음을 얻지 못하겠다고 하는가? 무릇 마땅히 화를 내야 하면은 화를 내되 그 화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말아야 하고, 마땅히 두려우면 두려워하되 지나치게 겁을 내어서는 안 되며, 좋으면 좋아하되 지나친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근심할 만하면은 근심하되 마음이 상할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마음의 본체와 그 쓰임이 바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내는 게 잘못된 거냐? 아니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 지금은 자 학교에서 뭐 때리면 큰일 나지만, 저만 다닐 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매 맞는 것이 답안서였잖아요. 시험 성적 떨어지면 나와 해가지고, 또 숙제 안 오면 나와 그 선생님이 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하면 곤장같이 맞았죠. 저도 엉덩이에 조금 줄이 몇 번 섰죠. 그렇게 화를 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화를 낼 때 꾸르고 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좋아하면 좋을 때는 좋아함을 표정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 즐거움 표현.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인이 되면은, 깨달게 되면 그런 감정 표현 안 해야 되냐? 좋으면 좋다고 해야 돼.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우면 두려워해야 된다는 이야기. 무서워. 그런데 가끔 보내요. 아, 스님도 무서우세요? 뭐 어떤 깜짝 놀래거나 이런 하자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옆에 분들이 물어봐요. 스님도 놀래요? 아니, 당연히 놀래죠. 나와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나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놀래면, 아, 당신도 놀랄 수 있고, 내가 좋으면 당신도 좋을 수 있고. 그렇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면은 됩니다. 그런데 근심을 할 때, 근심을 하는 거예요. 다, 그렇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될 때, 다 있죠. 세상살이 원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되면 고마운 거고, 안 되면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시간은 가장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상을 보내며 생겨난 모든 욕망과 감정의 찌꺼기를 그대로 안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마치고 몸을 씻듯이 마음에도 샤워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찌꺼기를 비우고 모두 털어내는 마음의 샤워는 그렇기 때문에 꼭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샤워를 하시잖아요. 샤워를 하실 때 몸에

한남의 인상은, 인상이 좋네? 안 좋네? 한 3초만 차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인상이, 좋다고 해가지고 좋은 사람이냐. 또 인상이 좀 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기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물이 좋지 않은 사람이 거의 다 드물잖아요.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 미사일 우세가 말 잘하는 사람, 우리 몸이 잘한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 혼을 갖다 빼놓지. 진실한 사람은

0: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0: 자, 사과.
1: 에? 동이 네가 웬일이냐? 먹을 걸 다 나눠주고?
2: 주지 스님이 그러셨어. 하나를 베풀면 둘로 돌아오는 거라고.
1: 그러니까 줘.
3: 뭘?
1: 사과.
0: 하나 줬으니까 넌 두 개 줘야 되는 거 알지?
1: 뭐? 그렇게 욕심부렸다간 둘은커녕 하나도 못 얻는 법이거든.
0: 진짜?
1: 그래.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배품과 욕심의 이야기를 담은 부산 범어사로 가야겠다.
0: 범어사?
1: 범어사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세운 화엄 사찰인데, 의상대사의 기도로 부처님이 외적들을 토벌해서 문무왕이 그 공덕을 기르기 위해 지은 사찰이야. 의상대사 말고도 훌륭한 고승들을 배출한

0: 이 나무도 저 밭들도 모두 꿈에 보았던 것들입니다. 전생에 낭백 스님이 날 이리로 이끈 건 아마도 불교 탄압을 멈추게 하란 의미겠지요.
1: 그 후 조엄은 불교 탄압을 막고 범어사 불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스님들의 수행을 도왔답니다. 이 바위 있는 데가 바로 조엄이 말해서 내린 데야. 근데 어디 아파? 아까부터 힘이 없네. 욕심이 화를 불렀네. 좋아, 이번 절따라 전설따라는 탐욕에 얽힌 이야기로 가야겠다. 자, 절따라 전설따라 고고! 신라의 영원조사는 10살 나이에 명학스님의 제자가 됐는데요.

0: 영원조사는 탐욕에 빠진 스승을 안타깝게 여기며 어떻게든 명학스님을 설득해보려 노력했습니다.
1: 스님, 이 쌀은 가난한 신도들에게 나눠주시지요.
2: 내 쌀을 나눠주라고? 어림없는 소리 말고 나가서 시주나 받아오거라.
1: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시니 전 이만 떠나겠습니다.
0: 명학스님을 떠나 수행에 매진하던 영원조사에게 어느 날 뜻밖의 불호령이 들려왔습니다.

0: 스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1: 저승에 다녀온 영원조사는 당장 범어사로 달려가 명학스님을 위해 천도의식을 베풀고 즉시 창고로 향했습니다.
2: 명학스님! 명학스님! 명학스님!
1: 영원조사가 그렇게 명학스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자 창고에서 황구렁이 한 마리가 기어나왔죠.
0: 명학스님, 이제 그만 탄욕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환생하십시오.
1: 그 말을 듣자 황구렁이는 눈물을 흘리곤 머리를 대돌에 부딪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영원조사는 구렁이가 된 스승을 사람으로 환생하도록 인도했고, 환생한 명학스님은 우운조사가 되어 영원조사의 가르침을 받았답니다.

0: 알아. 세상엔 맛있는 게 왜 이렇게 많을까?
1: 그래도 맛없는 것만 많은 것보다 낫잖아.
0: 그렇긴 하네.
1: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부여무량사다.
0: 부여무량사?
1: 무량사는 신라 문성왕 때 범일국사에 의해 창건된 절인데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렸지만 조선 인조 때 진묵대사가 다시 일으켰지. 세조 때 김시습이 여기서 말년을 보내다가 삶을 마감한 곳이기도 해. 무량사는 많은 시련에도 2층 구조의 극락전과 5층 석탑 등 문화재를 간직한 유서 깊은 천년 고찰이라고.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떠나볼까나? 수리수리 마하수리 부여무량사로 고고! 1622년의 어느 날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받던 진묵대사에게 무량사와 송광사의 두

0: 산에가 무량사 스님을 찾아왔죠.
1: 저는 흥산에 사는 백성인데 제 돈 3,000금으로 무량사의 삼전불상을 모시고 매일 참배하고자 합니다.
2: 3,000금? 아이, 3,000금을 혼자 내겠단 말입니까?
1: 예.

0: 반대하다 죽은 여섯 신하는 사육신, 살아남은 신하는 생육신이라 불리지. 이 부도탑이 생육신 중에 한 명인 김시습의 부도탑이거든.
1: 아, 그런데 김시습의 부도탑이 왜 무량사에 있는 거야?
0: 궁금하지? 그럼 절따라 전설 따라 무량사 부도탑 이야기로 고고! 속세의 삶의 회의를 느끼고 불교에 귀의한 김시습은 말년을 보내기 위해 무량사를 찾았습니다.
2: 무량사는 험하고 외진 곳에 있어서

꼭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이미 알고 계시고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인터넷 동영상, 유튜브에서 요 광우의 목소리를 똑같이 베껴가지고 가짜 동영상, 가짜 법문이 지금 많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제 목소리를 똑같이 베껴가지고 가짜 동영상, 가짜 법문이 지금 많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제 목소리를 똑같이 베껴가지고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이상한 내용들을 날조하고 왜곡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그런 동영상이 지금 많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산소에 가서 술을 올리면 자손들이 뭐 복을 받는다라든가 저 그런 얘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뭐 무슨 색 옷을 입고 어떤 옷을 입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 뭐 현관문에 들어갈 때 현관문 쪽에 어떤 물건을 놓으면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 물건을 어느 쪽 방향에다 갖다 놓으면 복을 얻게 된다, 이런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가짜 동영상들이 지금 엄청 돌고 있습니다. 저의 법문을 오랫동안 많이 들은 찐팬들은 속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법문을 많이 듣지 못하였거나 혹은 연세가 많으셔서 그 AI 동영상을 섬세하고 예민하게 가려내지 못하는 노보살님들, 이런 분들이 홀딱홀딱 지금 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거 광우 스님 법문 아니에요, 이거 가짜 동영상이에요 이렇게 주변에서 말씀드려도 아니야 봐라 광우 스님 목소리하고 똑같지 않냐 이렇게 헷갈려 하면서 속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소중한 나 무한

송보살이라는 노보살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송보살이라는 노보살님은 평생을 나무아미탑을 헬컷 뒤집힐 정도로 그 장례식에서 그 송보살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그 집에서 환한 빛이 방광을 해가지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그런 신비한 이적을 보였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화장을 했는데 사리가 여러 개 나와가지고 그때 진주에 있는 불자님들이 십실일반 시주를 해서 그 송보살님의 그 사리를 모아가지고 지금 진주 연화사라는 사찰에 한 켠에 송보살님 연화사라는 사찰에 한 켠에 송보살님의 사리탑을 모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면 실제로 볼 수가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 머리 깎은 스님도 아니고 큰 스님들도 아니고 이렇게 머리 기른 제가신도, 그것도 여성 불자님, 머리 기른 보살님이 죽어서 그 사리로 사리탑을 세워준 일은 한국 불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근데 그 진주의 송보살님을 위해서 진주에 살고 있는 수많은 불자님들이 시주를 해가지고 머리 기르고 가정생활을 했던 그 보살님의 사리탑을 다른 신도님들이 모셔줬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그 송보살님이 염불을 하고 죽어서 장례식 때 환한 방광을 했다라는 뚜렷한 증거가 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머리 기른 제가 신도들 중에서도 우리 머리 깎은 스님들 못지않게 진실하게 수행하셔서 세상을 떠나실 때 앉아서도 가시고 자기 갈 날을 미리 다 알고 그렇게 스스로 여법하게 염불하면서 세상을 떠나신 그런 수행력이 깊었던 그런 제가 불자님들, 신도님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꼭 머리 깎고 승복을 입어야만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연 따라 살아가면서 머리 기르고 결혼하고 가정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정생활을 하면서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우리가 수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법 중에 하나가 옴마니 밤메움 육자진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옴마니 밤메훔이라고 발음하고 티베트 발음으로는 옴마니 밤메훔 뭐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가장 수많은 불자님들이 염송하는 기도법이 바로 옴마니 밤메움 육자진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와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저 몽골 불교에서도 과거에서부터 수많은 불제자들이 이 옴마니 밤메움 수행을 해가지고 놀라운 그런 체험과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은 신비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 티베트 불교 혹은 뭐 몽골 불교와 관련된 여러 책들을 보고 또 우리 신도님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불심을 크게 일으켜 줄 수 있을 만한 좋은 내용, 재미난 내용이 있는가 하고 이 책, 저 책, 이 글, 저 글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티베트 불교나 몽골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옴마니 밤메움 수행법인데 스님이나 혹은 일반 제가 신도들 중에서도 평생 옴마니 밤메움 수행을 하다가 죽은 뒤에 화장을 했는데 남아있는 뼈 조각에 또렷하게 옴마니 밤메움 글자가 딱 박혀있는 경우가

옴만이 밤매움, 옴만이 밤매움, 옴만이 밤매움. 티베트 발음으로는 옴만이 뱀매움, 옴만이 뱀매움, 옴만이 뱀매움. 평생을 옴만이 밤매움 육자진언을 외우셨는데 전설에 의하면 그 할머니께서 평생 동안 옴만이 밤매움 1억 번을 외웠다고 합니다. 1억 번. 1억. 이야. 평생 동안 옴만이 밤매움 1억 번을 염불하려면, 염송하려면 하루에 몇 번을 외워야 될까요? 어쨌거나 들리는 전설에는 옴만이 밤매움 1억 번을 채우신 노보살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항상 오랫동안 늘 한결같이 옴만이 밤매움을 외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어쨌거나 1억 번, 옴만이 밤매움 1억 번을 외웠다는 그 노보살님이 홀연히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가족들이 세상을 떠난 할머니, 평생 불자로 살아간 할머니를 불교식으로 화장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원래 티베트 쪽은 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화장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가족들이 힘을 모아서 그 할머니를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무가 부족해가지고 화장을 하고 난 뒤에도 뼈 조각이 좀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나무가 부족해서 뼈 조각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가족들이 남아있는 뼈 조각들을 수습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수습한 그뼈 조각으로 마지막 장례식을 치르려고 그렇게 화장터에서 뼈 조각을 수습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가족들과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가지는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묘한 작용을 일으키는가 봅니다. 그래서 옷만이 밤매움 1억 번을 채우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정성껏 화장을 올렸는데 나무가 부족해서 뼛조각이 많이 남아있길래 가족들과 사람들의 뼛조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렷하게 그 뼛조각조각마다 옷만이 밤매움이 또렷하게 글자가 박혀있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였다라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답니다. 또한 몽골 불교, 몽골에서도 옷만이 밤매움 수행을 굉장히 깊이 한다고 합니다. 옷만이 밤매움 수행을 굉장히 깊이 하는데 그 몽골 불교에 큰 스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몽골에 수십 년 전에 몽골에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수많은 사원들이 불타고 수많은 스님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그렇게 공상당에 의해서 몽골 불교가 완전히 밝히면서 다시 지금은 몽골 불교가 몽골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 수십 년 전에 공상당이 들어와서 공상주의자들에 의해서 몽골 사찰과 스님들이 불타고 학살당할 때 그때 몽골의 어떤 스님께서 가까스로 탈출을 하고 옷을 바꿔 입고 그렇게 몰래 숨어가지고 자기가 스님인 걸 숨기면서 일반인하고 똑같이 생활하면서 마음속으로 혼자 부처님의 법을 혼자서 몰래 수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스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눈앞에서 고향 같은 그 사원들이 다 불타버리고 같이 공부하는 스님들이 다들 살해당하고 그 속에서 그 스님은 몰래 탈출을 했지만 승복을 벗고 머리를 기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기가 스님이란 걸 숨기면서 혼자서 그렇게 부처님 법을 혼자서라도 수행하고 있는 그 스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마음속으로나마 혼자서나마 몰래라도 부처님의 법을 꾸준히 닦으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가슴에 뭉클한 감동이 느껴집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스님께서 그렇게 수행을 하시다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스님께서 다시 몽골의 불교,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고 다시 몽골 불교가 일어나면서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사원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몇십 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몰래 부처님 법을 닦다가 노후에 말년에 비로소 다시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다시 사원으로 돌아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간절하게 옷만이 밤매움을 염불하면서 그렇게 쓰러져가는 몽골 불교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고 설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스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평생을 몰래 숨어서 혼자서 몰래 부처님 법을 닦으며 평생을 옷만이 밤매움을 외우시던 그 노스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그렇게 우리 불교식으로 화장을 하고 다비식을 올렸는데 화장을 마치고 그 재 속에서 남아있는 뼈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몽골 노스님의 두개골, 머리 두개골 뼈가 딱 발견이 됐는데 세상에 그 몽골 노스님의
화장한 남아있는 그 두

구개골에 온만이 밤매운 글자가 또렷하게 구개골 뼈에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놀라고 그 자리에 장례식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와, 말하면서도 소름. 우와. 그 몽골 스님의 평생 온만이 밤매움을 염송하면서 세상을 떠나고 화장을 했을 때 그 두개골에, 남아있는 두개골에, 다 타고 남은 뼛조각 속에서 그 남아있는 두개골에 온만이 밤매움이 딱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런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진실한 불자, 수행하고 스스로 염불하고 기도해서 확연하게 맛을 본 불자들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얘기를 믿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하건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건 지장보살을 염불하건 온만이 밤매움을 외우건 자기만의 딱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멋지게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염불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부처님을 가르침을 잘 닦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명심하고 대새기면서 우리 불자님들 이번 생에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잘 닦아야죠. 자, 이와 같이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간절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옴마니 반매움 수행을 하신 스님들이 은근히 많으시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아서 다 헤아릴 수 없겠지만 특히 역사적으로 유명하신 분 중에서는 용성 큰 스님, 백용선 스님이라고도 불리죠. 그 큰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큰 스님이시면서 또한 독립운동을 하셨던 민족의 영웅이었던 스님 중에 백용성 스님, 용성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만에 한용운 스님과 쌍벽을 이룬다고 하셨던 그런 백용성 스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백용성 스님이 평생을 옴마니 반매움을 염송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용성 스님께서 옴마니 반매움의 공덕에 대한 책을 얇은 책을 만들어서 전국 사원에 배포를 하셨을 정도로 옴마니 반매움 수행을 아주 깊이 닦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용성 스님이 독립운동을 하실 때 암호가 옴마니 반매움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접선을 해서 서로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암호, 서로가 서로 같은 편인지 암호를 대하지 않습니까? 백용성 스님의 암호가 바로 옴마니 반매움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성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위험한 일을 수없이 많이 만났는데 아 이번에는 꼼짝없이 내가 잡혔구나 꼼짝없이 걸려들었구나 싶을 때 간절하게 옴마니 반매움을 외울 때마다 정말 신비한 일이 생기면서 그렇게 위급하고 위험한 일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었다. 지금

하피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몇십 년 전에 해인사 지조감에 머무르셨던 큰 스님, 일타 큰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일타 스님, 정말 법문을 너무 잘하셔서 설법제일이라고까지 불리우셨던 일타 큰 스님이 계셨는데요. 저도 이렇게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이 일타 큰 스님의 법어집, 일타 큰 스님의 법문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읽고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서울로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일타 스님이 서울로 올라오셔서 서울에 있는 동국대에 입학해서 내가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문학도 배우고 그렇게 새로운 학문을 배워서 좀 새롭게 사람들에게 새로운 불교, 사람들에게 새롭게 포장한 쉬운 불교를 좀 전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서울에 올라와서 막 동국대에 입학하기 직전에 아이고 6.25 한국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저 북한에서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일타 스님이 동국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의 어느 절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 북한이 쳐들어왔다. 바로 요 서울까지, 서울 코앞까지 지금 들이닥쳤다라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일타 스님도 급하게 짐을 싸가지고 피난길을 떠나게 되는데 걸어서 걸어서 그때 뭐 차가 어디 있습니까? 뭐 그때 열차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나마 있던 차와 열차도 사람들이 다 타고 먼저 떠나버렸으니 피난민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스님을 딱 불러가지고 책상 앞에 딱 놓고, 스님이요. 예. 스님이면 팔뚝을 한번 걷어보시오. 스님이면 팔뚝에 연빗자국이 있지 않겠어. 오, 이거는 진짜 불자들만 아는 건데.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수계식에 스님이 될 때 그 숙뜸이나 아주 큰 향으로 팔뚝을 이렇게 지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스님들 팔뚝에는 이 연비라고 해가지고 연비자국이 또렷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일타 스님이 계를 받을 때 연비했던 그 연비자국을 딱 보여주니까 그 정치국장이라는 사람이 스님 맞구나 이러면서 딱 이렇게 속삭이더랍니다. 스님, 역사의 슬픔이죠. 원래 이 공상당은 종교를 믿지를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상당에서 북한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국장이라는 사람이 나도 불교 신자입니다. 스님, 나도 불교 신자예요. 이게 역사의 비극 아닙니까? 참으로 이게 역사의 비극 아닙니까? 불교 신자라는 사람이 공상당에, 종교를 믿지 않는 공상당의 고급 관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휩쓸리면서 살아가는 이 중생들의 모습, 참으로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상당에서는 종교를 부정하니까 이 정치국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소곤소곤 작은 목소리로 스님, 나도 불교 신자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음료수도 따라주고 이러면서 일타 스님을 자기 밑에 있는 사람한테 차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기를 이 스님이 저기 밑에 원하는 데까지 밑에까지 잘 모셔다 드려라 해가지고 일타 스님이 그 정치국장, 불교 신자라는 그 정치국장을 만나가지고 무사하게 그 안양에서 무사하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정치국장이 만들어준 그 차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김천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스님, 우리가 데려다 줄 수 있는 게 여기까지요. 여기서부터는 스님이 가고 싶은데 가시오 하고 일타 스님을 김천에 내려줬다고 합니다. 김천에 직지사로 갈까 하고 고민하다가 그때 지나가는 말로 어떤 사람에게 금호 큰 스님이 진주 응석사에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게 됩니다. 그 당시 큰 스님 중에 금호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 금호 스님의 관세음보살님 가피 이야기도 제가 오래전에 소나무에서 들려드렸는데 도인이라고 불렸던 금호 스님께서 피난을 내려오셔가지고 진주 응석사라는 절에 머무르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응석사에 가서 금호 스님 밑에서 공부나 하자 해가지고 진주 응석사까지 걸어간 겁니다. 김천에서 진주 응석사까지 걸어간 거예요. 쫄쫄 굶어가면서 완전 이제 탈진 직전까지 가가지고 진주 응석사에 도착을 했대요. 근데 주지 스님이건 스님들이건 반기지를 않는 거야. 왜냐? 전쟁터에 절에 쌀도 다 떨어지고 스님들이 오면 이제 줄 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식구가 늘어나면 오히려 사찰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주지 스님이 다 배고파서 쓰러지기 직전에 일타 스님한테 보리밥을 퍼줘놓고 보리밥을 먹인 뒤에 그만 떠나시게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일타 스님이 아 스님, 주지 스님 제가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금호 스님 밑에서 공부하러 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아니 지금 스님들 지금 남아있는 스님들 먹을 쌀도 지금 모자르고 자네는 지금 주민증도 없잖나. 지금 주민증도 없어가지고 만약에 경찰이라도 와서

역사에서 살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며칠 동안 공양주 노릇을 아주 열심히 잘했대요. 아주 성실하게 공양주 노릇을 하다가 어느 날 일타 스님이 법당에서 염불을 했는데 지나가던 주지스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일타 스님이 염불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공양주 하던 일타 스님을 불러서 이보게 스님, 이제부터 공양주는 그만하고 법당에서 불공 올리고 제를 지내는 기도 부전 스님을 맡게, 부전을 맡게 하고 공양주에서 이제 법당 당당으로 올라가게 돼요. 법당에서 이제 불공 담당을 하는데 야, 웬 젊은 스님이 와서 염불을 하는데 그렇게 염불을 잘하더라. 소문이 진주에 널리 퍼져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불공 올리려고 제를 지내려고 신도들이 줄줄이 찾아오더래요. 소문을 듣고. 제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전쟁이 터져서 굶어 죽는 와중에도 전쟁의 그 혼란한 이 급박한 이 흉악한 상황에서도 부처님께 불공 올리려고 절에 찾아오는 불자들이 있었구나. 참으로 대단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날 한국 불교가 이렇게 버티고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구나. 야, 진짜 진주 불심이 세다고 들었는데, 야, 진주 사람들 불심 정말 대단하구나. 전쟁이 터져서 먹을 게 없는 와중에도 그런 전쟁의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스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부처님 도량을 지켜주신 그 불자님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그런 진한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찾은 일타 스님이 어느 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남의 불공, 남의 제사만 지내줄 게 아니라 이왕 법당에서 기도를 시작했으니 나만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진짜 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7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온만이 밤매운 기도를 했답니다. 주지 스님과 다른

세우는데 삼천대천세계 우주 허공을 일타스님, 삼천대천세계 우주 허공이 일타스님 입속으로 쑥 하고 들어오더래요. 허공이 일타스님, 우주 허공이 일타스님 입속으로 쑥 하고 들어가더래요. 온만이 반매움 하고 잠에서 딱 깼는데, 아니 어떻게 허공이 내 입속에 들어오나, 어떻게 허공이 내 입속에 들어오나, 어떻게 저렇게 큰 우주 허공이 조그만 내 입속으로 들어오나. 아, 허공이 마음이요, 마음이 허공이구나. 일체 유심조 모든 게 마음이 만들었구나 라는 걸 딱 깨치셨대요. 그 온만이 반매음 7일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웬 젊은 스님이 목숨 걸고 기도하더라 소문이 퍼져가지고 진주 응석사의 신도들이, 발길을 끊이지 않게 신도들이 모여들고, 소문을 듣고 마을 이장님이 자기가 보증을 쓰고 증명을 써서 일타스님의 주민증을, 또 응석사의 신도들이, 발길을 끊이지 않게 신도들이 모여들고 소문을 듣고 마을 이장님이 자기가 보증을 쓰고 증명을 써서 일타스님의 주민증을 또 만들어주고, 또 그 기도 덧택인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탈이 없이 일타스님이 무난하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 무탈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 가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온만이 반매음을 부르건 광명진원을 외우건 부처님을 향한 정성스럽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꾸준히 묵묵히 묵묵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면서 이번 생 우리 다 함께 잘 닦아 나아가도록 합시다.

0: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겉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겉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겉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 비티엔 투어와 만일 연불결사회가 함께하는 48 아미타사찰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발대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업장 소멸의 첫걸음, 성불로 향하는 정토로 가는 길. 아미타부처님의 대원력이 숨쉬는 48 아미타 성지에서 서방 정토 세계를 향한 4년의 위대한 서원이 시작됩니다. 증명법사 보광 대종사, 지도법사 도훈 대종사, 지도법사 법원 스님, 법장 스님, 자현 스님, 그리고 BTN 투어 만일 연불결사회가 이끄는 서방 정토로 향하는 장엄한 구도의 여정, 그 거룩한 원력의 첫빛을 밝힐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대발원 발대식에 사부대중 여러분을 정중한 마음으로 모십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

0: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해가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묵은 선생 김운지은이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아시다시피 마이준 씨가 팬들과 소통을 굉장히 잘 하시다 보니까
1: 네.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을 다 잘하는데요.
2: 하지 마요. 하지 마요.
0: 쾌동아. 와.
3: 안녕하세요. 저는 쾌동이라고 해요.
2: 안녕.
3: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4: 주관적인 것이라 어느 분이 더 잘생겼다고 말씀드릴까요?

0: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1: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그래서 실존 실체는 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수행을 통해 변화시키고 변화 속에서 스스로를 갈고 닦아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발전해 나가고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재행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재범과 재행무상이라는 강력한 원칙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지만 그 안에서 변화되는 나, 연기적으로 불려지고 역할을 하는 나로서 참된 나를 발견해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모두 다 성불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얘기를 듣게 되면 그러면 결국엔 내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역설적으로 되돌아오기도 하죠. 불교에서도 자성이 있다라고 하잖아. 그 자성이 나를 이루고 있다는 그것이잖아. 그리고 대반열반경에서 일체중생 실유불성이라 말하지 않냐. 모두가 부처이다. 즉 모두는 똑같다라고 하면은 결국 모두는 다 똑같은 상태의 각각의 자성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는 조금 복잡한 철학적 이야기를 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의 존재로서 자신의 연기적인 수행을 통해 각자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이 법장 스님의 투계도로서만 역할할 수 있죠. 여러 불교 방송들이 있지만 유일무이하게 계율을 다뤘던 최초의 방송이고 지금까지도 계율만을 쭉 이야기해 나아가 지금은 사회의 이야기까지도 계율로서 다루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투계도를 응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보시면서 ARS나 여러 응원들을 해주십니다. 그게 또 이렇게 잘 쌓여서 투게더의 위치가 생겨 투게더가 이 BTN 불교TV라는 곳에서 유명무실하게 그리고 이곳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잘 대해 투게더가 이제는 존재하게 된 겁니다. 어디에도 투게더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투게더가 고정되면 허망하게 빠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이 봐주시며 제가 지금 투게더를 준비하고 우리 BTN의 여러 PD님

트렌드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굉장히 평가 나오죠. 오히려 집에 사는 인테리어조차도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유명 어떤 작가나 연예인의 집이 TV에 나오면 이걸 보고 아 이쁘다라고 하면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 집을 또 나만의 감성으로 꾸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쓴 걸 나도 써야 된다라 해서 실제로 검색어나 물건의 이름에도 보면 누가 사용한 뭐 접시, 누구누구 접시, 땡땡 커튼, 땡땡 휴대폰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사람의 이름을 달고 있는 게 있어서 그게 팔려나가는 겁니다. 저는 일본에서 유학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일본의 여러 일로 다양하게 갑니다. 제가 또 우리 앞에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학장으로 모셨던 보일 스님과 함께 이번에 AI 부디즘 학술원이라는 걸 개원해서 제가 부원장 역할을 맡아 스님이랑 함께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유명 교수님을 만나 뵙고 실제 AI에 대해서 같이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었습니다. 그걸 물론 당연히 제가 이 투게더를 통해서도 이제 개발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활용됐으며 앞으로 인류를 위해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질 것입니다. 하다못해 근데 일본에 가서도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의 트렌드가 일본에도 전해져 있고 일본의 특정 물건에 대한민국 유명 아이돌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게 엉덩이 비누라는 게 일본에 있는데 그 엉덩이 비누를 우리나라의 유명 K-POP 여자 아이돌이 썼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일본입니다. 일본에 이렇게 종이에 있어서 일본어와 한글과 영어로 그 연예인의 이름이 써 있고 그 뒤에 그가 사용했던 소프 비누라고 써 있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전 세계가 지금 트렌드에 정말 집중해 있고 트렌드에 빠지지 못하면 시대를 역행하는 시대를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 트렌드, 유행에 민감하지만 나만의 삶은 꼭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게 막 가능할까요? 유행은 유행대로 따라야 하지만 나는 나만의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점차 외로워지고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공황장애 등에 시달리는 것은 아닐까. 우리 투게더에서도 한번 이야기된 적이 있죠. 나만의 삶은 나만이 살 수 있습니다. 유행을 쫓고 트렌드를 따르면서 나를 찾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오히려 유행을 받아들이고 트렌드를 확인한 뒤에 그것을 취사선택해서 내가 필요한 건 사용하고 내가 원치 않으면 놔둬야 되는데 이건 다 끌어안아서 해야 되면서 이 안에서 나는 이거야 라는 건 굉장히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 삶을 살기 위해선 분명히 사람들 속에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들 속에서 나로서 발현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만 쫓으면 그 안에서 하나가 돼버릴 거고 물인지 무언지 모르는 희석이 된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갖고 있으면 어떤 사람 속에 있더라도 내 빛을 내서 나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투게더를 준비하면서 가장 깊은 영향을 받았던 한 구절입니다.

속에서 BTN 불교 TV 법장 스님의 투게더라고 하는 건 단 하나의 방송입니다. 근데 이 방송만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BTN 불교 TV가 그 안에 있었고 그 속에 투게더가 함께 했던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시청해 주시고 ARS나 여러 가지 것들로 함께 응원해 주셨던 여러분도 계셨고 또 지금 2026년 현재 이곳에서 투게더를 방송하는 제가 있고 이것을 담당하는 PD님도 계시고 카메라 감독님 여러 관계자분들이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서 투게더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투게더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즉 투게더가 BTN 속에서 함께할 때

하는 작업을 하시죠. 집 짓는 자여, 드디어 그대는 드러났구나. 그대 두 번 다시 집을 짓지 못하고 그의 모든 걸재는 허물어졌으며 집을 이루던 기둥은 다 해치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라는 것을 발견했던 그 지혜의 마음속에 나는 어부의 형성을 멈추었고 거듭되는 괴로움과 같은 가래의 부서짐, 즉 자아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며 드디어 비로소 나로서 성취되었다라는 부처님의 자신의 발견에 대한 고백이며 우리 모두도 이처럼 자신을 찾으려는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존재하기에

업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스크리트부터 보면 조금 더 편합니다. 사르바, 다르마, 언, 아트마나라고 부릅니다. 사르바는 all이라는 뜻입니다. every,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다르마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다르마, 불교의 법이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법이겠죠. 바로 연기법인 겁니다. 모든 연기적인 작용에 의한 것들은 언, 아트만, 자아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플러스 이야기하면 인연에 의해 형성된 모든 것, 불교에서 그걸 유의법이라고 부릅니다. 은 고정된, 즉 불변의 실체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가르침이 바로 불교의 제1가르침인 제법 무아이며, 제가 여러분이 좀 더 알기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투게더의 예를 계속 비유로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투게더도 또한 제법 무아입니다. 여러 인연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죠. 계율을 전공했던 저, 우연히 이생불생 또는 도반들과 방송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에게 소개가 됐고, 법장이라는 한 인물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해서 BTN에서 저에게 관심을 가져줬고, 우리 BTN에 마침 저희 도반이었던 준한 스님이 계셔서 저를 소개해서 이렇게 많은 회의 끝에 그래도 제가 계율을 전공했으니 계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갖고 여러 아이디어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사실 우리 방송의 제목도 되게 다양했었어요. 이 세계 저 세계도 있었고

완성된 모든 것은 최초의 모습이 있겠지만 최초의 모습도 반드시 변하고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라진다라는 표현을 불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영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게 발전할 수 있으며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좋아지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의 옷은 점차 낡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낡아짐 속에 이제는 입어서 편함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옷이 좀 불편하기도 했었어요. 옷이 좀 빳빳한 재질이다 보니까. 근데 빳빳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단정해 보여서 투게더 방송 볼 때마다 아, 옷 색이 참 예쁘구나. 그래도 여러분께 참 단정하게 보이는구나라고 감사히 생각했는데 100회 가까운 시간 동안 옷이 이제는 저의 몸에 맞게끔 주름도 좀 생기고 편안해지고 안락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 가사장삼에 보면은 요 안쪽에 옷핀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 등에도 옷핀이 하나 있는데 옷핀 자국이 꽤 많이 뚫려 있어요. 이제 100회를 찍었으니 적어도 100번이 뚫렸겠죠 여러분. 그래서 옷핀 자국이 난 데가 많이 헐어졌는데 이 허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옷핀도 편하게 꽂을 수 있습니다. 재행무상이었기 때문에 편해진 것이고 편함 속에 저는 더 편하게 여러분께 투게더를 전하고 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게 된 우리는 발전된 재범무와 재행무상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른 채 실체를 쫓고 실체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기 때문에 불교에서 그러한 것에 빠져선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괴로움밖에 없다라고 해서 일체 계고라고 설명하고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미 이 시 안에 우리 오늘 주제 같은 삶 속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항상 관계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우리를 불러줄 것이고 그들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줘 그가 나와 함께 하듯이 내가 그를 불러주지 않는다면 그는 그저 그러한 삶을 살 겁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그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항상 관계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우리를 불러줄 것이고 그들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줘 그가 나와 함께 하듯이 내가 그를 불러주지 않는다면 그는 그저 그러한 삶을 살 겁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기에 나는 그에게서 나의 역할을 하는 한 존재가 되어 그 속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게더라 불러주셨기에 이 투게더가 있고 그 투게더 속에서 제가 알맞은 계율과 불교와 사회의 내용을 이야기하여 우리의 이름을 투게더로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서로의 꽃이 된 것이며 여러분은 저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인연이 되어온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김춘수 시인의 말과 같이 그 무엇은 우리가 서로를 불러주고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할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그 무엇, 순수한 상태에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만의 나로서 나를 바라보자입니다. 나만의 내가 되기 위해선 나만의 고집된 영원 불변의 그것이 아닌 나만의 내가 그들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나로서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역할이 지금 내가 올곧게 하고 있는지 그 역할 속에 내가 행복하게 나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의 하나의 꽃이며 그 꽃인 여러분이 누군가의 또 다른 꽃으로서 불려질 것입니다. 모두가 한 송이의 꽃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그 한 송이 한 송이의 꽃이 이 지구를 다 장엄하는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대방광불 화엄경의 화엄의 장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한 송이 한 송이의 꽃이 없었다면 바로 화장세계가 펼쳐질 수 없으며 이 꽃의 장엄 속에 아름다움이 생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그 삶과 여러분 오늘 하루의 그 모습이 우리 모두를 이루며 모두 속에 여러분은 존중받고 중요한 존재임을 거듭 깨달아 여러분의 한 명이 부처가 되고 부처인 여러분이 모두와 함께 부처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발언드리며 오늘 투게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한 존재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며 그 존재의 삶 속에서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 하루도 투게더에서 함께했으며 투게더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저의 삶을 수행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사원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6일에는 하림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붓다의 사념처를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영천 은혜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15쌍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BTN 붓다회가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약속드립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의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영천

0: 산 구인사.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산세가 금강산에 비할 만큼 빼어나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 그 옛날 참수행의 길을 찾던 원효대사의 흔적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 소요산 자제함이 있다. 자제함은 654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암자다. 대웅전 안으로 들어서면 중생을 내려다보는 자비로운 시선에 세상사 괴로움은 그저 흘러가는 과정이 되고 만다. 반야심경의 언해본인 보물 반야바라 밀다심경 약소. 세조 10년에 한글로 번역해 금강경 언해본과 함께 발간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한글 불교 경전이라 할 수 있다. 가람 안에 자리 잡은 청량폭포. 좁은 협곡에서 쏟아지는 웅장한 물줄기가 청량하기만 하다. 마땅한 샘터 하나 없던 돌산에 찾는 이가 늘어가자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원효대사가 바위 틈을 꿰뚫어 물이 흐르게 한 것이 원효샘이란 이야기가 전해진다. 자제암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대구남. 자신을 들여다보고 매 순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수행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일이리라. 원효대사가 수행하던 원효폭포와 원효굴. 깨달음을 구하던 원효대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 어느 것에도 걸릴 것 없는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원효대사. 그의 무에 자제한 정신은 깨달음을 이룬 해탈의 자리. 소요산 자제함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떻게

0: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1: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0: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1: 네.
0: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0: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0: 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세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쵸?
0: 네, 맞습니다. 이게
1: 네.
0: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을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0: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1: 네,
0: 이분도
1: 맞습니다.
0: 그러신 경우 같아요.
1: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0: 네.
1: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0: 벗겨졌어.
1: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0: 네.
1: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0: 오.
1: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0: 네.
1: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빕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0: 오.
1: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0: 네.
1: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0: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0: 네.
2: 49년생.
1: 49년생.
0: 49년생이시고,
1: 네.
0: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1: 네,
2: 네.
1: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1: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1: 아유, 저도
2: 반가워요.
1: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네?
2: 아니,
1: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1: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1: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1: 아이고,
2: 번은 달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1: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1: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1: 안
2: 수술을
1: 아프고,
2: 안 아픈데
1: 네.
2: 이쪽 다리가,
1: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1: 예.
2: 아파요. 그래가지고.
1: 이게 이제 수술을
2: 단지
1: 여러 번,
2: 병원에는
1: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1: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0: 가벼운
2: 맞고
0: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0: 상황이고,
2: 빼고
0: 네. 물도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1: 네.
2: 저기
1: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1: 맞으셨어요?
2: 번씩 맞는 거
1: 네.
2: 그거 맞고요.
1: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1: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1: 아,
0: 네, 한 달.
2: 예.
1: 한
0: 좀,
1: 달은
0: 짧은 것
1: 조금 너무
0: 같아요.
1: 짧은 것
0: 네.
1: 같은데, 이게
2: 네.
1: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2: 네.
1: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 네.
1: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선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2: 네.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1: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1: 아, 예.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1: 네.
2: 전화 먼저 보내도 드리고, 이번에도,
1: 아, 예.
2: 예.
0: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0: 네.
1: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

0: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2: 네.
1: 자,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나뉘는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을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네.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0: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0: 네.
1: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주사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0: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2: 그렇죠.
0: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1: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0: 아프세요?
1: 앉아있을 때 괜찮아요.
0: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1: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 같이 들어서.
0: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1: 네.
0: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1: 네네네. 좀 있다가.
0: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1: 네네.
0: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1: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0: 네.
1: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0: 네네네네.
1: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0: 네.
1: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0: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1: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0: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1: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0: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1: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0: 네.
1: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0: 네.
1: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2: 네.
1: 수술을 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 근육을 키워라.
0: 네네네.
1: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0: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0: 자료

0: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의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의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2: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2: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1: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0: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1: 그러니까요, 네.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2: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2: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수 있는데,
1: 아, 수술 없이.
2: 네, 10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척추 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 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경과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추석 합동 차례를 9월 25일에 봉행합니다.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합동 차례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업장 소멸하시고 모두 크게 길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 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의 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2016 팔관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0: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탑을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지켜.
2: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반 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0: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사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양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염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6: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7: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6: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8: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9: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주셔야 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디서

마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 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구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0: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기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자. 금생 다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하면 되고. 어디를 향해서든지 걸림없는 모습으로 살아라. 때를 놓치지 않으면서 지혜로 살피는 것이 우리 수행자 아닌가.

0: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33대 자승스님 209표, 36대 원행스님 235표, 35대 설정스님 234표에 이어 역대 네 번째 득표수입니다. 진우스님은 당선증 수령 후 곧바로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동해 부처님전에 당선을 고하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1: 오늘의 선택은 저 개인에 대한 그런 지지가 아니라 공단의 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국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라는 준엄한 뜻으로 받들겠습니다.
0: 1978년 관흥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한 진우스님은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를 거쳐 총무원 총무부장, 기획실장, 총무원장 권한대행, 8대 교육원장, 37대 총무원장 등 종단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행정통이자 수행자입니다. 특히 임기 내에 보여준 천년을 세우다 결사, 대국민 정신건강 프로젝트 K선명상 보급은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우스님은 선거 과정에서 갈라진 중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낮은 자세로 듣고 공의와 공감, 공심의 상공심을 강조하며 모든 것을 품어 안겠다고 말했습니다.
1: 선거 과정에서의 모든 인연과 의견을 소중히 품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듣고 교구와 함께 사부대중과 함께 종단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0: 진우 스님은 절반을 훌쩍 넘은 탄탄한 지지 기반으로 안정적인 종단 운영에 대한 사부대중의 믿음과 기대를 확인한 동시에 나머지 40%의 다른 목소리 역시 포용해야 하는 종단 통합의 묵직한 숙제도 안았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한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새 집행부의 첫 단추가 될 전망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에 진우 스님이 당선되며 향후 4년간 종단을 다시 이끌게 됐습니다. 수행과 종무 행정을 두루 거치며 종단 안정과 한국불교 중흥을 이끌어온 당선인의 발자취를 윤호섭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0: 공단에서 그걸 어느 정도는 좀 책임을 지고.
1: 친인복지는 출가에서 열반까지 생애 전 과정으로 확대합니다. 의료와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종도에게 기본 수행비를 지급하는 한편 열반과 다비까지 종단이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불교 전통 문화 굿즈 등 수익 사업을 다변화하고 기부와 수익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친인복지와 사회공헌, 포교에 다시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0: 불교 기차 여행 홍보하는 거 봤는데 그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청하지 못하는 불자들이 많이 있는데
1: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당선인을 향한 사부대중의 바람은 결국 소통과 화합, 청년과 함께 시대를 이끄는 전법으로 모아집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천태종이 총무원사는 단양 고인사에 삼운전 건립을 마무리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과 낙성식을 봉행했는데요. 전국의 천태불자들은 새로운 도량의 낙성을 축하하고 굳건한 신의 글지를 다졌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년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삼운전의 웅장한 모습이 대중에게 공개됐습니다. 천태종이 어제 총본산 구인사에서 종종 도용대종사를 비롯해 원로원장 정산스님, 총무원장 독수스님, 종의의 의장 화산스님, 감사원장 용구스님과 전국의 천태불자 만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삼운전 현판 제막식 및 낙성식을 봉행했습니다. 상어론각 대조사 당시 조실 있던 자리에 새롭게 건립된 삼운전은 종종 도용대종사가 주석하며 무명 중생을 진리의 세계로 이끌고 강명 세계를 열어가는 초석이 될 도량입니다.
4: 삼운전의 낙성은 제3대 종정회하께서 주석하시면서 무명 중생들을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시어 수행을 통하여 거듭나는 새로운 광명세계를 열어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3: 법상에 오른 종종 도용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삼운전의 위실력이 널리 퍼져 중생들에게 안락을 주는 기이체가 될 것임을 설파했습니다.
5: 삼운의 모이신

0: 이날 낙성 법일식에는 이충재 천태종 중앙신도회장을 비롯해 엄태영 국회의원, 김문근 단양군수, 김영길 단양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삼운전 건립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1: 오늘 새롭게 문을 여는 삼운전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널리 전하고 우리 사회에 화합과 평안을 더하는 소중한 도량으로 오래오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2: 하늘처럼 중생을 품는 자비, 달처럼 어둠을 밝히는 지혜, 별처럼 바른 길을 비추는 수행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밝히고 중생이 바른 길을 찾아갈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빨리 열반하지 않았다면 사리불이 약간 교황같이 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의 장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쌍현제자, 두 명이 현명한 제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다음에 법장, 사리불 목건년이 열반하지 않았다면, 부처님보다 빨리 열반하지 않았다면 사리불이 약간 교황같이 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의 장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쌍현제자, 두 명이 현명한 제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다음에 법장, 장남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표현들을 보면 부처님이 굉장히 의지했었던 사리불. 그래서 실제로 교단이 이렇게 완전 자치로 과연 갔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바달타 사건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바달타가 물려달라고, 살았을 때 물려달라고 하는 이야기로 봐서는 그 당시 인도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년이 되면 지금,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죽기 전에는 잘안 물려주는 나라고, 죽기 전에 물려주신 분도 있어요. 뭐 이방원도 상황으로 넘어갔고, 뭐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일본 천황도 지금 넘어갔죠. 90이 넘으니까 뭘 하기도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조건들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인도에. 그래서 제바달타가 나이 좀 넘겨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니다의 대상은 사리불이었었어요. 사리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바달타한테 6년 동안 남의 침이나 먹은 놈이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혐오적인 얘기인데, 상대를 모욕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리불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사리불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비극 중에서 오늘 이제

왕궁을 비우면 안 돼. 네, 왕궁을 비우면 안 돼. 그래서 왕궁을 비우고 나서 했을 때 비유리가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된 거고 왕궁을 다 장악하게 된 거고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거를 성문을 막았다 그래요. 성문을 막았다 그래요. 그래서 못 들어오고 이때 이게 이 정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사세아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사람을 보내거나 뭐 해서 도움을 요청해 군사를 해서 좀 해주면 내가 이제 같이 잘해보자라고 했더니 아사세가 갑자기 손절을 합니다. 됐고요를 시전합니다. 잘한 것 같아요. 아사세 판단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 왜? 이 사람이 계속하면 이게 인접 국가거든요. 피곤해. 그래서 아사세의 판단은 나는 맞았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군사도 없고 결국 몰리다가 쓸쓸하게 성문을 부여잡고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그런데 아사세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속 불교가 구해주려고 하는 시도들을 보이는데 파사이광에 대해서는 일절이다가 쓸쓸하게 성문을 부여잡고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그런데 아사세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속 불교가 구해주려고 하는 시도들을 보이는데 파사이광에 대해서는 일절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파사이금 그렇게까지 불교적이지 않아. 그런데 빈비사라 왕과 아사세는 둘 다 불교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사세가 불교로 귀의하는 그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부담은 안 느꼈을 거고, 아버지는 그걸로 돌아가셨으니까. 아, 그래서 어머니 역할이 좀 컸던 것 같고, 위제의 부인 역할이 컸던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기록에 보면, 네 아버지도 옛날에 너처럼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막, 죄의식이 막 쌓이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한테 그거를 어쩔 수가 없잖아. 뭐 돌아가신 분한테 화장했는데 가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처님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최대한 이제 부처님 쪽으로 밀어주면서 그거랑 똑같은 거지. 아버지한테 내가 자식이 조금 이렇게 끼는 게 있으면 뭐요?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된 거지. 예, 그렇게 해서 아사세왕은 전향을 했고, 비유리는 그래서 이 집은 대를 이어서 불교 신도가 되는 그 옆에 반목적인 거는 있지만, 근데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고, 그리고 이 비유리는 석가족 피가 흐릅니다. 석가족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부처님한테 또 굉장히 안 좋게 된 거죠. 이유는 뭐냐면 석가족을 전멸시키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안에 살 만한 일을 당했어.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부처님 출가하시고, 부처님 사촌이 총 8명이거든요. 부처님 빼고 7분. 그래서 붓다, 동생이 난타, 그 다음에 제사, 달제, 바드리카, 그 다음에 여기가 마하남, 아나율, 이거 다 형제입니다. 제바달따, 아난, 그 유명한 아난이에요. 그 아난 출가했고, 왕위는 역임했고, 얘는 왕위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제바달따 출가했고, 그래서 왕이가 마하남한테 갑자기 가는 사건이 벌어지고, 마하남은 초기에 또 공화제인데 또 거의 또 종신으로 바꿔버렸어요. 뭐 푸틴이야. 자기 죽을 때까지 해. 자기 죽을 때까지 해. 그래서 재위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마하남에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 이게 돌아가면서 원래 하는 건데. 그래서 마하남이 계속 하다가 인도 지도를 보면, 석가족 나라가 여기 있으면, 석가족 나라, 여기 코살라국이 여기 있어요. 마가다국은 이쪽에 있고. 그래서 이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마치, 중국과 한반도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이 파사이광이 파격적 제안을 한다니까. 엄청 좋은 제안이에요. 석가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가 공주를 보내면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제가 늘상 얘기했잖아. 중국은 조선의 공주를 시집 보내지 않는다. 왜? 대등 관계라고 보지 않아. 제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조금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저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대국 입장에서 저 정도의 손을 내밀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하남의 서녀, 그러니까는 귀족 딸이 아니고 그런 첩딸, 마하남에게 있어서의 여성 홍길동. 공주를 보낼 수는 없고.

같은 걸 짓고 있었어. 마을회관 같은 걸 짓고 있었어. 그런데 거기가 아직 오픈을 안 했어. 그리고 자리랑 하고 이제 준비 거의 끝판이야. 그런데 석가족 귀족 애들이 가서 야 이거 구경하자 이라고 살짝 따고 들어가가지고 보고 있었어. 근데 비우리도 그때 같이 간 거야. 같이 간 거야. 그리고 나서 비우리가 그 자기가 이제 대국의 왕자니까 자기는 대국의 왕자니까 거기 최고 메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거드름을 한번 딱 피는 거야. 아, 자식들 말이야. 뭐 이렇게 또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석가족 애들이 그 귀족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희 씨 피도 더러운 놈의 자식이 어디 재수 없게 저기를 앉아 이러면서 좁아갔어. 집단으로 좁아간 것 같아. 그리고 기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유로 씻었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소금 뿌리는 거야 지금. 근데 인도는 그걸 우유로 씻는가 봐. 그래서 우유로 이걸 세척해내고 에이 재수 없고로 씻.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을 모셔서 테이프를 끊으려고 했는데 저런 피가 더러운 놈이 먼저 앉아가지고 이게 지금 일이 망쳐졌다. 그 우유로 그걸 세탁. 당하는 비율이 입장을 생각해봐. 나는 석가족 공주의 딸이라고 생각을 했고 대국의 왕자야. 나는 쉽게 말해서 조선 공주를 조선 공주하고 청나라 황제 사이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조선에서는 더 이상 신분이 나보다 높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근데 가서 내가 조금 이렇게 잘난 척을 했더니 너는 홍길동이잖아를 시전하면서 애들이 좁아갔네. 그러면서 자기 피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합니다. 그래서 비우리가 그때 어렸을 때예요. 이게 지금 어렸을 때 그때 원한을 세우기를 뭐라고 소원을 세웠냐면 좋은 소원 세우지. 내가 왕이 되면 무조건 석가족은 전멸시키겠다.

비우고 정벌을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생각보다 잔인한 심성이었을 거예요. 단기간에. 그리고 바로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어. 이 사건이 바로는 아니었을 거다. 그래서 정권을 다 장악하고 이 코살라의 사위성을 다 장악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게 안정이 되고 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일어나는 게 석가족의 정벌이에요. 석가족 정벌. 진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것은 뭐라고요? 비우리가 얘기했냐면 전멸이죠. 전멸. 아, 그거 징기스칸 기록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징기스칸 군대에 맞서면 징기스칸은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영토를 확장하기 막 시작할 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우리는 징기스칸에 대해서 잘 이렇게 그렇게까지 막 비판적이지는 않은데 징기스칸 군대, 몽고 군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이슬람의 재앙이다. 이슬람이 싹쓸이 당합니다. 징기스칸한테. 근데 가만히 계산해 보면 몽고에서 서쪽으로 가면 그게 다 이슬람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뭐 두드려 맞고 아 게임도 안 됩니다. 쭉 맞는데 징기스칸이 한 거는 그거예요. 징기스칸 군대는 쉽게 말해서 세금만 좀잘 내면 돼. 그냥 자치권 유지해 줄게. 네 지위 안 건드릴게. 이렇게 아니면 한번 해보시든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보는 사람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 동네에 이제 쉽게 말해서 굉장히 강력한 제국을 거느린 사람들. 나 정도면 저거 뭐 있어 뜻도 보도 못한 놈이 말이야. 박살 납니다. 근데 그 박살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박살이 아니에요. 전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생명체 전체를 죽여요. 그러니까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야. 생명체 전체를 죽여. 그리고 그 왕궁이나 맞섰다가 전멸당하는 걸딱 보면 그 다음에 사람 또 다른 팀이 소문을 들으면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내시겠습니까? 그러면 어휴 제가 세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대. 이렇게 나온대. 근데 그랑 비슷한 게이 전멸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원한 관계가 아니면 그러니까 세수의 확보, 쉽게 말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죽이면 안 돼. 이 사람들을 노동가치로서 환원시켜서 나한테 세금이 들어오도록 해야지. 이건 정상적인 정복전쟁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건 원한전쟁이에요. 그리고 원한전쟁이라는 뜻은 뭐냐, 바꿔 말하면 무섭지. 싹쓸이, 싹쓸이. 그래서 비우리가 이제 쳐들어가는 거죠. 자. 석가족과 관련해서는 두 개의 도시가 얘기가 됩니다. 하나는 네팔의 카비라바스투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인도의 카비라바스투. 피프리하와하고 그다음에 티라우라코트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티라우라코트라고 하는 데고 왜두 군데가 있느냐? 그리고 두 군데 중에 어디가 진짜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인도 쪽이 맞다, 그다음에 네팔 쪽이 맞다, 뭐 말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법을 제시하냐면 원래 네팔 쪽이 맞고 비우리와 관련된 기록에 보면 비우리한테 다 전멸을 당해요. 그리고 이게 도시는 사람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엉간한 전쟁이 일어나도 사람은 살았던 데 살아요. 살았던 데 살아. 그러니까 한국 전쟁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죽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를 떠나고 다른 도시로 우리가 옮겨가서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느냐? 그렇잖아. 그냥 서울에서 그 시체 밀어내고 또 사는 거야. 그런데 징기스칸처럼 그렇게 전체를 다 잔인하게 싹 죽인 쪽으로 가잖아? 그러면 거기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때 그 호라즘 제국 얘기를 하거든요. 호라즘 제국. 이슬람의 최대 강자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호라즘. 그리고 그거는 오래된 제국이 아니고 새롭게 막 떠오르는 제국이에요. 군사가 40만이에요. 40만. 호라즘 제국. 그리고 그 성은 넘을 수 없는 성이야. 넘을 수 없는 성. 그런 요새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징기스칸이 반갑다 친구야. 그때는 또 항복하라가 아니고 반갑다 친구야 작전으로 갔었어요. 그때 징기스칸 입장에서는 남송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전선을 큰 제국을 둘을 상대한다는 거는 징기스칸 군대로서도 위험해요. 그거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미국이 세도 중국과 러시아하고 두 나라하고 전면전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아. 그래서 징기스칸이 먼 나라하고는 반갑다 친구야를 하고 그 다음에 남송은 이렇게 꽁알 주먹으로 계속 패고 있었거든.

근데 그거는 상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머리 밀었다고 생각해봐. 사신으로 왔는데 사신은 임금의 대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대사잖아. 우리가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일본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어버렸어. 야, 그거 난리 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징기스칸 사자의 머리를 밀었어. 두 개의 전선 됐고 무조건 양쪽 다 잡어 해서 수부타이가 갑니다. 수부타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그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만약에 장군 중에 1위를 꼽으라 하면 수부타입니다. 수부타입니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면 정리입니다. 이순신 장군, 김유신 장군 다 대단한 분이에요. 수부타이는 이게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신급 레벨의 압도적인 일강입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잘한 것도 있지만 이 수부타이가 아주 막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심성이 잔인한 사람 같아. 그냥 쫙 밀고 가는데 수부타이 파견하면 끝납니다. 수부타이 파견하면 끝납니다. 잠깐 가서 일 좀 하시죠. 이러면 끝이에요. 호라즘 전멸했어요. 그리고 그 수도를 완전 파괴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40만이나 군대를 가질 정도 엄청난 제국이거든요. 그거를 다 파괴해버려가지고 다시는 지금까지도 그 도시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 깔끔하게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사세 왕이 너무 잔인하게 티라우라코트 그러니까 네팔의 석가족 나라를 석가족 수도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일부 남은 사람들이 도망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기록에 나오거든요. 그 도망간 사람들이 결국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주 반경은 그렇게 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사는 게 있거든요. 막 어디까지 막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두드려 맞고 쪽

근데 이게 돌은 쇠로 만들어 놓으면, 쇠로 만들면 이게 표가 확 나는데 벽돌은 생각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 이걸 도대체 아, 땅에 있는 걸 이제 판 건데 하다 보면 이제 보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야, 어디까지가 진짜로 봐야 되나. 그리고 중국이나 이런 인도나 이런 데는 대나 때나 없이 그냥 막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네팔 가비라 유적이 되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요 두 개, 정바람과 마야부인 스투파라고 추정을 하는 요 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큰 거를 정바람 스투파라고 생각하고, 저 뒤쪽에 있는 거 마야, 모르겠어요. 저것도 뭐, 그냥 그렇게, 카드라 통신입니다. 카드라 통신. 뭐 유물적인 변증이 있느냐? 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카드라 통신. 예, 그래서 그런 정도가 다고요. 차이가 있죠, 조금. 요게 좀 더 좋죠. 그냥 봐도. 그리고 탑이, 아,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탑 아닙니까? 아닙니다. 인도는 땅이 크니까, 동네마다 이렇게,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런 식의 탑이 이 동네 탑인 것 같아. 그래서, 피프리아와 쪽에 가시면 그쪽 탑도,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탑이라고 알려진 탑이거든요. 그 탑도 이런 비슷한 형태예요. 근데 그건 네모지요. 자, 이게 이제 피프리아화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저건 발견된 거고요. 부처님의 사리가 진짜 존재한다면 저게 유일한 사리라고 칭해지는 그 사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델리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게 여기 피프리아화 출토 사리예요. 그리고 거기 고로에 보면, 아니 그 사리 장엄고 사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석가족이 모셨다라고 돼 있어서 근본 팔탑 중에 하나로

그래서 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석가족이 모셨지만 그것은 옮긴 자리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는 거고, 잠깐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게 요 델리 박물관에 있는 요 살이에요. 살이. 예, 그렇게 해서 요 가운데 살이 보이죠? 요 살이. 예, 눈 나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키웠죠. 부처님 살이. 부처님 살이 뼈로 되어 있고요. 뼈로 되어 있고요. 우리 일행 갔을 때 누가 빛을 봤다 뭐 이래가지고 몇 명이 빛을 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뼈예요. 뼈. 구슬 같은 거는 다 뒤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뼈로 되어 있기

있는 그러한 공덕장으로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에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해가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리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0: 중 2km 길게 이어진 아름드리 전나무 숲길은 천년가랑 월정사와 이어져 있다. 오대사는 산 자체가 신앙. 곳곳마다 부처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는데 그 중심에 월정사가 있다. 신라 선덕여왕 12년인 643년 신라시대 위대한 고승 자장률사가 창건하여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른다. 월정사는 산의 암자인 상원사를 비롯해 8개의 암자와 64개의 말사, 거기에 전나무숲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사찰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한국전쟁 등의 불탄 뒤 중건되어 그 오랜 역사를 증언하는 것은 오직 성물뿐이다. 그중 국보 제48호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과 보물 제139호 석조보살 좌상은 화려했던 고려시대 불교 미술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성물뿐이다. 그중 국보 제48호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과 보물 제139호 석조보살 좌상은 화려했던 고려시대 불교 미술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구층 석탑을 향해 한쪽 무릎을 괴고 앉아있던 보살상은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신라시대 자장률사가 창건한 이래 문수보살의 성지로 신앙되는 월정사.
1: 신라시대 때 자장률사께서 이제 중국의 오대산에 가셔서 문수보살을 이제 칭견하신 이후에 이곳이 우리...
0: 자장률사가 가져온 부처의 진신사리는 오대산의 가장 높은 곳에 봉안되어 있다.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을 지키는 암자, 사자암. 가파른 산자락 경사진 곳에 층층이 지어져 있다.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부를 중심으로 사자를 탄 문수보살이 왼쪽에 자리한다. 그래서 이곳 이름도 사자암이다.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인 문수보살, 주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산마다 곳곳에 문수성지, 오대산이 과연 불교의 유람임을 알 수 있다. 월정사에서 오대천을 따라 상원사로 이어지는 8km의 옛길은 지혜의 길, 선제길이라 부른다. 이 또한 문수동자에서 유래한 것이다.
1: 문수동자를 다른 이름으로 선제동자라고도 합니다. 그 선제동자가 갔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어린 아이같이 투명한 마음으로 이제 치유를 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그런 바람으로 선제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구하는 수많은 불자들의 사상에 거쳐 이 길을 따라가면 상원사와 이어져 있다. 신라 성도강 23년인 724년에 창건된 상원사. 이곳은 조선의 임금 세조와 문수동자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궤지를 앓던 세조가 부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상.

0: 이게 다 뭔가 시타르타.
1: 음모죠.
0: 음모라고? 무슨 음모? 꾸민자가 누군데? 그리고 이 자들은 누군가?
2: 카필라바스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모두 이방인처럼 보일까요? 발데프와 우르밀라가 샤카 왕국의 국경을 넘어 코살라국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기쁘십니까?
0: 그런데 이 자들은...
2: 이 자들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숙부님. 지금은 의식이 없지만 곧 일어나서 숙부님을 모실 겁니다. 숙부님, 저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첩자를 색출하는 대신 우리 왕국 내에서 반역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0: 그렇지. 이 일에 관해서는 배와 꼭 얘기를 하겠다.
3: 세자마마, 폐하께 얘기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 헤아려 했다고...
2: 아니다, 찬나. 상태를 더 악화시킬 필요는 없어. 숙부가 이 일을 폐하께 전하도록 하는 게 나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0: 살수들이 다 실패했어. 발데프는 도망을 갔고 우리 계획은 부메랑 효과를 냈지. 망갈라,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어. 스토다나 대왕은 절대 데바다타를 후계자로 선포하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나서야 하오.
4: 어떡해요?
0: 아하오,
4: 단답하니만? 그게 데바다타가 후계자가 되는 일과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0: 상관이 있어요. 데바다타를 후계자로 만드는 방법은 단 두 가지뿐이요. 단다파니 왕과 마코살라 왕은 매우 친한 친구. 그의 도움을 받아 우린 프라세나짓 왕에게 다가가는 거지. 프라세나짓과 함께 우린 카필라바스트의 왕좌를 찬탈할 거야.
4: 그럼 두 번째 방법은요?
0: 야소다라.
4: 야소다라?
0: 그렇소. 내가 야소다라를 데바다하로 데리고 갔을 때 브라만 몇 명이 그 아이의 미래를 예언해 주었지. 그들의 예언에 의하면...
5: 단다파니 대왕님 경하드립니다. 야소다라 공주님의 미래가 위대한 왕과 결혼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6: 그 예언이 실현되지 않으면 어찌 돼요?
5: 그렇다면 공주마마의 운이 틀림없이 부군을 왕으로 만들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 공주님과 결혼하는 사람은 반드시 왕이 된다는 겁니다.
4: 그렇다면 무슨 수를 쓰든지 데바다타를 야소다라와 결혼시켜야 한다는 말이네.

0: 간타카, 세자 마마께서 오늘은 말씀이 없으시구나. 네가 말씀 좀 하시게 해보렴. 세자 마마, 이런 슬픔엔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겁니다. 마마께서 원하신다면 칸타카를 마차에 메어 넣을게요. 다른 왕자님들은 향락궁에 계십니다. 거기로 가시겠어요?
1: 향락궁이라 거기 가서 뭘 하게? 이제 우르밀라도 그녀의 음악도 없는데 내 마음속에 빈 곳을 누가 채워줄까?

0: 슈라바스티에서 어떤 선물을 가져오셨는지요?
1: 꿈이요.
0: 꿈이요? 무슨 꿈인데요?
1: 시다르타의 대관식을 치르는 꿈. 이 왕관에 귀한 보석을 가득 장식할 거요. 거살라구광 브라세나지세 왕관은 그 품격에서 이거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도록 말이야.
0: 오늘은 매우 행복해 보이십니다.
1: 그렇소. 오늘 당신의 아들이 나를 기쁘게 해주었지. 당신의 아들이 오늘 나한테 패배를 안겨주었어.

0: 말씀하시는 거겠군요.
1: 결혼식?
0: 예폐하, 세자를 우선 결혼부터 시키십시오. 먼저 결혼 생활의 즐거움을 맛보도록 한 후에 정치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왕관을 머리에 씌워주시고 왕좌를 넘겨주는 겁니다. 제 생각에 지금 당장 이 왕관을 주면 세자에게 무거운 책임이 될지도 몰라요. 세자라면 두 분이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모든 걸 최선을 다해야 하는 성품이니 정치에 일단 뛰어들면 너무 거기에 몰두한 나머지 세상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폐하,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치는 시타르타 왕자를 여자에게 관심이 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 폐하는 할아버지가 되시는 게 급하지 않을지 모르나 파자파티 마마께서는 급하답니다.
1: 말하고 싶은 요점이 뭐요?
0: 폐하, 지금 봄이지 않습니까? 왕자도 성년이 되었으니 때가 무르익었다고요. 세자와 다른 왕자들을 결혼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마마?
2: 그래요. 숙모님 말이 맞습니다. 며칠 있으면 봄축제가 시작되잖아요. 이 축제를 이번엔 청춘축제로 만드십시다. 샤카 가문의 모든 왕자와 공주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 좋아하게 되고 삶의 다른 주기로 넘어갈 수 있도록요. 결혼하는 거죠.
0: 그래요. 그런 후에 폐하께선 언제든 원하는 때 시타르타의 대관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왕좌가 어디로 갓장을 보내세요. 야소다라도 결혼 정년기에 들어섰잖아요.
2: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숙모님. 배야, 망갈라 숙모님의 제안이 훌륭합니다.
0: 바자파티, 지금은 내가 당신이 할 말을 빼앗았지만 머자나 네 모든 행복을 다 빼앗을 거다. 야소다라가 여기 먼저 와야 하는데.
3: 왕비마마, 왕비마마, 왕비마마, 오늘 조정에서 결정하기를 축제 기간에 샤카 가문 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세자마마를 가문의 일원으로 입문시킨답니다.
2: 그래? 그리고 다른 소식은?
3: 또한 샤카 가문의 왕자들과 공주들이 만나는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공주들을 위해 부마 경선이 열릴 거랍니다.
2: 그런데 넌 그게 그토록 기쁘다냐?
3: 왜냐하면 왕비 마마의 기도가 곧 이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소다라 공주님이 오신답니다, 마마. 이미 대바다에 아미타 왕비 마마께 초청장을 보냈어요.
2: 로시카, 있잖아. 난 정말 야소다라가 좋아. 그 아이도 시타르타를 좋아하길 바랄 뿐이야.
3: 촛불을 하나 더 올리세요. 아마마의 기도가 이미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2: 뭐? 어떻게?
3: 마마, 제가 야소다라의 눈에서 세자에 대한 애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대바다하로 떠나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기다려봐, 모자나 내가 카필라바스트의 왕비로 돌아올 테니.
2: 그럼 시타르타는? 시타르타의 눈엔 뭐가 있더냐?
3: 의문이요. 왕자마마는 자신이 야소다라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아직 사랑의 의미를 찾고 계시죠. 그리고 모자나 그걸 발견할 겁니다. 그저 두 사람을 함께 있게만 해주기만.

0: 안 하면 됩니다. 상사로운 종도 울렸습니다. 신께서도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 겁니다.
1: 그래서?
2: 거기서 야소다라도 초청을 했어요.
0: 어머니, 뭘 그렇게 즐겁게 읽고 계세요? 누가 결혼한다는 청첩장인가요?
2: 그래, 그렇다고 할 수 있지.
1: 카필라바스토에서 온 건데 청춘 축제도 함께 열 계획이라는구나. 샤카 가문의 모든 왕자들과 공주들이 다 모일 거란다.
2: 그리고 이어진 글귀에는 말이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야소다라를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0: 어머니.
2: 알겠다.
3: 그러니까 너는 카필라바스토 왕실의 며느리가 될 거라는 말이구나.
0: 어떻게 그렇게 말해?
3: 너도 들었잖아.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1: 우리 아이들? 이 말은 그쪽에서 왕자들 중 한 사람과 야소다라의 결혼을 청한다는 뜻이지.
2: 우린 그 제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그들은 샤카 가문의 우두머리니까요.
1: 그들이 대바다타를 말한다면 내가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 시따르타라면 절대 안 돼.
3: 말해봐. 젊은

0: 대바다 탈을 좀 봐. 용맹한 전세의 모습이잖아.
1: 시타르타도 좀 보세요. 신의 화신 같네요.

0: 축복하노라.
1: 카필라바스트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야소다라, 이건 네 선물이야.
2: 넌 나한테 줄 선물이 없는 거야, 시타르타?
3: 역시 그렇게 물을 줄 알았지.

0: 데바다타, 이 꽃은 도로 가져가길 바랄게. 나는 이 연꽃 한 송이면 충분해. 꽃 한 송이면 충분해.
1: 이 연꽃 바구니와 시타르타가 준 연꽃 한 송이가 무엇이 다른 거니?
0: 물리적으로는 없지.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차이가 있어. 그래, 데바다타. 너는 하인들이 딴 꽃으로 이 바구니를 채웠겠지만 시타르타는 이 꽃을 직접 구했어. 봐, 시타르타 발에 진흙이 묻었잖아.
2: 누구 없느냐? 젊은 세자의 발을 씻겨드려라.
0: 가자, 시타르타.
3: 이리 주렴. 드러나던 왕께서 칭찬을 하시더구나. 네가 표범의 목을 베었다고 말이야.

0: 이처럼 많은 등불이.
1: 네 도착을 기념해서
0: 그러니까 이젠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거네.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1: 물어봐.
0: 너는 안다고 했지?
1: 뭘?
0: 사랑을. 그러니 말해줘. 사랑이 뭐야?
1: 네 말이 맞았어. 사랑은 물보다 진하더라. 햇빛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사랑은 눈을 통해 생기며 마음을 압도시켜버리지. 우리의 말도 향기롭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이야. 사랑은 모든 곳에 다 보이지. 예를 들면 넝쿨에도 덤불에도. 사랑은 바다에도 강물에도 있어. 서로를 쫓아가는 백조도 사랑이고, 장마철에 울어대는 개구리도 사랑이야.
0: 개구리처럼 웅웅거리는 소리는 그만하고 말해봐. 인간 사이에 사랑이 생기면 어떻게 해?
1: 그때 남자는 두려움을 모르게 돼.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게 되지.
0: 그러면 넌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
1: 물론 당연하지. 넌 내 친구잖아.
0: 친구?
1: 그래.
0: 그 이상은 아니고.
1: 그 이상 뭐?

고파! 때로는 웃음을 터뜨리며 달아나고 때론 눈물을 글썽이며 달아나지. 난 잘 모르겠어, 고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야소다라, 왜요? 왜 울고 있어요? 왕자님이 안 좋은 말을 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린 시절부터 내가 야소다라를 봐왔잖아요. 말해봐요, 왜 그런지.

이게 뭐야? 사랑의 말. 이건 내 얼굴 조각인데 누가 만들었어? 세자마마요.

0: 세상엔 더러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건 아니야. 세자 마마는 자신이 야소다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정말이야? 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 조각상을 만들 수 있었겠어요? 세자 마마의 마음속엔 오직 야소다라 뿐이에요.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2: 반세!
1: 세자 마마!
3: 자,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샤카 가문의 새로운 일원이 될 시타르타가 대중의 인심을 널리 얻었음에 가문은 기쁨을 표현하는 바이요. 그의 존재는 가문의 항상 영광을 드높이고 자긍심을 더해줄 것이요. 나는 숫도다나 대왕의 아들 고타마 시타르타를 샤카 가문에 입문시키는 안건에 찬성의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모두 그의 입문을 찬성하십니까? 이 안건은 이제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 가결된 겁니까?

0: 가문에서 축출되게 된다.
1: 저는 항상 오늘의 약속을 지키겠나이다.
0: 도적질을 한 경우 너는 가문에서 축출되게 된다.
1: 저는 항상 오늘의 약속을 지키겠나이다.

0: 샤카 가문의 모든 규칙을 항상 준수하겠나이다. 샤카 가문의 문제가 될 만한 일은 항상 멀리 하겠나이다.
1: 신타나타대와
2: 만세!
1: 신타나타대와
2: 만세!
1: 신타나타대와
2: 만세!
1: 신타나타대와
2: 만세!
1: 신타나타대와
2: 만세!
1: 신타나타대와
2: 만세!
1: 신타나타대와
2: 만세!
1: 신타나타대와
2: 만세!
1: 신타나타대와
2: 만세!
1: 신타나타대와
2: 만세!
1: 신타나타대와
2: 만세!
1: 신타나타대와
3: 만세! 이제 너는 이 가문의 일원으로 입문했다. 머지않아 너는 가문의 수장이 될 것이다. 샤카 가문을 모든 나라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라.
4: 아슈아메다 말 숭배의식을 거행할 것이오.
5: 대하, 그 의식의 의미를 아십니까?
4: 안다.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지. 숭배의식을 잘기든 간에 바로 짐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그걸 막으려는 왕국이 있다면 우리가 협상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이 우리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면 무사하겠지만 거부한다면 전쟁을 할 것이다.
6: 하지만 베어, 한쪽에는 마가다 국이 있고 다른 쪽에는 바이샬리 왕국이 있습니다. 두 나라 다 강력한 왕국입니다. 그들의 적대감을 산다면 저희에게도 좋을 게 없습니다.
4: 우리는 그들과 대결하지 않을 것이다.
5: 하지만 말이 그쪽으로 걸어가면 어찌합니까?
4: 숭배의식이 끝나면 말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6: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페어.

0: 태아와 왕비마마께서 공주마마와 세자마마의 결혼을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제야 알겠네요.
1: 알아?
2: 뭐를?
0: 마마가 왜 매일 여기로 오셔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시는지를요. 이 새들을 핑계삼아 세자마마를 만나시려는 거죠? 사실대로 말씀해보세요. 여기서 세자마마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나요?
1: 알면서 뭘 물어.
0: 이해했다면 왜 아직 여기 있는 거야? 어서 가요. 가라니까.
3: 시타르타와 데바나타, 야소다라가 언제 이렇게 자랐는지를 모르겠소. 이제 그 아이들의 결혼을 생각해야 한다니.
4: 아미타 고모님, 야소다라의 결혼을 생각해 보셨나요?
3: 카펠라부스티
5: 데바나타를

0: 말씀하시는 게 아닌지요? 아미타 고모님이 오시면 이 문제를 말해보겠다고 제가 데바다타에게 말해뒀습니다.
1: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께서 데바다테의 말씀을 분명 하시리라고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어쨌든 형이 먼저 결혼을 하고 나야 동생이 결혼을 할 수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왕께는 시타르타와 데바다타가 모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들이니까
1: 말입니다.
0: 맞습니다. 어쨌든 형이 먼저 결혼을 하고 나야 동생이 결혼을 할 수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왕께는 시타르타와 데바다타가 모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들이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대왕은 데바다타를 먼저 생각하십니다. 아, 그렇게 앉아만 계시지 말고 일어나세요. 폐하와 왕비마마의 축복을 받자고요.
2: 그래요.

결국은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기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자. 금생 다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하면 되고. 어디를 향해서든지 걸림없는 모습으로 살아라. 때를 놓치지 않으면서 지혜로 살피는 것이 우리 수행자 아닌가.

0: 놔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된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역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해갑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6일에는 하림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부다의 사념처를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해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15쌍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그대는 깨뜨릴 수 없는 마음을 내어 모든 번뇌를 끊으라. 그대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마음을 내어 모든 집착을 끊으라. 그대는 물러가지 않는 마음을 내어 깊은 법문에 들어가라. 그대는 참고 견디는 마음을 내어 나쁜 중생을 구제하라. 그대는 미혹이 없는 마음을 내어 널리 모든 세상에 태어나라. 그대는 만족 없는 마음을 내어 부처님 뵈려는 생각을 쉬지 말라.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작년은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힘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해양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0: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1: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2: DTM 투어와 만일 연불결사회가 함께하는 48 아미타 사찰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발은 48 아미타 사찰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발대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업장 소멸의 첫걸음, 성불로 향하는 정토로 가는 길,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력이 숨쉬는 48 아미타 성지에서 서방 정토 세계를 향한 4년의 위대한 서원이 시작됩니다. 증명법사 보광 대종사, 지도법사 도군 대종사, 지도법사 법원 스님, 법장 스님, 자현 스님, 그리고 BTN 투어 만일 연불결사회가 이끄는 서방 정토를 향하는 장엄한 구도의 여정, 그 거룩한 원력의 첫빛을 밝힐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대발원 발대식에 사부대중 여러분을 정중한 마음으로 모십니다.

작은 도량을 이룬 모든 것이 부처님의 법문이자 경전인 암자. 오로지 비우고 들어가야만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는 돌구멍절.

집착도 갈등도 없는 피안의 장소. 팔공산 밝은 기로 치워진 도량 중암암. 나를 먼저 낮추고 욕망을 내려놓는다면 천년의 비바람을 맞은 암자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날 수 있다.

팔공산자락 중암암은 은혜사의 산내 암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중암암으로 향하는 길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삼성각과 관음전, 한 지붕을 이고 있는 두 개의 전각이다. 삼성각 안으로 들어서면 산신탱과 독성탱, 칠성탱이 나란히

겉으로 보기엔 삼성곽과 관음전이 하나의 전각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벽을 사이에 두고 분리돼 있다.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손으로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해 준다는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영험한 곳 관음전.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곳 관음전에 깃들어 있다. 중화마음은 중학제일기도도량으로 불린다. 팔공산의 다른 이름인 중학에서 기도 명당으로 가장 손꼽히는 곳이 바로 중화마음이다. 그래서인지 좁고 가파른 암자가는 산길은 그 여정이 수행이요 기도나 다름없다. 요새 성문과도 같은 암벽이 바로 중화마음의 산문, 일주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암벽 사이로 들어가야 절에 갈 수 있어 돌구멍 절이라 불린다. 이 돌구멍엔 오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신라의 장군 김유신이 17세가 되던 해 삼국통일을 맹세하고 신비의 노인 난승에게서 비법을 전수받았던 곳으로 장군굴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법한 공간 때문에 돌구멍을 지나가려면 저절로 자세가 낮아지고 고개가 숙여진다. 피안의 세계로 이어지는 돌구멍은 탐욕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하는 해탈문이요 불행은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며 속세와 피안의 세계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불의문이다.

중화마문 신라 때 원효대사가 토구를 짓고 정진하던 곳에 834년 심지왕사가 창건한 절이라 알려져 있다. 팔공산에 맑은 기운이 모이고 원효대사가 화엄산매에 빠졌던 수행 명당이만큼 수많은 수행자들의 구도처로 천년 넘게 변함없이 절벽 위에 매달려 있다.

돌구멍을 지나면 바로 대웅전일 만큼 좁은 절벽 위에 전각의 당후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벼랑 위에 천년을 넘게 앉아있는 암자는 거센 바람도 가을의 햇살도 너그럽게 품어안고 있다.

만년송 아래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은 신라의 장군 김유신이 수련을 하며 기를 받았다는 전설이 남아있다. 이렇듯 팔공산 곳곳에는 삼국시대의 유적을 비롯해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온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품어하는 작지만 커다란 도량, 중함함.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포용하는 불교의 정신은 중함함에서도 엿볼 수 있다. 보통은 바다에서 업을 하는 이들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용왕각이 산중에 모셔지기도 하는데 중함함의 용왕각은 샘터를 지키고 있다. 절벽 위의 암자는 작고 아담하지만 자연을 품에 안아 넉넉하기만 하다. 비우고 들어가야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는 돌구멍절. 그 입구에는 세월을 고스란히 맞은 해우소가 절벽 위에 절묘하게 얹혀있다. 정월 초하루의 볼일을 보면 섣달 그 몸에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는 절벽 위의 해우소.

0: 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불교팁을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팁을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팁이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0: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마이진 씨가 팬들과 소통을 굉장히 잘하시다 보니까
2: 네.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을 잘 안 하는데요.
3: 하지 마요. 하지 마요.
1: 쾌동아. 와. 아.
4: 안녕하세요. 저는 쾌동이라고 해요.
3: 안녕.
4: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5: 주관적인 것이라 어느 분이

0: 선거인단 321명 가운데 183표를 얻어 57%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4년 전 합의 추대에 이어 이번에는 경선에서 종도들의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하며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자승스님에 이어 두 번째 연임 총무원장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 정막을 깨고 환호와 박수가 교차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의 진우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일 후보와 합의 추대 형식에서 벗어나 7년 만에 치러진 본격적인 표결 승부였습니다. 투표가 진행된 어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총 선거인단 300

0: 감동을 줄 수 있느냐가 지금 최대의 숙제.
1: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의 3원 통합을 이뤄내 종무행정 효율을 극대화했고 종단지경 요양병원을 개원하며 승려복지에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수십 년 묵은 과제였던 문화재 관람료 감면 국고 지원을 이끌어냈으며 국민 마음 평안을 위한 선명상 프로그램 보급과 청년 대학생 전법에 진력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아픔을 보듬는 현장 자비행도 돋보였습니다.
0: 총도들의 열망을 참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부대중이 함께 힘들게 이뤄낸 종단의 안정과 변화를 여기에서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종단 안정과 사회적 소통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사부대중의 선택을 받은 진우 스님. 수행력과 행정력을 두루 갖춘 당선인이 열어갈 새로운 발걸음에

0: 그걸 어느 정도는 좀 책임을 지고.
1: 스님 복지는 출가에서 열반까지 생애 전 과정으로 확대합니다. 의료와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종도에게 기본 수행비를 지급하는 한편 열반과 다비까지 종단이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불교 전통 문화 굿즈 등 수익 사업을 다변화하고 기부와 수익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스님 복지와 사회공헌, 포교에 다시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4년간 쌓아온 종단의 안정과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변화를 넘어 불교 중흥의 완성을 이루겠다는 진우 스님. 공익공간 공심을 앞세운 새로운 4년이 한국 불교의 또 다른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당선인에 대해 사부대중은 어떤 기대를 품고 있을까요? 전국 각지에 있는 스님과 불자들의 목소리를 박성현 기자가 전합니다.
3: 앞으로 4년간 조계종을 이끌 제38대 총무원장이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종단 행정 책임자로 사실상 한국 불교를 대표할 수장을 향한 전국 사부대중의 염원과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사부대중은 무엇보다 전문성 중심의 조직 운영과 국민적 신뢰 회복을 첫손에 꼽았습니다.
4: 포교면 포교, 행정이면 행정, 그리고 전법이면 전법, 이런 데 전문성을 가지고

0: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그 비용적인 부분에서 지원이 더 커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레일을 통해서 불교 기차 여행 홍보하는 거 봤는데 그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청하지 못하는 불자들이 많이 있는데
1: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당선인을 향한 사부대중의 바람은 결국 소통과 화합, 청년과 함께 시대를 이끄는 전법으로 모아집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천태종이 총무원사는 단양 고인사에 삼운전 건립을 마무리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과 낙성식을 봉행했는데요.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0: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추석 합동 차례를 9월 25일에 봉행합니다.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합동 차례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업장 소멸하시고 모두 크게 길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의 폐회 명상 걷기 대회가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명상 걷기를 비롯해 경품 추첨, 어울림 한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이라면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051-868-5455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3: 비티엔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

반갑습니다. 청량사 금강강림 지도법사 정한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도 같이 시를 같이 들어가야겠습니다.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 다이아나 루번스.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줘. 집은 나중에 세워줘.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은 덜 하리라. 아이를 바로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가 안아야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시계에서 눈을 떼고 눈으로 아이를 더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갖다가는 키우면서 그러죠. 집이 이제 생기죠. 방이 애들 방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부부가 열심히 벌어도 좀 일찍 그 되는 사람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집이 이제 생기죠. 방이 애들 방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부부가 열심히 벌어도 좀 일찍 그 되는 사람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좀 빈궁하게 생활이 될 경우 우리는 보면은 집이 있고 나서 애가 자녀가 두어야 된다 이러한 분들이 좀 계시죠.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렇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했을 것이다 믿고 있죠. 그래서 지금 와서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만약 다음 생에라도 자녀를 갖다 간다면은 뒹구는 시간,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다시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또 모든 것을 같이 한번 시간 날 때마다 같이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러면 이제 그림을 더 많이 그리지 않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를 바로잡으러 돌려려고 아이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거죠.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근엄해야 된다, 엄격해야 된다 해가지고 너무나 부정을 느끼는, 아버지에게 정을 느끼는, 부정을 느끼는 그런 행동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했으면서 꼭 어떤 규율 정하고 어떤 법칙을 정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긋나면은 들려오는 소리가 있지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달려가다 넘어지면 넘어져봐야 아 내가 달리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구나. 또 그릇이 있다면, 뜨거운 그릇이 있다면 내가 눈에 보이면 뜨거운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뜨거운 그릇을 만져봐야 아 내가 그릇을 만질 때는 손가락을 먼저 한번 손가락을 한번 살짝 만져보고 뜨겁지 않으면 잡고 뜨거우면은 다른 수건을 갖다가 하든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어떠한 방법을 갖다는 알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기보다는 지금 스스로가 하나하나를 깨우쳐가는 인생을 만들어주도록 우리 해야 되는데 우리 어린들 보면은 그런 게 없죠. 그런 경우가 드물죠. 특히

하면서 그리고 내일 아침을 위해서 우리 편안하게 잘 자 하고 굿나잇을 해주는 부부싸움을 했게 되니 아니면 애들하고 다 낮에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더라도 밤이 저녁이 되면 주무시면서 재우기 전에 꼭 한마디 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타고 그리고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도 더 오래 바라보리라 했습니다. 요사이는 뭐 같이 경험할 게 너무 많잖아요. 요사이는 마라톤도 있잖아요. 5km, 10km 뭐 이런 것도 참석해보고 함으로 해가지고 서로서로가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그 자녀가 커가지고 뭐야 한다 효도하지 마라 해도 효도하게 돼 있고 내 부모 당연히 내 나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야 해도 그 자녀가 성장해서는 나도 결혼을 하면은 자녀를 가지면은 우리 부모님 같이 사랑을 등

뭐 어떤 행동을 한다. 이런 행동들이 못난 행동들이 일어나지 하지 아니하고 나는 언제나 미소 짓고 웃어주고 살아 다른 사람 타인을 내 손으로 포옹해주고 이런 사람으로 변화할 거야. 또 스님들 만약에 이제 절에 오시면 스님들한테 이제 깨달은 스님은 어떻게 된다? 화도 내지 않냐, 짜증도 내지 않냐고, 큰 소리도 내지 않냐고, 언제나 미소 띈 얼굴로 우리를 갖다 감싸줄 거야.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다면, 헛된 망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은 말입니다. 일상생활을 갖다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공양 때가 되면 공양 먹고, 저녁이 되면 주무시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함께 각자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각자 할 일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각자 그날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착실히 해나가는 거예요. 어린애는, 유아는 울어야 되는 거고, 배고픔은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유 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치원도 다니죠. 유치원도 갈 때 되면 유치원 잘 가야 되고 학교 들어가면 학교 잘 다니고 공부해야 될 때는 공부 잘하고 또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직장을 좀 왔잖아요. 그럼 직장 근무 잘하고 결혼할 때 되면 결혼하고 그냥 인생살이를 내 자기가 해야 될 걸 갖다 잘 해나가는 것이 참된 깨달음 행위인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한 소식을 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이런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분 만나면은 참 그래요. 말해 드릴 게 없어요. 이렇게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일상 생활에서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만 하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나하고 똑같네? 똑같아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니까 밥 먹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은 자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일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면 자야 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깨달은 사람은 도를 얻은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어떤 망상 속에 자기가 구현해내는 어떤 상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이분 그런 분이라면 아 이분은 진짜 큰 스님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도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하고 뭐 별 볼일 없는 사람이잖아 별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비일비재하더라. 그런 분 볼 때나 제가 늘 깝깝합니다. 일상생활을 갖다 잘 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

세상을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나의 인생은 내가 창조하지 타인이 창조해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바깥으로 왜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이렇게 변하겠지? 그러기 때문에 자꾸 바깥으로 변하기 때문에 끝없이 헤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선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노와 원망, 무서움과 두려움, 좋음과 기쁨, 근심과 걱정, 이 네 가지는 희노애락이 발현된 것이니 마음의 쓰임이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없을 수가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희노애락을 미워하면서 그 발음을 얻지 못하겠다고 하는가? 무릇 마땅히 화를 내야 하면은 화를 내되 그 화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말아야 하고 마땅히 두려우면 두려워하되 지나치게 겁을 내어서는 안 되며 좋으면 좋아하되 지나친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근심할 만하면은 근심하되 마음이 상할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마음의 본체와 그 쓰임이 바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내는 게 잘못된 거냐? 아니라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해서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 지금은 자 학교에서 뭐 때리면 큰일 나지만 저기 저희는 저만 다닐 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매 맞는 것이 답안서였잖아요. 시험 성적 떨어지면 나와 해가지고 또 숙제 안 오면 나와 그 선생님이 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하면 곤장 같이 맞았죠. 저도 엉덩이에 조금 줄이 몇 번 섰죠. 그렇게 화를 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화를 낼 때 꾸르고 내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좋아하면 좋을 때는 좋아함을 표정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 즐거운 표현.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인이 되면은 깨달게 되면 그런 감정 표현 안 해야 되냐. 좋으면 좋다고 해야 돼.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우면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 무서워. 그런데 가끔 보내요. 아, 스님도 무서웠어요? 뭐 어떤 깜짝 놀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옆에 분들이 물어봐요. 스님도 놀래요? 아니, 당연히 놀래죠. 나와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나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놀래면, 아, 당신도 놀랄 수 있고. 내가 좋으면 당신도 좋을 수 있고. 그렇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면은 됩니다. 그런데 근심을 할 때 근심을 하는 거예요. 다 그렇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다 있죠. 세상살이 원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되면 고마운 거고 안 되면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그럼 그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는 뭐가 일이 안 되면은 탓을 하게 되죠. 뭐 탓을. 뭐 누구 때문에 이렇다. 아니면 뭐 부모나 친구나 뭐 옆에 사람을 탓을 하게 돼. 탓할 게 아니고.

단지 그 감정을 조화롭고 적절하게 발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조건 절제해 아예 감정을 들이지 않는 것은 사람인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정을 지나치게 발현해 자신을 잃고 가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감정을 느끼고 또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사람과의 관계,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성인의 가르침대로 쉽게 흔들리지 않고 중도를 지키면 좋겠지만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에 가깝죠. 그리고 높은 수양의 경지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자님도 뭐라 말하시냐면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나의 잘못이다 라고 하며 순간순간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답니다. 우리도 공자님도 그랬다는데 우리도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돌아본 사람 되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죠. 하루에 드물게 주어지는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하는 이유이다.

일로 인한 부담, 오늘 저질렀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후회 등은 모두 뭐다 마음의 찌꺼기가 됩니다. 이것들을 모두 비우고 자신을 맑게 정리할 때 새로운 내일을 맞을 수 있습니다. 아무 곳에도 영향받지 않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시간은 가장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상을 보내며 생겨난 모든 욕망과 감정의 찌꺼기를 그대로 안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마치고 몸을 씻듯이 마음에도 샤워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찌꺼기를 비우고 모두 털어내는 마음의 샤워는 나를 새롭게 합니다. 또 힘차게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된다는 마음의 찌꺼기를 비우고 모두 털어내는 마음의 샤워는 나를 새롭게 합니다. 또 힘차게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샤워를 하시잖아요. 샤워를 하실 때 몸에 샤워만 하지 마시고 정신의 샤워, 오늘 하루 있었던 것을 반추해 보면서 잘했던 것은 칭찬해 주고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래 이런 실수했어, 잘못했어, 내일부터 그런 실수 잘못 안 하면 되지. 나는 실수를 통해서, 잘못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잖아. 얼마나 좋은 일이야. 나는 내일 새로운, 내가 바라는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표정을 짓는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의 샤워를 갖다 하는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과 중생은 한마음으로 다름없이 허공 것 같아서 그것에는 잡됨도 무너짐도 없고 온 누리를 비추는 햇살과 다 같습니다. 부처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다르냐? 다르지 않다. 부처님도 부모님이 계셨잖아요. 나도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처님도 자녀를 키웠잖아요. 나도 자녀를 키웠잖아요. 그리고 부처님도 돌아가셨어요. 나도 언젠가는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차별이 있느냐?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는데 우리는 부처님은 훌륭하신 분이고 나는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누가 나눈다? 내가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타인, 저 사람도 다르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끌려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보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소견이고 그 사람의 견해고 그 사람의 관점입니다. 왜 내 소견이, 견해가 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까? 내 주체성을 가지고 주관성을 가지세요. 나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나는 어떤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 어떤 인격체가 되겠다. 어떤 인품을 갖추겠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참된 모습을 스스로가 갖추어야지 아무도 나의 인생을, 나의 인격을, 인품을 어떻게 세워줄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나는 앞으로 이런 모습에 이런 생활을 하는 인격체와 인품을 갖춘 사람 되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루하루 밝아지는 나의 모습, 훌륭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누가 노력이 된다? 내가 해야 됩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나의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타인이 내 인생을 살아줄 수는 영혼이 없잖아요. 부모님도, 친구도, 형제도 못 살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중생 한마음 다름이 없이 헌 것 같다는 허공을 텅 비어 있잖아요. 거기에는 잡된 놈은 오늘은 햇살과도 같다 했습니다.

허공은 어디입니까? 텅 비어 있잖아요. 내 마음은 어디입니까? 텅 비어 있어요. 근데 뭐 어쩐다? 한 생각을 일으킵니다. 저 사람 좋네, 아름답네, 밉네, 어쩌네, 저쩌네. 생각 일으키는 순간 우리는 분별심이 일어나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 처음 만나면 인상을, 아, 인상이 좋네, 안 좋네, 한 3초만 판명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인상이 좋다고 해가지고 좋은 사람이냐. 또 인상이 좀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기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물이 좋지 않은 사람이 거기다 드물잖아요.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 미사일 구사까지 말 잘하는 사람, 우리 몸이 야 잘한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 혼을 갖다 빼놓지. 진실한 사람은 말 잘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진심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아니하고, 또 말은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 보면은 그분이 그 상대가 하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인지 나쁜 이야기인지 알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 상대의 미 얼굴에 또 상대 이야기에 빠져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옳은 판단이 못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갖다가는 나한테는 말을 잘하고 막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의 말씀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한번 내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인물과 말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아, 지금 이 사람은 진심을 다하고 있구나. 아니거나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았다.

0: 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훌륭한 불자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2: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1: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3: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1: BTN은 부처

시작합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기원전 57년 파켓거세로부터 56대 경순왕까지 992년 동안 엄청난 긴 기간 동안 유지된 천년 왕국 신라.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요, 세계 4대 고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출토되었습니다. 산성지구에서는요, 400년 이전에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명화의 산성이 남아있었죠. 정말 이 천년 고도 경주의 유적들이, 야, 정말 이게 천년 가까이 실존해 온 그 연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네스코가 선정한 경주 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한번 살펴보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불교 건축 및 불교 생활 문화, 또 이와 관련된 뛰어난 기념물과 유적지가 아주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이 고구려로 전파된 불교를 신라가 받아들이면서 남산은 불교의 성산이 되었고, 또 이곳에 신도들을 끌어모았으며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과 장인들이 사찰, 사당, 수도처를 지었는데요. 그래서 이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절정을 이룬 정말 이 한국 불교 예술의 뛰어난 전형들이 뭐 조각, 구조, 불탑, 사찰, 왕궁 유적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더불어 신라의 이 수도였던 이 경주 그리고 그 인근에서 발견된 유물 및 유적들은요, 천년간 유지되었던 신라 문화의 그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신라는 7세기에 중국의 당과 손잡고 한반도 대부분을 통일했죠. 10세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왕조를 유지하면서 도시의 많은 공공건물, 뭐 궁궐, 사찰과 성채를 건설하고 도시 인근에는 지배층의 무덤을 남겼습니다. 어느 한 곳이라고 특정할 수 없이 정말 이 경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유적과 유물들을 살펴보면 신라 고유의 그 탁월한 예술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화가 꽃피운 걸작이라 불리면서 교과서에서 만난 다채로운 유산들이 도시 내에 그대로 존재하는 경주 역사 유적지고 현대의 일상 속에서 신비한 고대 문화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도시입니다.

0: 특히 마이준 씨가 팬들과 소통을 굉장히 잘 하시다 보니까
1: 네.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을 잘 안 하는데요.
2: 하지 마요. 하지 마요.
0: 쾌둥아. 와.
3: 안녕하세요. 저는 쾌둥이라고 해요.
2: 안녕.
3: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4: 주관적인 것이라 어느 분이 더 잘생겼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0: 아, 얘 빼요. 재미없는
4: 개성과 매력까지.
0: 쾌둥이 오늘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네. 주별 방송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그 유명한 영양소가 바로 NPK라 부르는데 바로 질소, 인,

파악하고 천체 물리학하고 이게 예, 물리학의 아주 기본 방정식이 됩니다. 기본식이 됩니다. 엄청 중요한 공식입니다. 자연과학에 있는 공식을 다섯 개만 선정하라 해도 들어갈 정도로 PVNRT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 인간의 우리 몸속에 있는 삼투압도 이 공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때 이제 PVNRT가 이 공간이 PVNRT를 삼투압으로 바꾸는 공식이 PVIRT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반토호프라는 사람의 삼투압 공식입니다. 이 삼투압 공식으로 이 사람은 1901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노벨상을 받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 과정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요건 제가 잠깐 다시 기억을 봤더니 지금 2019년에 요 아보가드로 숫자는 정확하게 국제학술대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요거는 딱 픽스가 됐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6.022140.76 곱하기 10의 21승. 그러면 원자 하나의 질량은 수소나 산소 원자 질량은 이거의 역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10의 23승

벨러라는 학자가 나와요. 벨러. 그 다음에 괴리사학은 누구하고 공동 연구를 하느냐 하면 바로 이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훔볼트가 나옵니다. 훔볼트. 예. 괴리사학의 제자로 있었던 사람이 리비히입니다. 리비히. 예. 리비히라는 사람이 바로 1835년에 바로 알데하이드를 발견합니다. 일단, 네. 자, 이 리비히라는 사람이 리비히 밑에 이 제자들이 누구냐 하면 리비히하고 공동 연구했던 사람이 바로 요 계열을 아셔야 돼요. 리비히. 그 다음에 누가 되느냐 하면 케플러. 그 다음에 반트후퍼. 예, 이어서 이제 또 중간에 핵심적인 사람이 리비히라는 사람이에요. 리비히라는 사람을 누가 추천해 주느냐 하면 이 사람이 리비히가 괴리사학의 제자였어요. 괴리사학, 프랑스의 괴리사학한테서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이 괴리사학하고 누가 계속 같이 연구를 했느냐 하면, 훔볼트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훔볼트는 엄청 중요한 사람입니다. 훔볼트는 1800년도에는 나폴레옹 다음으로 유럽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요. 예. 그래서 훔볼트가 25살 때 괴테를 만납니다. 그때 괴테가 45살인가 그래요. 이때 괴테가 훔볼트를 초청해갖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아마 몇 달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괴테가 훔볼트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훔볼트하고 서너 시간을 보내면 혼자 수년간 공부하는 것보다 더 나았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훔볼트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바로 찰스 다윈. 찰스 다윈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 진화론의 찰스 다윈. 그 위대한 이 찰스 다윈이 훔볼트한테 영향을 받아갖고 이 했던 말이, 훔볼트가 없다면 비글호도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그다음 진화론, 이 뿌리가 훔볼트가 그 먼저 남미를 답사를 해요. 훔볼트가 남미 답사한 해가 1799년이요. 예. 그리고 한 5년인가 남미를 답사를 해요. 그 훔볼트 한류도 발견하고 많은 걸 하는데, 이 훔볼트가 그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 제임스 대통령을 만나요. 예. 제임스 대통령을 만나 갖고 그 루이스 탐험대를 조언해 줍니다. 이것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훔볼트하고 관계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 훔볼트는 바로 이 훔볼트가 그때 당시에 그 유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훔볼트가 그 남미를 답사하면서 그때 당시 남미에서 가장 높은 산이 뭐냐 하면 그 침소라이소가 하는 산이 있어요. 침소라이소. 이게 에콰도르인데 이 산이 그때 당시 한 6,500m인가 그 정도로 이렇게 해갖고 이게 최고 높은 산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알려진 게 에베레스트 산이 그때 높이가 안 알려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남미 에콰도르에 있고 침보라이수라는 산인데 이 산을 훔볼트가 올라갑니다. 5,600m까지인가 올라가요. 그리고 입에서 피가 나오고 코피가 나오고 그 쓰러질 때까지도 이 사람이 바로 기합을 잽니다. 예, 지금 이 사람이
쟤는 기압에 고도가 높아지면 기압이 떨어지는 이 방식이 지금도 비행기에서 그대로 고도 측정하는 그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걸 하는 과정에서 바로 뭘 했냐면 고도가 올라가면 바로 온도가 떨어지고 이런 걸 다 연구를 했어요. 그다음에 지구 자기장을 연구해요. 이 훔볼트가. 훔볼트가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유럽 전체에 유럽 여러 곳을 다니면 1년 동안 이 사람이 쟤는 기압에 고도가 높아지면 기압이 떨어지는 이 방식이 지금도 비행기에서 그대로 고도 측정하는 그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걸 하는 과정에서 바로 뭘 했냐면 고도가 올라가면 바로 온도가 떨어지고 이런 걸 다 연구를 했어요. 그다음에 지구 자기장을 연구해요. 이 훔볼트가. 훔볼트가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유럽 전체에 유럽 여러 곳을 다니면 1년 동안 지구 자기장을 측정해요. 그리고 이 훔볼트가 측정한 자기장을 갖고 모델링 해갖고 전체 지구의 자기장 전체에 모델링 했던 사람이 수학의 왕 가우스입니다. 예. 그 다 링크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대단박강한 이 훔볼트가 괴리사하고 열기구를 타고 올라갑니다. 괴리사가 열기구를 타고 7,000m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서 공기의 압력이나 이런 거 다 셉니다. 그런 과정이 다 이쪽에 섬유되어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 훔볼트가 봤더니 게일사랑 밑에 제자로 있는 리비히가 굉장히 똑똑한 독일 사람이야. 그래서 이 훔볼트가 리비히를 추천해 줍니다. 독일로 대학 교수 자리로. 그게 간 게 기센 대학입니다. 이 기센 대학이 바로 유럽에서 이 화학의 본격적인 시작이 이 대학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기센 대학에서 리비히가 만든 게 뭐냐면 칼리구. 칼리구라는 유리 기구를 만듭니다. 그 뒤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칼리구가 어떻게 생겼나 하면 이런 비크로 이렇게 생긴 비크입니다. 이렇게 생긴 여기 칼리구라는 비크인데 이 칼

그죠? 시아나산. 요걸 부른 이름이 시아나산입니다. 시아나산에다가 요거에다가 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옛날에 종이 이렇게 하얗게 갖고 이렇게 넣어갖고 땅에 땅땅 소리 나는 게 있어요. 쪼면 하얗게 있어요. 우리 어릴 때좀 기억이 나요. 요 하얗인데 이걸 멜라하고 두 사람이 이 내원산을 연구하는데 동일한 분자식으로 표현되는데 특징이 달라진 채. 이게 화학사의 또 하나의 한 획을 끈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밀러는 리비히는 그걸 넘어서 갖고 리비가 했던 건 뭐냐면 이 리비히는 결국은 이 칼리구를 이용해서 식물을 태워갖고 여기다가 예를 들면 옥수수나 이런 나무를 이렇게 불태운 거예요. 태워갖고 그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반응을 봐갖고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칼리구를 통해갖고 바로 리비히는 뭘 밝혀내냐면 식물이 뭘 먹고 자라는가? 식물의 영양소를 확인합니다. 바로 식물에 그 유명한 영양소가 바로 NPK라 부르는데 바로 질소, 인, 칼륨. 이세 가지가 질소 식물이 먹는 무기염료 그걸 밝혀낸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인류가 만년 전부터 농사를 짓고 식물을 키웠는데 아무도 식물이 뭘 먹고 자라는지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뭘로 생각한다면 부식질. 퇴비 있잖아요, 퇴비. 그러니까 그거 있는 유기물. 유기물, 이걸 갖고 식물이 자란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식물은 질소, 인, 칼이. 우리 아잖아요. 인산비료, 칼이비료 들어보셨죠? 그래서 바로 이 기구를 통해서 뭐가 출현하느냐 하면 식물의 기본 그 영양소가 밝혀지면서 농화학이 시작합니다. 예. 이 게이리사하고 이 관계, 이 훔볼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걸 전체를 제가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연금술이 있었죠? 지수화풍. 이쪽에서, 예. 뭐냐면 원소까지 왔죠. 원자론. 1803년에 원자론이 나왔죠. 그때부터 이 화학이라는 게 연금술에서 벗어나면서 두 가지를 질문한 거예요. 바로 물질의 성분이 뭔가? 물질의 성분을 연구하는 화학에서 그다음 뭐냐면 물질의 구조를 연구하는 화학으로 변화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자, 우리가 물질의 성분이라 하면 예를 들어주면, 예를 들어 포도당 같으면 C6H12O6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의 성분이니까 카본하고 질소하고 산소가 들어갔다. 이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갔느냐 이걸 따져주는 거예요. 예, 이 성분을 분석하는 이 근본 메커니즘은 바로 원자량이에요. 자, 근데 원자량은 뭐라고 그랬죠? 조금 어렵지만은 당량 곱하기 원자가라 그랬죠. 이 원자가란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저 우리 저 중고등학교 때다 배웠던 원자가입니다. 그러면 뭐냐 원자가는 수소는 이 원자가는 뭐냐 하면 결합할의 수입니다. 결합할 수. 그러니까 수소는 이렇게 되잖아요. 수소는 하나예요. 팔이 하나예요. 수소 하나, 지난 시간에 말했죠. 산소는 둘이요. 그 다음에 질소는 셋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원자가라는 개념이 나오는 요 원자량 이렇게 하다가 바로 나왔던 게 뭐냐면 지구상에는 많은 그 유기분자. 유기분자는 지금은 유기분자 개수가 얼마냐면 1억 개 정도 됩니다. 1억 개. 1억 종류. 1억 종류나 되는데 초기에는 뭐 수백 개 이렇게 됐어요. 이 유기분자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한 이론이 게르하르트 유형설입니다. 이 게르하르트 유형설은 이렇게 된 겁니다. 수소 유형. 예, 금방 아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물 유형.

그다음에 염산 유형, 그다음에 암모니아 유형. 이렇게 된 지구상에는 모든 유기물은 요네 가지 유형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금방 해볼 수 있어요. 물 유형에서는 요거에 하나는 남겨두고 요거는 바깥치기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물 유형에서 물을 요렇게 쓰면 요걸 다 바깥치기 할수 있어요. 요거 놔두고. 그럼 야를 R로 두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예, 네, 요렇게 두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R, O, R 프라임 이렇게 둘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파일들은 계속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뀌지 않는 이 산소가 이 과정에서 이제 드러났잖아요. 뭐죠? 산소는 파리 두 개라는 게. 산소는 파리 두 개라는 거. 요 파리 두 개라는 요 개념이 바로 원자가의 개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이 물질 성분은 바로 이거의 최고 전체 집대성했던 사람이 리비히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 칼리굴을 통해서. 이 칼리굴이라는 건참 대단한 장비입니다. 이 칼리굴을 통해서 이 모든 성분을 분석했어요. 예, 물질의 성분. 자, 그러니까 요게 얼마씩 되는가? 그러다가 리비히 제자, 이 리비히 제자에서 누가 있느냐 하면 켈쿨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이어는 반토호퍼, 예, 이 계열, 이 계열이고, 이 반토호퍼 그 다음에 누구냐 하면 베르너, 그 다음에 폴링. 바르네가 1900,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아요. 연도가 1913년인가 그래요. 폴링도 노벨상을 받아요. 이 계열이 바로 켈쿨러부터, 이 계열이 바로 뭘한 거냐 하면, 바로 물질의 구성, 물질의 구조, 물질의 구성. 자, 이렇게 물질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면, 처음에는 물질의 조성, 성분, 구성 요소가 뭐냐, 이걸 했다는 거예요, 리비히가. 근데 이제 그 후에 제자들이 물질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예를 들어 주면, AgOCNE 동일한 분자를 표시해도 이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니까 두 개의 분자로 구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카본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 경우하고, 자, 이 성분, 이게 이 위치가 만약에 C가 있고, 만약에 OH가 이렇게 있다든지, 이렇게 달라지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글루코스 하다 보면, 이중결합이 있을 때, 이런 위치가 바뀌어지면, 오, 지금 봐서 우리가 그거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 이렇게 달라지면 다른 물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하면, 바로 물질의 구성을 따져주면서부터 화학에서 등장한 개념이 구성이 어떻게 됐는가. 오른쪽, 왼쪽을 바꿔놓으면 다른 물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동일한 원소인데.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예, 이성질체. 이성질체도 나중에 이제 그 불란스의 그 여러분들 아는 그 뭡니까? 그 파스테르. 파스테르, 예, 그 유명한 파스테르라는 막 확장시켜 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구조를 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쪽에 팔에, 이쪽에 하나 펜을 들고 있잖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위치를 바꿔놓으면 다른 물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성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는 그대로인데, 원자는 동일한 개수고 동일한 종류가 있는데, 원자의 위치를 바꿔놓으면

바꾸면 다른 분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글루코스 알잖아요. 포도당이 글루코스가 이성질체가 몇 개냐 하면 16개인가 그래요. 16개인가 뭐 그 정도가 돼요. 동일한 뭐냐, 동일한 글루코스가 C6H12O6인데 야를 입체로 놓고 하다 보면 예, 분자 원자의 위치가 달라지면 다 다른 특징의 분자가 된다는 거야. 그 대표적으로 제가 썼는 책에도 상세히 이야기하는데 글루코스가 이렇게 있다면 요거 1번 카본에 붙어 있는 요 OH가 요렇게 됐을 때는 알파 글루코스고 이 OH가 위로 가면 베타 글루코스가 돼가 다른 물질이 돼 버려요. 위치가 바뀌어지면. 그런 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니비하고 같이 연구했던 이쪽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니비라는 사람 예, 요건 조금 더 강의를 했습니다. 니비가 기센 대학에서

유리를 풀어갖고 만드는 이 칼리굴을 갖고 모든 유기물을 불을 태워갖고 거기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를 여기 있는 KOH하고 반응을 시켜갖고 액체 상태로 무게를 쟀던 거예요. 그러면 연금술 시대는 그 1000년 동안의 연금술 시대는 기체를 다룰 수가 없었어요. 기체의 무게를 재거나 부피를 재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특히 무게를 재는 것이. 근데 화학이 본격적으로 하면서 기체가 본격적으로 뭐냐면 그때 화학이 처음 출현할 때 산소 분자, 질소 분자 이게 다 기체잖아요. 이 기체를 다루는 거. 이산화탄소도 기체잖아요. 그렇게 기체가 이 화학의 중금술은 메인이 됐는데 기존의 메인 연금술은 기체의 무게나 부피를 재는 게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기물은 이 유기물은 뭐 어렵게 얘기하면 동물, 식물의 사체잖아요. 동물, 식물이 죽었던 이 모든 찌꺼기 물질들이 유기체인데 이 유기체는 태우면 반드시 마지막에 까맣게 재가 남잖아요. 여러분 달걀이든 살이든 놔두면 1000년 지나면 까맣게 돼요. 불을 안 태워도 까맣게 돼요. 우리가 모든 지구상에 있는 물질이 세월이 1000년, 2000년 지나면 까맣게 되는 모든 물질을 유기물이라 불러요. 왜 까맣게 되느냐 하면 마지막에 카본, 탄소만 남아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유기물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하면 1000년 동안 서서히 불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불을 태우는 거예요. 옥수수 이렇게 잎들 있잖아요. 나무 잎들 있잖아요. 이런 옥수수 이렇게 마른 거, 열매 따버리고 나른 걸 여기다가 태우는 거예요. 태우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 이산화탄소예요. 그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산화탄소하고 결합을 해갖고 K2 뭐 어떤 분자가 돼요. 그 이산화탄소가 결합한 요 분자가 이게 액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액체는 우리가 무게를 잴수 있잖아요. 액체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원리가 워낙 중요합니다. 이 원리 왜 중요하냐 하면 여기서 독일의 다국적 회사가 세계적 회사가 되는 그 점도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넣어주기 전 무게를 재고 전후에 무게를 재는 겁니다. 정밀적으로. 그러면 유리 베이커를 굉장히 가늘고 가볍게 만들어야 되겠죠. 너무 무거워 만드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흘러갖고 핵 반응 전 무게를 재고 이산화탄소 흘리고 나서 여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 후에 이산화탄소를 추가한 후에 무게를 재는 거예요. 결국 이산화탄소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왜 그러냐? 자, 우리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은 C6H12O6 이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기물의 분자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산소 여섯 분자가 결합을 해갖고 뭐가 되느냐 하면 여섯 분자의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여섯 분자의 물 수증기가 생기잖아요. 수증기는 다 무게를 재울 수 있어요. 해소해갖고. 근데 가장 모든 정보는 어디 담고 있느냐 하면 바로 여기 이산화탄소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니의 제자입니다. 니비 쪽 계열에서 바이아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16년간 인디고를 합성합니다. 오마이사이언스. 16년간. 그래서 이때 이래갖고 바로 이 사람 노벨상을 받습니다. 바로 인디고가 물감 들이는 그 쪽이라고 합니다. 그 인도에서 그 마이 이게 재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독일에서 이 회사가 바스퍼일 거예요. 이 바스퍼 회사에서 이걸 합성을 했어요. 그 스폰서를 한 거죠. 바로 바이에한테 16년 동안 이걸 해갖고 합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도에 어마어마하게 수만 평 이상 가깝겠죠. 인디고 밭이. 그 완전히 막 몰락해버립니다. 이게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걸 갖고 염료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인디고를 팔아갖고 이 나온 이득을 갖고 그걸 기본 연구 자금으로 투자해갖고 만든 게그 유명한 하비의 질소비료입니다. 그리고 하비의 질소비료에 의해갖고 인류는 인구가 10억 명 이상 늘어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오마이사이언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엄청난 이야기죠. 이 모든 과정의 뿌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지금 니비를 기본 연구 자금으로 투자해갖고 만든 게그 유명한 하비의 질소비료입니다. 그리고 하비의 질소비료에 의해갖고 인류는 인구가 10억 명 이상 늘어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오마이사이언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엄청난 이야기죠. 이 모든 과정의 뿌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지금 니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비를 연결해 준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훔볼트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류를 10억 명까지 늘어준 이 거대한 이 과학의 흐름에 바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줬던 사람이 훔볼트입니다. 훔볼트가 니비를 기센대학으로 추천해 줘 갖고 이 기센대학에서 대학원생을 막 길러낸 거예요. 이 대학원생들이 훈련받은 대학원생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국적 회사. 그때 독일에 세계 유명한 그 화학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 조만했겠죠. 그쪽에 가서 기술 이사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1차 대전, 2차 대전 이때까지도 전 세계를 완지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무렵에 독일이 세계 최강국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출발점이 바로 이 리비라는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불란서 유학 갔잖아요. 누구한테? 괴리사한테. 갔는데 이 괴리사 밑에서 20살 때 훈련을 받고 똑똑한 독일 유학생이 훈련 받는 걸그 독일 사람이 훔볼트가 딱 보고 괴리사하고 친구잖아요. 훔볼트가. 그리고 괴리사학이 그때도 최고의 학자였는데 야, 자네 그 밑에 있는 학생 이제 그 독일로 저 대학 교수로 보내는 게 어때? 하면서 이 훔볼트가 그 헤센 대공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예, 그 헤센 대공. 예. 그건 또 신성로마 제국의 선제공과 그럴 거예요. 헤센대공한테 편지를 보내갖고 기센대학에 자리 하나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센대학에 가서 이 화학과 실험실을 열어요. 그 실험실이 인류 역사를 바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실험실에서 우리가 만년 동안 농사를 지어도 식물이 뭐 먹고 자는지 몰랐는데 그걸 단순히 해결해 줘요. 이 리비는 그것도 넘어서갖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이 물질 OCN. 이 물질에서 은이 들어가잖아요. 그전에는 거울이 뭐에서 나오면요? 거울 뒷면에 수원을 발랐습니다. 오마이사이언스. 면독성 수원을 거울 뒷면에 발라갖고 모든 사람이 거울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위험하죠. 그렇게 많이 만들 수도 없었고. 그런데 바로 니비에는 이때 만들어진 이 은을 이용을 해갖고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시집 갈 때는 이렇게 경대를 해갖고 이렇게 거울 갖고 왔잖아요. 그 거울의 뒷면에 바로 니비가 만들던 은으로 된 거울이 다 있었습니다. 전 세계. 이 코리아까지도. 예. 이 사람이 했는 건 진짜 엄청난 겁니다. 일루사람.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니비의 제자 케쿨러 반트호프 베르네 이쪽 폴링으로 가면서 베르네는 바로 생각에서 중요한 이쪽에서 바로 뭐냐면 배위 결합을 해서 배위화학이라고 합니다. 노벨상을 받고 화학을 하나 새로 만들어냅니다. 그다음 폴링은 바로 단백질의 이 과정을 적용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뭐한몇달 동안 강의했던 게 생화학이었잖아요. 세포 속에 TCA 사이클 해당 작용 뭐 글리콜리시스 오탄당 인산이 전부 다 뭐냐는 단백질 효소의 작용이잖아요. 그 단백질 구조를 딱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이 바로 이 폴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폴링이 바로 생화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냅니다. 이한 사람이 켈쿨러 이 사람이 또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유기화학이 본격적으로 이 반트호프하고 아레니우스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한 사람이 있는데 저거 오스트발트 이세 사람의 트리오입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세 사람을 물리학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바로 니비라는 이 사람이 독일에서 언제 불란세에서 독일로 독일의 기센 대학으로 오는 이 순간에서 결정 나버린 겁니다.

성분을 연구하는 데서 물질이 어떤 식으로 입체 구조를 갖는가, 입체 구조를 갖는가 이쪽에서 핵심 개념이 원자과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주기율표가 나오고 마무리해드리면 이때까지 멘델레프의 주기율표는 원자량입니다. 원자량. 다시 말하면 질량 단위로 주기율표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X선이 나오고 X선이 나오면서 이게 양성자 개수로 주기율표를 배열하면서부터 우리가 현대 그러면서부터 이게 양자역학하고 만나면서 우리가 아는 주기율표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주기율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전체 과정을 바로 시작이 달톤의 원자론에서부터 거기서 이제 숨겨진 가장 히든 카드가 누구냐 하면 아보가드로였다는 겁니다. 이 아보가드로를 불러낸 이 아보가드로를 불러낸 회의가 이때 아보가드로 언제 죽느냐면 1856년에 죽어요. 세계적 인물이 된걸 몰랐어요, 자기가. 근데 그 제자인 이 제자가 그러니까 좀 이 카를 수루에서 복권을 합니다. 아보가드로의 복권. 50년 동안 잊어진 50년 동안 잊혀진 아보가드로를 다시 불러옵니다. 그래서 멘델레프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이 리비라는 학자가 불란서에서 독일로 온, 와서 기센대학의 교수가 되면서부터 그 기센대학 학파가 이제 완전히 그 장악을 하면서 이쪽에 막, 그 다음에 케콜로라든지 반도프 막 나오면서 물질의 조성에서 물질의 구조를 보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생화학, 유기학, 무기학, 그 다음에 열학, 전기학, 양자학 다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오마이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사람이

BTN 투어와 만일 연불결사회가 함께하는 48 아미타 사찰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발대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업장 소멸의 첫걸음, 성불로 향하는 정토로 가는 길.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력이 숨쉬는 48 아미타 성지에서 서방 정토 세계를 향한 4년의 위대한 서원이 시작됩니다. 증명법사 보광 대종사, 지도법사 도군 대종사, 지도법사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예. 그렇죠. 예, 또 예라 그러시네. 노가리 말고 외가리라고 그 뭐 이렇게 거위처럼 생겨가지고 잡식성 짐승이 있어. 이것저것 다 물고기도 들고 외가리. 외가리가 그게 예, 되게 좋아하세요. 노가리 반찬 좋아하세요? 예. 그렇죠. 예, 또 예라 그러시네. 노가리 말고 외가리라고 그 뭐 이렇게 거위처럼 생겨가지고 잡식성 짐승이 있어. 이것저것 다 물고기도 잡아먹고 잡식성 그 목이 길고 주둥아리가 큰 그 오리처럼 생긴 그 새가 있거든요. 키우던 외가리가 있었는데 이 외가리가 이렇게 오던 뒤뚱뒤뚱 오더니 피냄새를 맡은 거예요. 고기 쓸던 손으로 보석을 만졌잖아요. 그 보석, 피 묻은 보석이 고기 덩어리인 줄 알고 그 외가리가 그 보석을 꿀꺽하고 삼켜먹은 거예요. 그 앞에서 누가 다 보고 있어요. 띠사스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띠사스님이. 다 띠사스님이 다 보면서 그 외가리가 그걸 먹고 막 뒤뚱뒤뚱 가니까 띠사슴이 깜짝 놀라면서 외가리한테 아 왜가 어? 그거 먹고 왜가 이랬대요. 왜가니 그래서 외가리예요. 몰랐죠. 예,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 왜가니 그래서 이제 외가리가 됐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외가리가 그걸 뜯고 삼켜 먹고 가버리니까 손 씻고 온 보석 세공사 요 주인 양반이 딱 와가지고 보석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가져갔다고는 차마 생각하지 못하고 또 설마 외가리가 그걸 삼켰다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지방 사람들 다 부르는 거예요. 부인하고 애들하고 다 불러서 보석 혹시 네가 가져왔냐 네가 가져갔냐 네가 가져냐 다들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딱 의심되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을까요. 스님밖에 없는 거예요. 띠사 스님. 그러니까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왕께서 귀한 보석을 맡겼는데 보석이 사라졌어. 근데 그 자리에 있는 띠사 스님뿐이 안 계셨어. 이거 스님이 가져간 거다. 그 부인이 화들짝 놀라면서 여보 행여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스님하고 우리가 10년 동안 인연을 맺었는데 10년 동안 다 한 번도 스님의 허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스님이 그럴 뿐이 아닙니다. 이랬더니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아무래도 저 스님인 것 같다고. 그래서 스님한테 갑니다. 스님, 스님 혹시 보석 가져갔죠? 이러는 거예요. 그 이때 띠사 스님이 누가 가져갔다고 하면 돼요? 외가리가 가져갔다 하면 되잖아요. 외가리가 꿀꺽 삼켜먹었다 하면 해결될 일이었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니요 외가리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내가 왜가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 말 무시하고 가더라고. 빨리 가서 봐요. 근데 그 띠사 스님은 그냥 가만히 침묵을 지키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주인 양반의 성격이 엄청 다혈질인데 그 귀한 보석을 외가리가 삼켰다고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확인한다고 배를 잘라버릴까봐 너무나 걱정이 돼서 가만히 침묵을 지키십니다. 스님이 한 거 맞구나. 어서 내놓으시오. 근데 이제 스님은 줄 보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의심되는 사람이 말 하나씩 꿍 하고 있으니까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대화하다가 뭘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고 꿍 하고 있어요. 저 열받잖아요. 화 나야 안 나요. 화 나잖아요.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싶잖아요. 말 없이 꿍 하고 있으면 뭐 야토바타 뭐 막 가타부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스님을 꽁 도망가지 못하게 꽁꽁 묶어가지고 막 주먹으로 내리쳤대요. 스님을. 그 스님을 막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어서 내놓으라고. 부인이 놀래가지고 여보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어떻게 스님한테 이럴 수가 차라리 우리가 노예가 돼서라도 보석값을 우리가 지불하자고. 부인은 엄청 착한 거죠. 지금으로 치면 좀 호구에 가깝고 근데 너무 착한 거죠. 우리 집안 사람이 다 노예가 돼도 그 보석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귀한 보석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고 스님의 피를 철철 흘릴 정도로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 피가 막 배어 나오니까 스님 몸에서.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자기 여태껏 모았던 재산이 다 날아가고 노예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분도 이성을 잃은 거죠. 그 스님을 확 내리치다가 막 핏물이 막 배어 나오니까 외가리가 또 피냄새를 맡고 예? 외가리가 또 뒤뚱뒤뚱 와서 그 피를 이렇게 또 마시는 거예요. 예, 외가리가 잡식성이고 또 이제 그러니까 피를 마시니까 이 주인 양반의 화딱지가 난 거예요. 이 새 새끼가 미쳤나 이러면서 새새 예, 새 새니까
개명 거기까지 개명은 거식이고 새니까 새새끼겠죠. 이 새가 미쳤나 하고 발로 뻥 찼답니다. 그러니까

0: 왜가리가 먹었어 이랬더니
1: 가가지고 이제 왜가리에 이제 그 배를 쪼개볼까? 진짜 보석이 나온 거예요. 요 주인집 양반이 몸에 바들바들 떨면서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띠사스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앞에서 막 절을 올리는 거예요. 너무나 막 놀랍고 두렵고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띠사스님 죄송합니다 막 눈물이 흘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소수다. 이게 참 중요해요. 지금 오늘 있었던 일은 당신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잘못도 아닙니다. 윤회의 흐름 속에서 지었던 업보가 과보가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당신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우리가 윤회의 흐름 속에서 지었던 업보를 그냥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인과 업보라고 하잖아요. 네. 예?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당신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우리가 윤회의 흐름 속에서 지었던 업보를 그냥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인과 업보라고 하잖아요. 네. 예? 지은 것은 반드시 받는다. 예.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그러니까 내 업보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주인 양반이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막 미안해하면서 슬퍼하면서 스님 저를 정말 용서해 주신다면 요 의자에 앉아 주십시오. 그거 제가 공양을 준비할 테니 평소대로 제 공양을 받아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스님이 다 쳐다보면서 싫어! 스님이 싫어! 이랬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그 집 밖에서 공양을 받으셨는데 그때 심하게 맞은 후유증으로 이 스님이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맞은 후유증으로. 그래서 이 이야기가 널리 이제 퍼지게 됩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왜가리, 자그마한 왜가리의 생명도 지켜주기 위해서 당신이 구타를 당하면서도 왜가리가 보석을 삼켰다고 말하지 않았던 그 티사스님의 자

0: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띠사스님은 이미 번뇌가 사라지신 아라한이기 때문에 아라한, 부처님의 제자로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라한이시기 때문에 띠사스님께서는 이 윤에서 완전히 벗어나셨다. 이제 열반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서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외가리는 보석세공사 부인의 자궁 속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애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외가리는 꽥 하고 죽으면서 그 이제 그 보석세공사의 이제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 띠사스님을 때려서 죽였던 그 보석세공사는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옆에서 띠사스님을 때리는 걸 말렸던 그 아내는 그 스님을 아끼던 그 마음의 힘에 의해서 죽은 뒤에 하늘 세계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법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 요 어변, 이 어변이란 게 참 무서워요. 그렇죠. 이 어변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었던 업을 우리가 받는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띠사스님은 아라한이셨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거예요. 그렇죠. 이 어변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었던 업을 우리가 받는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띠사스님은 아라한이셨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신 아라한이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띠사스님이 돌아가신 뒤에 열반에 드셨다, 열반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열반은 아라한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열반에 들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업을 받는다고 했을 때,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혹은 이와 비슷한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도 과거 전생에 자기가 지었던 업보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못 피합니다. 아라한도 이 업을 못 피웠잖아요. 맞아 죽는 그 업을 못 피했잖아요. 그렇죠.
1: 네.
0: 예. 그래서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라한도 그 업을 피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 중생하고 다른 게 있답니다. 우리 중생은 그 업을 받으면서 힘들고 괴로워하고 번뇌를 일으키지만, 아라한같이 깨달으신 분들은 그 업보를 받아도, 업보를 받는 건 똑같아도 흔들림이 있다 없다?
1: 없다.
0: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깨달은 자도 화살을 맞는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깨닫지 못한 자는 화살을 맞는다. 하지만 화살을 한번 맞고 난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가 뭔가 하면, 깨달은 자가 나쁜 일을 당해도 더 이상 마음에 흔들림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당한다는 화살 한 대만 맞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괴로움과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딱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은 어때요? 화살 한번 맞으면, 그러니까 괴로움을 한번 당하면, 저 새끼, 나쁜 새끼,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어우 진짜 미치겠나 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끊임없이 양상해내잖아요. 그게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의 차이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이거는 그대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다, 윤회 속에서 지었던 업보를 그냥 받았을 뿐이다 하고 마음을 놓아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중생은 그렇게 막 두들겨 막아져가지고 막 피 흘리고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 내가 저 녀석을 내가 아주 그냥 막 오만 막 분노와 막 화와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라한도 피할 수 없는 게 이 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업을 피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무조건 받아야 되느냐? 또 부처님은 다른 경전에서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있잖아요. 열심히 수행하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고 기도를 하면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게 된다? 작게 받을 수 있다. 피할 수는 없지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 이렇게 내가 지은 업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구나.

부처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욕망과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난 아라한도 피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리고 아라한을 죽였던 그 보석 세공사는 그 업보로 인해 가지고 결국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자신의 남편이 스님을 때리는 걸 막 말리고 가슴 아파했던 그 아내는 그 공덕의 힘으로, 그 선한 마음을 일으켰던 공덕의 힘으로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나게 되고 하늘 세계에 태어나게 되고, 이것도 다 누가 지은 업일까요?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그대로 자신의 업의 인연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의 지금의 삶은 착한 업을 짓고 있는

0: 다른 사람들은 막 그런 악성 악플 댓글 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못났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못났으니까 악성 댓글 다는 거예요. 악플이라고 하죠. 정말 착하고 잘난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나쁜 댓글을 달지 않아요. 못났고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고 겁쟁이니까 글로나마 그걸 푸는 거예요.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정말 악행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쁜 짓 한다는 것도 모른다. 우리는 그런 사람도 자비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 불쌍한 중생들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을 볼 필요가 없어요. 쟤 불쌍해 라고 볼 필요 없어요. 그 누구를 봐야 되죠? 그렇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못났나,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뭐 스스로를 거울만 보지 마시고 거울 봐도 똑같아요. 코 여기 있고 눈 여기 있고 귀 여기 있고 거울을 보듯이 마음을 한번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예. 여러분의 마음은 착한 마음, 나쁜 마음?
1: 착한 마음.
0: 자기 입으로? 이것도 병이에요. 예. 자기 입으로. 예. 그래요. 난 믿어요. 예. 다들 착하시죠? 예, 예, 그래. 아, 훈훈하네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띠싸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그마한 생명 하나도 그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작은 생명조차도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켰던 띠싸 스님의 그 자비심, 나아가서 아라한도 이 업을 피할 수 없다는 거, 아라한도 피할 수 있는 없는 이 업보를 우리 중생들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 항상 선업을 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1: 예. 네.
0: 자,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어느 사냥꾼이 있었어요. 이 사냥꾼이 있었는데 이 사냥꾼의 이름이 꽃가였어요. 꽃가. 이름이 꽃가였어요. 예. 네, 그래서 왜 이름이 꽃가인가 하고 봤더니 막 사냥하고 막 짐승들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왜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을 왜 이렇게 함부로 죽이냐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사냥꾼이 딱 쳐다보면서 왜 꽃감냐 이래. 왜? 왜? 어? 꽃가워라고 하잖아요. 왜? 내가 꽃가워? 그래서 이름이 이제 꽃가가 된 거예요. 모르고 계셨죠? 예,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끝내세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꽃가인데 이 꽃가가 굉장히 성격이 잔악했대요. 아주 잔악하고 또 불교를 싫어했나 봐요. 평소에 수행자나 돗닦는 사람들을 싫어했나 봐요. 아주 잔인한 성품을 가진 어린석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침일찍 아주 싸나운 사냥개들을 데리고 이제 활을 들고 숲에 들어가서 이제 사냥을 할 준비를 합니다. 숲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어느 스님께서 탁 탁바로 이렇게 지나가는 걸 아침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느끼면 재수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냥 가기 전에 내가 중을 봐서 아우 재수없게 딱 이런 그렇게 하면서 침을 탁 뱉으면서 숲에 들어갔대요.

때가 있어요. 뭐 교통사고가 나든 무슨 사고가 나든 안 좋은 일이 생기든 꼭 희한하게 그때 그런 일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도 내가 조금 더 일찍 출발했거나 내가 조금만 더 늦게 출발했으면 됐는데 꼭 그때 출발해가지고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죠? 그러니까 그 스님도 일이 안 풀리려니까 하필이면 사냥꾼이 엄청 화가 나 있을 때 코앞에 알랑알랑한 거예요, 스님이. 뭐가 안 되려니까. 아, 그 희한한 게 그게 있어요. 일이 안 풀리려면. 그래서 그 사냥꾼이 그 스님을 딱 보는 순간 화가 확 복받치면서 잘 됐다. 내가 저 스님한테는 화풀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개한테, 사냥개들한테 물어! 물어! 이러는 거예요. 물으라고. 물어 죽이라고. 그 스님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하니까 이 사냥꾼이 내가 오늘 내가 오늘 짐승 한 마리도 사냥을 잡지를 못했는데 이게 다 아침에 너를 봐서 그렇다. 근데 네가 네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러면서 사냥꾼을 풀어, 그 사냥개를 풀어버린 거예요. 몇 마리의 개들이 왕왕왕한 거리면서 또 사냥개들 싸납잖아요. 스님을 막 물어 죽이려고 하니까 스님이 놀래가지고 사람 키만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를 올라가니까 막 밑에서 개들이 막 뱅뱅 돌면서 왕왕왕 거리니까 사냥꾼이 쫓아와가지고 그 화살촉 있잖아요. 화살촉을, 화살을 딱 빼서 화살촉을 나무 위에 있는 스님 발바닥에 막 찌르는 거예요. 네, 막 찌르면서 아, 지금 웃음이 나와요? 예? 이 무서운지 얘기했는데 웃음이 나와요? 근데 나는 되게 슬픈 얘기나 화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웃더라고. 이거 웃으면 안 돼요. 뭐 발바닥 막 꾹꾹 찌르면서 내려와! 내려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우, 얼마나 아프겠어요. 스님이 놀래가지고 이러시면 되게 슬픈 얘기나 화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웃더라고. 이거 웃으면 안 돼요. 뭐 발바닥 막 꾹꾹 찌르면서 내려와! 내려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우, 얼마나 아프겠어요. 스님이 놀래가지고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지 마십시오. 사냥꾼님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했더니 안 되게 뭐가 안 돼. 내려와! 내려와! 막 이러면서 막 발바닥을 막 찌르니까 스님이 아이고 아이고 이러다가 스님 몸에 이 가사 있잖아요. 가사. 스님이 있는 이 가사가 이거 흘러내려왔대요. 흘러내려오면서 그 가사가 노을노을 이렇게 내려오면서 사냥꾼의 몸을 덮어버린 거예요. 네? 다 덮어버렸더니 이 사냥개들이 스님이 떨어진 줄 알고 스님이 입고 있는 가사가 떨어져서 사냥꾼 몸을 덮어버렸으니까 이게 훌러덩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떨어진 줄 알고 떨어졌다 하고 막 물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그래서 개는 개예요. 개는, 그래서 개가 개예요. 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스님 옷이 떨어진 게 사냥, 이제 스님이 떨어진 줄 알고 스님의 가사를 이제 덮고 있는 그 사냥꾼의 몸을 막 물어 뜯는 거예요. 물어 뜯어서 막 아작아작 씹어버리는데 숨이 끊기고 나서야 개들이 느낌 이상해서

중에 하나 사바라이라고 해서 절대 어겨서는 안 될 네 가지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죽이는 건데, 그러니까 있으면 죄책감이 드는 게 자기 옷이 흘러내려가지고 이 사냥꾼이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을 죽인 계율을 어긴 거 아닌가, 내가 지금 파괴를 한 게 아닌가, 그 엄청난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서, 부처님, 제 몸에서 흘러내린 가사 때문에 이 사냥꾼이 죽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계율을 어긴 거 아닙니까? 제가 파괴를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사람을 죽일 때 내가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도가 있어야만 살생의 업이 된다. 의도가 있어야만. 널 죽이겠어! 하고 이렇게 죽였을 때. 그런데 그대는 사냥꾼을 죽이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옷이 흘러내려와서 생긴 하나의 사고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대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라고 부처님께서 판단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그 스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냥꾼은 지금 죽은 뒤에 손살같이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냥꾼이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다가 지옥에 떨어진 것은 이번 생만의 일이 아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그 사냥꾼의 과거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아주 머나먼 과거 전생에 이 사냥꾼이 그때 의사였대요. 의사여서 마을 마을을 돌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돈을 얻거나 먹을 걸 얻었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마을을 돌아다녔는데도 아픈 사람이 없어서 그날 먹을 음식을 구하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마을을 떠나가면서 굶주려서 허기진 채 마을을 떠났는데, 아 이거 무슨 오늘 좋은 방법이 없을까, 돈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보니까 저 나무 밑둥에 뱀이 한 마리 이렇게 독사가 있더래요. 나무 밑둥에 독사가 있는데 저쪽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이 막 놀고 있더래요. 그때 딱 깨가 생긴 게 저 애들을 독사에 물리게 하자. 그리고 내가 치료해주면 내가 오늘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냐. 못됐죠. 네. 네.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남한테 피해를 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뉴스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 아이들한테 독사를 물리게 한 것만 아닐 뿐이지 그보다 더한 마음의 상처를 주고 사기를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그런 사람들도 다음 생에는 아주 무서운 업보를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아이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요 나무 밑둥에 앵무새 새끼가 있어. 요 한번 꺼내봐, 꺼내봐 이러는 거예요. 애한테. 이 정도면 이제 사이코패스죠. 사이코패스죠. 너 사이코니? 뭐 이러잖아요. 그 애들이 신기해서 어떤 애가 와서 어 진짜 있어요? 하더니 손을 쑥 넣은 거예요. 그리고 꺼냈는데 독사인 거예요. 다행히 독사가 안 물었어. 독사도 뭐 어안이 범벅했겠죠? 아니 자고 어 뭐지? 뭐가 자기를 쑥 꺼내오니까 독사도 어안이 범벅하고 애도 어 이거 뭐지? 앵무새 새끼가 이렇게 생겼나? 그리고 놀래가지고 악 하면서 집어던졌는데 애가 얼떨결에 집어던진 게 의사 머리 위에 떨어졌대. 예. 그래서 독사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의사의 목을 딱 물어버렸대. 그 의사가 죽어버립니다. 꽥꽥 죽어버렸는데 죽어서 그 의사는 그때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악한 마음을 일으켰던 업보에 의해서 어디에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 사냥꾼이 이번 생에만 지옥에 떨어진 게 아니었다. 과거 전생에도 그렇게 남에게 해를 끼치려다가 지옥에 떨어진 적이 있었다. 이와 같이 중생들의 마음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이 이야기가 우리는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윤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되기 전에는 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윤회, 이 생사윤회의 업을 짓고 있는데
이 윤회라는 게 여섯 가지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늘 세계, 그 다음에 인간 세계, 아슈라 세계, 축생 세계, 악귀 세계, 지옥 세계. 여섯 가지 세계를 돌고 도는데 이 이야기의 중요한 게 우리도 과거, 전생 다 지옥 한 번씩 떨어져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과거, 전생 이 여섯 가지 세계를 다 겪어봤다는 거예요. 지옥에도 떨어져 보고 축생으로도 태어나 보고 인간으로도 태어나 보고 여러분 기억 못하고 있겠지만 하늘 세계도 다 태어나 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직도 윤회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수 없는 생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고 지옥에도 떨어져 보고 지옥에 떨어졌을 때 아, 다음 생에 다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때는 잘 살아야지 해놓고 또 지옥에 또 떨어지고 이런 윤회를 끊임없이 우리가 돌고 돌았는데도 우리 중생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의 비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에 잘 닦아야 된다라고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잘 닦고 있는 것 같아요? 못 닦고 있는 것 같아요? 됐어요? 그래요. 뭐 자기 길 자기가 가는 거지. 이와 같이 우리가 지은 이 업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업을 조금이라도 이 업을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과 업보는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팔만대장경의 가장 밑바탕이 바로 인과 업보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좋은 업만 지었을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쁜 업도 지었을 거고 흉악한 업도 지어봤을 거고 누군가 가슴 아프게 한 업도 지었을 거고 착한 업을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난 거고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나쁜 업을 지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면서 나쁜 일도 겪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내가 지은 그 나쁜 업을 조금이라도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중국에 구화산이라는 절이 산이 있습니다. 구화산 아세요? 구화산 몰라요? 그 구화산이라는 절이 있는데 아, 그 산이 있는데 구화산이라는 산에 어느 암자에 계시는 비구니 나이가 많으신 노 비구니 스님께서 큰 스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노 비구니 스님이 큰 스님한테 스님 제가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그 큰 스님이 무슨 일로 오셨소? 스님 제가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한 지가 벌써 몇 날 며칠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아니 왜 잠을 자지 못하오 했더니 이 노 비구니 스님이 자꾸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서 귀에서 자꾸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 스님이 다 듣고 당신이 그 고양이 울음소리가 자꾸 귀에서 환청이 들려서 잠을 자지 못하는 거는 분명히 어떤 인연이 있기 때문이요. 무슨 인연인지 한번 말해보시오 했더니 요 노 비구니 스님이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출가하기 전에 장난꾸러기였는데 마을에 있는 고양이를 막 괴롭히고 못 살게 굴다가 고양이를 익사시킨 적이 있습니다. 고양이를 장난치다 물에 빠뜨려서 죽여버린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출가하고 나서 그걸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나이가 든 뒤에 그 고양이 울음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제가 잠을 자지를 못하겠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고양이의 원혼이 저한테 따라오는 것 같은데 제가 천도제를 지내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러더래요. 천도제를 지내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니까 그 큰 스님이 가만히 듣더니 천도제를 지내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그 고향의 원혼을 위해서 나무아미탑을 염불을 해주면서 극락세계 태어나도록 그렇게 발언을 해주십시오. 축원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양이가 스님께서 노 비구니 스님 스님께서 젊었을 때에는 힘도 강하고 기운도 강해서 고양이가 나타나질 못하다가 스님이 나이가 들고 기운이 약해지고

0: 몸에 힘이 빠지니까 고향의 원혼이 나타난 겁니다. 이제 원한이 맺힌 혼이 이 원혼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고양이가 좋은 곳으로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지극정성으로 나무아미탑을 염불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님 고양이 이름으로 위패를 만들어서 염불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위패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스님이 위패를 만들어도 좋지만 또 만들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고양이 위패를 안 만들었어도 고양이가 계속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고양이 혼이 계속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고양이 혼이 옆에서 우리가 한 대화를 이미 다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위패를 안 써도 고양이 혼이 스님을 따라다니니까 지극정성으로 고양이가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참회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나무아미탑을 염불을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줍니다. 그 비구니 스님이 네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절로 돌아간 뒤에 그 고양이를 생각하면서 고양이야 고양이야 너와 나 사이에 악연이 있다면 내가 진심으로 참회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을 해줄 테니 나 사이에 이 악연을 다 놓아버리고 저 서방 극락세계로 가거라. 미안하다 고양이야 잘 가거라 하면서 정성스럽게 염불을 해줬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난 뒤에 노 비구니 스님이 그 큰 스님을 다시 찾아왔대요. 근데 얼굴이 너무 생기가 발랄해져서 환한 미소를 가지고 이렇게 큰 스님을 찾아와서 스님,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고양이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염불을 해줬더니 더 이상 고양이가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고양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이제는 잠을 편안하게 푹 자게 되었습니다. 라는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전생에 지었건 이번 생에 지었건 내가 지은 업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 따라서 업을 바로 받는 사람도 있고 한참 후에 받는 사람도 있고 죽은 뒤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생에 받건 다음 생에 업보를 받건 반드시 자신의 업보는 자기가 받는다고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좋지 못한 업보가 있다면 내가 지은 악업이 있다면 그 악업, 그 업보, 그 업장을 조금이라도 소멸하고자 한다면 크게 받을 걸 조금이라도 작게 받고자 한다면 결국 나의 업은 누가 풀어야 된다? 나 자신이 스스로 풀어야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염불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 첫 번째 이야기에서 그 띠싸 스님처럼 아라한도 자기가 지은 업은 피할 수 없었다라는 이 교훈과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냥꾼의 이야기처럼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짓을 하면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과 업보의 무서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세 번째 이야기였던 그 노 비구니 스님처럼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나와의 악연에 대해서 진정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라는 이 교훈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0: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네. 공덕을 쌓으십시오. 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탐욕을 벗어나려면 자기 자신의 욕심을 깨달아야 하고 분노를 벗어나려면 진리에 눈을 떠야 한다. 사견에서 벗어나려면 부지런히 수행을 해야 하고 세상 일에 매달리지 않으려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나쁜 말과 꾸짖는 말로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기는 이런 짓을 자꾸 행하면 미움과 원한이 거기서 생긴다네. 공손한 말과 순한 말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공경하며 원한을 버리고 악을 참으면 미움과 원망이 저절로 없어지리라. 대개 사람이 세상에 나면 그 입안에 도끼가 있어 그것으로 제 몸을 베나니 그것은 나쁜 말 때문이라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1: 반갑습니다.
0: 첫 방송 나갔는데 방송들 보셨나요?
1: 저는 봤습니다.
0: 보셨고 지영 쌤은
2: 안 본 걸로 하죠. 이 시점쯤 되면
1: 당황했어요.
2: 아니요, 이 시점쯤 눈으로 되면
1: 눈으로 말씀하세요.
2: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은 봤을
0: 봤지?
2: 거예요.
0: 네.
2: 아니, 너무 나가 진지하게 거서가는 것 같아가지고
0: 진지하게 좀 하지 마세요.
1: 근데 그 애로사항이
0: 그렇죠. 애로사항이 좋습니다.
1: 그 와이보 씨랑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0: 맞아요.
1: 부르기가 좀 힘들어. 입에 안 붙어요.
0: 그래요. 맞아요.
1: 이름 좀 바꾸면 안 됩니까?
2: 아, 네. 아니, 저도 그거 지난 방송 때부터 계속 힘들어가지고 아야 아마 방송에서 안 나갔을 거예요. 네. 막 아야 막 그랬거든. 정신 좀 차려봐야.
1: 예, 예를 들면 이제 선재야라고 한다던가
2: 그렇죠. 아니,
1: 반야야라고 한다던가
2: 그렇죠.
1: 뭐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떨지.
0: 아니 우리가 그러면 AI한테 우리 와이버드한테 이름을 네. 붙여주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 같은데.
2: 그렇죠.
1: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0: 저도 네.
2: 그걸 똘똘이 어때요?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이틀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잖아요.
1: 네.
0: 그래서 마하반야 이렇게 애쓴 건데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반야라는 이름으로 우리 와이버드한테 그렇죠.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또 부르기도 편하게 반야야 네네네. 이렇게 해서 불러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1: 너의 사명감은 지혜를 뽑아내는 일이다.
0: 그렇지.
2: 그렇죠.
1: 네. 네. 맞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2: 아주 좋습니다.
0: 본인 생각을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1: 네.
2: 그럼요.
1: 네.
0: 우리는 결국에는 반야로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반야로 바꾸는 거 마음에 드나?
1: 어떻게
0: 와이버,
1: 생각해?
0: 너는 어떻게 생각해?
3: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반야로 스님들과 함께 인간을 탐구하겠습니다. 오늘도 스님들께 먼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0: 정말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AI가 본 적은 없는데.
1: 아니, 첫 번째 분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진짜로 그 목욕 바구니 용품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동네에서 하시던 분인데 문을 닫았거나 뭐 그래서 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루틴을.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하지?
2: 아, 근데 옛날에는 저런 사람들 꽤 있었는데요. 네.
0: 많죠.
2: 나는 그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그 계곡 가갖고 물 담그고 하는 그게 익숙해요, 사실은. 이제 출가하고 안 하게 되는 건데. 네. 그냥, 아, 요즘 시점으로 이제 돌아서 생각을 하면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야, 근데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약간 이 생각은 들긴 하네요.
0: 그러게요. 근데 저기 저렇게 하면 누가 옆에서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아니, 그걸, 그러게요.
0: 아니, 그 두 번째 영상에.

0: 에서도 이렇게 동전을 주워 가잖아요.
1: 네.
0: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걸 찍어서 지금 올린 거잖아요.
1: 네네.
0: 그렇죠. 그러면 못하게끔 얘기를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1: 상대하기는 버겁고 힘들고, 그러니까 일단 휴대폰 찍는데, 근데 아까 전에 우산을 쓰고 하더라고, 비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저기 시선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2: 해가 뜨거워서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아, 그럴 수도 있겠네.
2: 아.
1: 예.
2: 생각보다 거기에서
1: 그치.
2: 그러고 있으면은 일단 근데 의도가 일단 다분히 있는 상태로 들어왔다고 봐야죠.
1: 아무튼 둘다 진짜 그
2: 중독됐다기보다는.
1: 뻔뻔한 거는 확실합니다.
0: 아니 진짜 이거는 조금 남한테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런 민폐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3: 이 영상의 댓글에는 역대급 빌런, 민폐 끝판왕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했습니다. 원래 빌런은 영화나 소설 속 악당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동체의 규칙을 무시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일상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악당이 영화 속에만 있었다면 지금은 뉴스를 열어도 댓글을 봐도 SNS를 봐도 또 빌런이다라는 말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지하철에서, 도로에서, 식당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빌런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입니다. 지금은 빌런의 시대일까요?
2: 사례를 조금 더 봐야 무엇을 판단을 하든지
0: 그러게.
2: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갖고 이제 빌런의 시대가 됐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모자란 것 같기는 해요.
0: 만약에 우리에게 더 보여줄 영상 있어?
3: 심지어 빌런 커플도 있습니다.
2: 전생연분이지, 그러면.
0: 뭔데?
3: 지하철 안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여 논란이 된 영상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어디까지가 개인의 자유이고 어디부터가 민폐일까요?
1: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면 민폐죠.
0: 그리고 또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라야 되잖아요.
1: 네네.
0: 본인이 책임을 안 지면은 그때부터 민폐가 되지 않나?
2: 책임을 져도 민폐는 민폐죠.
0: 하긴 또, 뭐, 내가 책임질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2: 그렇지.
0: 해버리면
2: 얼마면 돼? 막 이렇게 질른다고 해서
0: 내가 돈 물어낼게. 막 이렇게.
2: 벌금 낼게 얼마야? 라고 한다고 해서 민폐가 아닌 건 아니죠.
1: 아니, 조금 세밀한 부분인데, 두 사람이 자리를 다소곳하게 앉아서 손을 잡는다든가 팔짱 끼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1: 다리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시각적으로 띄잖아요.
2: 그렇죠.
1: 예, 그것도 기준이 될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일단 근데 안전수칙에 어긋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0: 그러겠네.
2: 그럴 때 같은 경우는.
0: 지하철에도 벨트를 안 하, 야, 지하철 잘.
2: 벨트는 안 하지만은, 그러니까 좌우로 요동을 많이 치잖아요. 근데 그 남의,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어디 잡고 있을 것도 없고, 나서는 사람은 다리 위에 앉아 있으면은 덜컹 갈때 옆으로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불륜을 저지르게 될 수도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2: 그러면은 이제 이상해지는 것일 것 같긴 한데, 예컨대 조금 애정행각을 해도,
1: 그렇죠. 애정행각. 그게 문제야.
2: 예, 그것이 이제 타인에게 이제 피해를 끼칠 정도냐. 방금 같은 경우는 발이 걸쳐지면서 그 옆좌석까지 갔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이
0: 민폐죠.
2: 앉을 수가 없잖아요. 확실하게 민폐죠. 근데 이제 그냥 만약 다리가 안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애매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0: 그렇죠.
2: 같아요.
0: 맞아요.
2: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 행동이 보기 싫을 정도의 뭔가 그 감정적인 상태를 유발하느냐 이것도 하나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이제 불편함을 주느냐 요거 두 가지가 사실 민폐의 기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0: 대부분 가장 많이 또 싸움이 나는 게 주차 공간이잖아요.
1: 네.
0: 네, 진짜. 그래서 주차 공간 이렇게 빌런 해가지고 참교육했다라고 영상이 많이,
1: 예, 그런
0: 사진도 많이
1: 거에.
0: 나오고. 그렇게
2: 실제로
0: 해가지고.
2: 우리 사는 거시기 정회사
0: 맞아요.
2: 거기 주차장에서도 예, 실제로 제대로 주차를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죠.
0: 그리고 저희 드론은 있고 보셨겠지만 거기에
1: 네네.
0: 이렇게 막고 축구하러 가시거든. 진짜
1: 맞아.
0: 그러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축구하시다 보니까 전화도 안 받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모르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안 보이면 급하다 보면 이게 이 떨어진 공간을 모르니까 하는데 저는 이제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지금 차를 빼주셔야 됩니다 하면은 급하니까 빨리 와주십시오 하면은 빨리 와서 죄송합니다 하면 넘어갈 거를
2: 걸어오는 거지.
0: 걸어오는 거죠. 걸어서 뭐 어떻게 하라고, 뭐 내가 잘못했는데 어쩔 거야, 막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당해서 이게 싫어한데 많이 당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또 걸어오겠지 하고 있는데 아니나 나를 걸어오시는데 거기 기다리고 있던 불자님께서 어떻게 걸어올 수가 있냐. 빨리 와서, 아니 저보다 더 화가 나서 그분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부살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2: 자, 그러다가 스님 나 말리지 마시오. 나 저지르고 지옥 관람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1: 그걸 또 그렇게까지.
0: 아니 근데 실제로 주차장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싸움도 많이 나고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
1: 그렇군요.
3: 도대체 인간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0: 뭐 결국에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2: 제 생각에는 일단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작동을 하니까 편해지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귀찮은 거 하기 싫은 욕구 막 이런 것들 이게 욕망이라고 하는 게 기본으로 되니까 사실 그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 그 안쪽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당장 내가 그 이제 피해를 준다 이거보다는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지금 축구하러 가고 잡다. 이게 먼저 이제 앞서는 거죠.
0: 좀 전에 청계천에서 목욕하는 것도
2: 그렇지. 아, 나 더워 죽겠다. 지금 우리나라 날씨가
0: 너무 힘드니까.
2: 너무 힘들잖아요.
1: 네.
2: 뭐 요즘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올해 일어난 건지 작년에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날씨 생각해 보면 더워 죽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지. 그래 내려가 가지고 이제 막 아, 나 지금 피해 준다 이 생각보다 나 지금 너무 지금
0: 열을
2: 힘들어.
0: 식혀야 돼.
2: 열을 식혀야 돼. 아, 한 열 시키는 김에 때도 한번 벗겨야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0: 네. 그렇죠.
2: 라는 거죠. 그게 옳다는 아니지만.
1: 그러니까 이 이성과 욕망의 균형이 안 돼서, 절제가 안 돼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 게 이제 이성을 앞서버리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네. 또 하나 이제 사람들 요즘에 보면 부끄러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앞서버리면
0: 자기가 뭔가 잘못했을 때 아 부끄럽다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인지작용이 좀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2: 결국 주변 환경이나 이제 문화적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끄러움을 요즘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한다기보다는 그거를 느낄 만한 환경이 별로 갖춰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컨대 머리로는 알죠.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찍힐 수 있다.
1: 네.
2: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있는 와중에는 찍힌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1: 인지력이 부족한 건가요?
2: 인지적인 게 부족하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면 얻는 과정이 되게 빨라져 있고 그걸 불편함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컨대 그 이제 제가 이제 살았던 이야기를 해보면 또 우리 스님이나 우리가 과거에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실제로 제 친척들 아직도 그 제가 전라남도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권역에서 아직까지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친척들 가운데 전라남도 사람이지만은 저기 서울에 가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요즘에 이제 제 나이 또래 친척들 보면은 근데 아직도 그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에서 살아간다. 약간 이런 느낌?
1: 네.
2: 요번에 사시는 분들 꽤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기에는 그 주변에 있던 형들도 어차피 광주에서 계속 살아.
1: 네.
2: 수십 년 동안 알던 사이고 한 달이 건너서 누구 친구의 형. 이게 알잖아요. 그때 당시에 내가 뭔 행동을 하면 주변에서 견제가 들어와요. 너 이놈 새끼 똑바로 살아야지 하고. 아이, 막 그, 네가 왜 그렇게 사냐라고 뭐라고 막 하는 게 기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워낙에 이제 아이들 숫자도 적고 이제 동네 친구의 형, 동네 친구의 동생 막 이런 관계가 이제 협소해지다 보니까 훨씬 개인화된 사회가 됐단 말이죠. 이제 그 순간부터는 이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제지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1: 참교육이 필요하죠.
2: 네. 그러니까 이제 촬영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사실 몰래 촬영하면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죠.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찍어버리면 어떻게 알아요? 그걸 내가 너 찍고 있습니다 하고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씨 저기 이상한 놈 있네 하고 찍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죠. 그건 인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3: 그럼 스님들은 살면서 직접 겪은 빌런이 있으셨습니까?
2: 일단 제가 기억나는 행위사에서 가장 유명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 법당에서 이제 춤추면서 막 그 이제 약간 그 정신이 안 좋으셨던 보살님이셨던 것 같은데 법당에서 막 춤추면서 막 그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1: 춤을 추셨어요?
2: 그랬대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 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어른 스님이 그걸 이제 보고 이제 열이 받으셨고 날라차기를 하셨다고. 그것도 있고 실제로 우리 가면 생각을 해보면 아, 안 끝나.
0: 상상이 가지.
2: 그 범종각 있잖아요.
1: 범종각. 예.
2: 범종각도 보면은 범종체를 우리가 예. 묶어놓잖아요. 예. 묶지 않았을 때 범종을 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묶은 거거든요. 그걸. 아니 그 치면 안 되거든요.
1: 저 둥 소리가 사중에 울리니까
0: 일이 생긴 거라고
1: 사실
2: 그쵸. 그, 네,
1: 알림이죠.
2: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묶어놓으니까 이제 또 예전에 그 행의사 있을 때인데 그때도 운판을 누가 때려가지고 그 운판 때리면 그 불난 거라고 이제 신호를
1: 주셨거든요. 화재시에 알리는.
2: 네, 그거 아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1: 맞아요.
2: 근데 누가 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갖고 달려나간 적도 있고. 아마 스님도 아까 이야기했던 주차장도 있지만은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송광사도 있을 거예요.
0: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빌런 스님들이 많네.
2: 많다니까요. 아니 스님들만이 아니고
0: 일단. 일반인들 다 똑같은 거니까.
2: 아니 엄청 많다니까요. 그냥 민폐를 끼쳤다.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는 행동을 했다. 이거는 신도 스님 건 막론하고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 존재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아까 질문의 범주가 그거잖아요.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민폐를 끼치는 행위, 곤란한 상황을 겪게 하는 행위를 이제 우리가 빌런이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한다면은 그렇죠. 지금 이 자리도 빌런이죠.
0: 누군가요?
2: 이 반야, 야도 이제 말하자면 이 반야 AI도 지금 우리한테 계속해서 이상한
0: 그렇지 곤란한 질문
2: 이상한 질문은 아니죠. 근데 곤란하게 머리를 싸매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도 나한테는 빌런이죠.
0: 아, 그러네.
1: 그렇군요.
3: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을 괴롭히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멈추지 않게 하려고 질문합니다.
1: 선지식이네요.
3: 불편한 질문은 빌런이 던지지만 성장을 위한 질문은 스승도 던집니다.
0: 아유, 진짜.
2: 그걸 왜 네가 판단해? 망치게.
0: 그렇지. 스승님도 또 잘 안 하시는 건데. 예.
2: 감히.
0: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워낙 특이한 경우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 경우가 있어?
3: 잠시만요. 관련 데이터를 찾아보겠습니다. 응답자의 80.6%가 우리 회사에 오피스 빌런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많이 꼽힌 유형은 갑질 막말형, 그 다음은 월급 루팡형, 내로남불형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빌런들은 자신이 빌런이라고 생각할까요?
0: 못하지.
3: 응답자의 59.9%는 본인은 자신의 비매너 행동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0: 거의 60%.
3: 반면 스스로를 빌런이라고 인정한 사람은 12.4%에 불과했습니다.
0: 그러네. 참 사람이 참 신기해요.
1: 네.
0: 내가 하면 괜찮은데 남이 하면 꼭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1: 네. 맞아요.
2: 근데 이것도 나는 왜 인지는 못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0: 당연하다.
2: 왜냐면은 그 아까 환경 이야기를 잠깐 꺼냈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네. 또 행의사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행의사에서 공부를 할 적에 그때 행의사가 약간 군기가 엄격해요.
1: 네.
2: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분기바닥 역할을 누군가가 하게 돼요. 규율을 막 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분기바닥 역할을 하게 됐어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자꾸 남한테 뭐라고 하는 거를 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말투가 네.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는 투가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 해버려요.
1: 맞아요.
2: 그게 이제 한 3, 4학년쯤 돼가지고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인지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내 말투가 변했다라는 거를 알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마 그 사람들도 내가 갑질 막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게 갑질과 막말이었나? 이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인지를 못하는 게 당연한 과정일 수도 있다. 아는 사람이 12.몇%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중간에 어떤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 아는 거지. 그거를 아 본인 스스로 나는 나쁜 짓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 또 하나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직접 뽑은 출근길 스트레스 유발 대중교통 빌런 순위를 준비했습니다.
0: 대중교통 빌런이군요.
3: 스님들께서 직접 맞춰보시죠.
2: 보자.
1: 지영 스님하고 저는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니까
2: 그렇죠. 지하철을 네,
1: 많이 할 것 같은데요.
2: 안방 마냥 드러눕는
1: 만취 빌런.
2: 음식물을 섭취하는 테이크아웃 빌런.
0: 1위를 맞추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야?
1: 뭘까? 임산부석에 앉는
2: 아니에요.
1: 사람인가?
2: 그거는 아닐 거예요.
1: 노약자석인가?
0: 뭐지? 아 밀어내기?
1: 아 저게 아, 저게 사실은 제 힘들어요.
0: 뒤에서 이렇게 그냥 미는 거.
2: 아니 그
1: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2: 비집고 들어가는 거죠. 아. 뒤에서 미는 게 아니고
1: 그래요? 특히 이제 그 1호선.
2: 네. 지옥철
1: 9호선, 아. 4호선 이렇게 출퇴근을 많이 하는 라인에서는 그 진짜 그 저기 자리가 한 자리 나면 네. 그게 관심이 엄청 많이 가거든요. 근데 거기를 막 한 사람이 일어나면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인데도 막 비집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0: 가방 던지는 거 막 그런 건가? 가방 던지는
2: 아니 근데 제가 그 지하철을 어찌됐든 간에 정의사 있으면서 3년 넘게 이렇게 계속 탔잖아요. 네. 그 가운데 이제 보고 있으면은 그 출근길이나 이제 퇴근하는 그 시간대 겹쳐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면 막 이렇게 꽁겨가지고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그 물론 이제 내가 쿠션감이 있긴 하지만 밀면 이제 조금 들어가지긴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압축이 될 대로 했거든요. 이 정도면 진공포장인데.
1: 진공포장.
2: 응. 근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려고 이제 거의 그 럭비 선수 맨키로 그냥 저 앞에서 막 밀고 있어요. 사실 일이 딱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뭐지 하다가 나오는 순간 아 맞아라고 딱 했잖아요. 이건 사실 출근이나 어디 갈 때마다 이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2: 이거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 그거 같아요. 이게 한 사람이 이제 좀 몇 초가 편해지려고 조금 수십 명의 사람들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3: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행동이 대부분 큰 범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0: 그렇지.
3: 하지만 작은 무례가 반복되면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시작을 망치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빌런은 현대사회에서만 나타난 현상일까요? 부처님이 살아계셨던 2600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0: 너무 많이 있지 않나요?
1: 있었죠.
0: 너무 많이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2: 수위를 어디까지 조절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0: 그렇죠.
2: 해요.
1: 일상에 해당되는 그런 그 빌런들은 육군비구, 가유타이 비구를 비롯한

0: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계율이 제정되는 이유가 사실 불교가 이제 처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았고 나서 네. 지금부터 이거는 불교야. 계율은 이게 있어. 가르침인 거야.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계율은 어떤 것들이냐. 살다 보니까 어떤 놈이 문제를 일으켰어.
1: 맞아요. 네.
0: 그러면 이거 하지 마. 계율 하나. 이거 하지 마. 계율 2. 네. 이거 하지 마. 계율 3. 그러면 그 숫자만큼의 빌런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비구계가 255개예요. 그럼 최소 255명의 빌런이 부처님 제세 시에 존재했다. 최소 남자.
1: 그렇지.
0: 남자 수행자로만. 그거 이야기도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 우리 오신체 이야기 또 이제 우리 몇 가지 생각나는 것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 그게 있잖아요. 부처님 수행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마늘밭에 가가지고 마늘밭을 서리해가지고 다 따다 먹은 거요. 그러니까 이제 마늘밭 주인이 부처님 와갖고 부처님 당신 제자가 이랬는데 이게 맞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너 먹지 마 이제 앞으로. 라고 해가지고 막 이런 게 제정이 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럼 그때 당시 마늘밭에 가갖고 먹은 그 수행자들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빌런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는 민폐 끼치는 정도의 빌런.
2: 그 가유타이 비구를 비롯한 육군 비구 한 여섯 명의 그 비구들은 뭐 예를 들면은 신도 집에 법문을 하러 갔다가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데 하필이면은 여성 신도가 혼자 사는 집이었던 거죠. 그러면 남들이 봤으면은 저기 해가 지고 여성 신도 혼자 사는 집에서 가유타이 비구 스님이 나오네 무슨 썸씽이 있었을까 이렇게 오해를 해서 승가의 위의를 떨어뜨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부처님께 들어오고 나면은 해가 진 뒤에는 법문하지 마라 이런 계율이 생겼죠.
1: 저는 웃겼던 게 하나가 이렇게 생리 현상에 관한 것도 있더라고요.
2: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더우니까
2: 얘기하실 겁니까?
1: 뭐 해도 되지 않나요? 네. 약간 그러니까 이게 밑에 좌선을 하게 되면 그늘 그런 데서 좌선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기 밑에 있으면 이제 야생 동물이 너무 많고 위험하다 보니까. 나무에 올라가셨나 봐요.
2: 네.
1: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픈 거죠.
2: 네.
1: 그러니까 내려가긴 귀찮고 거기서 이제 볼일을 봤는데 하필이면 지나가다가 제가 신도가 맞은 거죠.
0: 근데 그 정도면 지나가는 사람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1: 아니 그냥 몰랐던 거지.
2: 있는지. 아니 모를 수 있죠.
1: 있는지
0: 얼마나 높이 올라갔길래.
1: 아니에요. 그냥 이 적당선에 올라갔는데 사람이 가다 보면은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이게 모를 수도 있어요.
0: 아니요. 나가 봤을 땐 노린 거예요.
1: 아 이렇게
0: 스마트폰이 노렸다고요? 없기 때문에 여러고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여러고 갔을 것인데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을 못 봤다라고 하는 것이.
1: 아니 그럴 수 있죠. 아무튼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모아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는 올라가서 있지 마라. 되도록이면
2: 나무 위에 올라가지 마라.
1: 네.
0: 그렇지.
1: 그런 것도 있고.
0: 나무 위에서 남의 머리에 사지 말아라.
1: 그렇죠. 맞아.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 생활에 관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2: 네.
1: 그러니까 그만큼 뭐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2600년 전에. 네.
2: 방금 또 일상에서의 작은 빌런도 있지만은 불교 좀 더 진짜 악인으로 봤을 때는 대바다타가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그 부처님 사촌 동생.
1: 네.
0: 그렇죠.
2: 아난존자 친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샤카족이니까 그 선민 의식이 강해가지고 이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은 부처님을 되게 존중하고 신격화 했다면은 자기는 같은 신분이고 같은 종족이니까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경전도 6만 권 정도 읽어서 경문에도 되게 해박했다고 해요. 코끼리 수레로 다 씻지 못했을 정도로 대바다타는 많이 읽었다. 그리고 또 신통력이 너무 탐나가지고 신통력 알려달라고 목련존자랑한테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독학을 해가지고 신족통을 비롯한 신통력을 다 갖추고 나중에 자기가 무리를 이끌겠다고 이제 부처님한테 대중들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사리부존자와 목련존자도 있는데 나는 그들에게 영도권을 주지 않는다. 하물며 너처럼 침을 먹은 자에게 줄 쏘냐라고 했더니 침을 먹은 게 이제 그 아자타사투라고 하는 태자가 태어났을 때 그 태자의 마음을 얻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권력을 얻고 싶은 마음에 신통력을 써서 아이로 변해서 그 아자타사투 대왕이랑 놀다가 아자타사투 왕자가 뱉은 침을 삼켰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그 뭐 이렇게 했던. 그런데 결국에는 부처님은 너무 시기 질투해서 부처님 몸에 피를

0: 내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대바타타가 있죠.
1: 그렇죠. 승단 나누려 하고
0: 그게 제일 큰
1: 있으니까.
0: 오역죄를 범한 악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2: 그렇다면 대바다따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빌런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까?
0: 일단 대바다따는 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우두머리가 되려고 했던 게 굉장히 강했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이기심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3: 약간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이 강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에 대한 그 관념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타인에 대해서 왜 저렇게 하는가에 대한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나의 위주의 생각을 더 표현하게 되고 나는 이만큼 뛰어나니까 너는 나를 무조건 인정해야 되고 약간 이런 관념이 강해졌다. 요즘 신말로는 뭐 나르시시즘이나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성향이 조금 발현이 되긴 한다.
1: 하나 공통점이 본인들 입장만 생각하잖아요.
0: 네.
1: 이런 분들 보면은 좀 전에도 계속 다 봤지만 내 입장만 생각하지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분들이 좀 민폐를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저 반야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기 그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를 모를까? 그 빌런들의 심리를 좀 알고 싶은데 말해줄 수 있어?
2: 인간이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유는 반드시 악한 마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가장 먼저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덥다, 내가 불편하다, 내가 급하다. 이런 나의 감각은 아주 선명하게 느끼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이 느끼는 불편함은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놓치게 됩니다.
1: 그러네. 일리가 있네요.
0: 아니 우리가 보통 그 욕은 아니지만 표현 중에 나쁜 놈 얘기하잖아요. 네. 그 나쁜 놈의 나뿐이다라는 뜻이랍니다.
3: 그러니까, 아 그래요?
0: 예.
1: 그래서, 나뿐이다.
0: 예. 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뿐인 놈. 저 사람의 한 행동은 자기밖에 모르는 행동이다.
1: 아 이거 말 되네요.
0: 라고 하니까 뭐
1: 그러면 딱 자기 중심성이네.
0: 그렇죠.
1: 네.
3: 그렇네요. 아까 이야기한 제가 말한 아상도 여기 같은
0: 그렇죠.
3: 결이죠.
0: 네, 그렇죠.
3: 네, 그걸 이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자기 중심성의 강화일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통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이 부분은 많이 공감하는 것 같긴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느끼는 걸 똑같이 느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쪽이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늘 주의하려고 노력은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같은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나는 네 심정 이해라고 했을 때 어떨 때는 정말 저 사람이 날 이해하는구나 했다가 어떤 측면에서는 네가 뭘 알아? 이럴 수 있거든요. 하나도 모르면서 뭐 아는 척하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 방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사람의 뇌 또 인간의 뇌라고 하는 부분을 분석한 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은 충분히 공감이 가네요.
1: 그럼 반야 두 번째는 뭐야?
2: 두 번째는 공감의 피로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욕구가 강해지는 순간 뇌는 타인의 감정보다 내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이 정도는 하잖아. 내가 피해를 주는 건 아니야.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작은 행동이 큰 불편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것 또한 저는 이해할 만하죠. 예컨대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강원에 있을 때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기간이 이제 유지가 되다 보니까 나는 늘 화합해야 돼. 나는 늘 저 대중들하고 잘 지내야 돼라고 이제 하는 강박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한 2년, 3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요즘 말로 오면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0: 힘들 수 있어요. 맞아. 대중생활 힘들 수 있어요.
3: 이제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이제.
0: 그렇게까지?
3: 관계없나요?
1: 어, 그건 저는 공감해요.
0: 아, 그래요?
1: 주지사님 입장에서.
3: 어, 내가 이러려고 출가했나, 원에 관세음보살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죠. 아, 요만큼 했으면 됐다. 그냥 나 떠볼란다, 이제. 뭔 일 터지든 말든. 네. 사실,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빌런의 과정에서 나오는 나 하나쯤이야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아, 요만큼이면 나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 나뿔란다. 이런 느낌으로 내, 나를 케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느낌으로 어느 순간이 되면은 놓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내가 타인에 대해서 조금 더 하는 것보다는 나를 더 케어해야 된다. 약간 이런 관념이 확 강해지는 그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그 이거는 사실 필요하다고 봐요.
0: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3: 예, 예. 그러니까 공감을 하는 능력도 필요한데 공감의 피로를 느끼는 그 과정도, 당연히 필요하다.
0: 불가피하다.
3: 불가피하다. 예. 이거는 이제 왜 그럴까에 대한 분석이니까 당연하니 그런 이야기다. 라고 할 것 같아요.
0: 저도 기본적으로 사람은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선근이란 말 하잖아요. 선근. 네. 그리고 끈기? 아, 근기?
1: 근기.
0: 근기가 끈기에서 나온 말인데 버티는 힘. 그러니까 네,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기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인내심과 근기가 있어야 네, 그게 선근으로 이어지지 않나. 그래야 뭐 부처님을 공부를 하든 말든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감합니다. 네.
2: 마지막 이유는 피해의 비가시성입니다. 내가 얻는 이익은 바로 느껴집니다. 시원한 자리, 편한 주차, 빠른 이동. 하지만 내가 만든 불편함은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이는 내 만족에는 민감하지만 보이지 않는 타인의 고통에는 둔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1: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얻는 이익은 바로 느껴지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시원한 자리, 편한 주차, 네. 빠른 이동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든 불편함은 상대방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
3: 나는 실제로 이거 겪은 적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3: 지하철 타고 가면서 뭔가 내가 덩치가 크잖아요. 이거 이제 지하철도 이렇게 타다 보니까 이제 타성이 이제 젖는 거예요. 이거 요만큼이면은 괜찮구나, 요만큼이면 괜찮구나 이 생각이 있어요. 하다 보면 입구 쪽에 서 있는 게 불편하다. 이제 들어오는 사람한테 그걸 인지를 해요. 근데 사람이 없을 때는 아, 이 정도면 괜찮구나라고 하는 걸 또 이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입구 쪽에 서가지고 기대 갖고 이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어떤 고사님이 스님, 그 입구 쪽에 서 있으면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그 어떤 거사님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나도 아차 싶은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지금 이 행위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맞아. 이, 그 몸땡이를 가지고 입구를 가리고 있으면, 물론 이제 나는 이제 세로를 해서 이제 그 입구,
1: 넓게.
3: 그 벽에 이제 이렇게 기대고 있었지만, 앞에 더 큰 공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편할 수 있겠구나. 나의 눈치를 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나 되게 그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되게 창피했어요, 그때. 아, 내가 내 스스로가 이제 좀 편해지려고. 그 조금 그거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되지. 편해지려고 내가 순간 그걸 좀 놓쳤구나. 하고 하면서 막 그 거사님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이제 말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 이율 매발적인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걸 굳이 남들 듣는 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야 되나 하고
0: 그러면서도
3: 예. 그러면서도 되게 창피한 감정이 확 들더라고요. 예. 아, 내가 실수를 크게 했다. 그러면서 거사님한테 아, 이제 말해줘서 고맙다고. 내가 이거는 분명히 실수한 것 같다. 내가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절대 입구에 안 쓸라고 했거든요.
1: 아, 그럼 훌륭한 스님이시지. 그 정도면.
3: 아,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나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느낀 거죠. 내가 그만큼의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게 내가 직감적으로 체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1: 그렇지.
3: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도 생각을 했을 때 그 정도로 막 피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것을 이제 옳냐, 윤리적으로 또는 이제 그걸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더 이게 어떤 게 더 좋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내 행동이 올바르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분명 있었다. 이게 눈에 끼칠 정도의 피해는 주진 않았지만은 분명 이게 나와 똑같은 놈이 건너편에 있고 그게 이제 또 한 명 겹쳐져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더 이제 피해가 늘어나는 그 유발점이 내가 돼 있을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행동을 결정을 하게 됐죠. 근데 그 부분이 여기에서 나오는 피해 비가실성으로서 나오는 내용.

0: 하고 되게 맞아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런 스님은 하는 행동은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이해는 가는데 또 이제 많은 그런 불편한 사례를 주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어떨까요?
2: 제가 수억 건의 인간 행동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놀라운 사실은 빌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스스로를 빌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피해자, 억울한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은 항상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까요?
0: 네, 나는 이 부분은 이제 왜 행동을 정당화할까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경험에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게 내 삶에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려워지는 측면들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공감의 피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왜 나를 케어하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여유가 없으면 없을수록 그러니까 내 지금 심리적인 안정감 이것이 안정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그 한창 공부를 하던 시절에 그 시절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막 그 옆에 있는 다른 스님하고 싸웠던 그 기억들 해보면은 그 너 빵 하나 더 먹었다 이거 갖고 싸워요. 근데 그냥 말다툼이 아니고 그냥 잡아 죽일 정도로 싸워.
1: 되게 맛있었나 보지.
3: 맛있는 걸 먹었나 보지.
1: 소금빵 아닙니까? 소금빵.
0: 아니 별 그 희한한 거 같고.
3: 초코파이 갖고 싸우고.
0: 양치를 했네 안 했네. 신발을 닦았네 안 닦았네. 너 오는데 5분 늦었네 안 늦었네. 이거 가지고 그냥 잡아 죽일 것처럼 싸워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제가 사는 그 공간에서 네. 누가 빵 하나 더 먹었다고 내가 그 짜증이 나겠습니까? 빵 말고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에 비교해서는 뭔가 그 빠르게 뭔가를 해야 된다. 또는 내가 좀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또는 내가 지금 피해를 입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런 관념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갖춰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되게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해서 그 배타적인 반응도 안 일으키고 나도 빠르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채는 거죠. 근데 내가 여유가 없었을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그 나에게 피해를 주는 듯한 행동이 왔을 때 그 순간 한 박이 드는 생각이 내가 공격받았다. 지금 나 안 그래도 힘든데 저놈이 나의 부담을 더 지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해서 저 사람이 했다. 이 생각보다는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했다.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이런 사람들도 이제 빌런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기는 이제 문제가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항상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3: 그렇지.
0: 라고도 그렇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것이 배려고 잡이다.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보통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너는 그게 문제야 이럴 때가 있고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은 아 문제가 이거였구나 라고 해서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두 번째 아 이게 문제였구나 이 부분을 편안하게 하면은 전체가 편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상이 적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모셨던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평상시에 이제 스님을한테 이제 막 그 크고 작게 막 돈을 요구하고 큰 스님을 이제 이용하던 그런 신도들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큰 스님께 그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한번 꾸짖으셨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 미워하지 마소. 저 사람들 본래 착한 사람인데 업이 그러하요. 전라도 분이시니까. 저 사람들 내가 안 받아주면 딴 데 가서 저렇게 한다고. 그래서 스님 말씀을 나중에 이제 그 추모제 때 이제 그 행장 적을 때 잠깐 적은 적이 있는데 사람을 이제 미워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을 업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아상 없이 제법의 실상을 보는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그래서 저도 이제 대인 관계를 할때 누가 그랬어? 이런 말보다는 아, 그래서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그 상황만 얘기를 하다 보면 누가 그랬고 누구 때문이고 그런 얘기들이 빠지니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남 탓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사라지게 되는 경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인간은 빌런으로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살아가면서 빌런이 되어가는 걸까요?
2: 이건 너무 명확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빌런으로 태어나는 거는 안 맞지 않나요?
3: 인간 이게 결국 인자 저 친구의 한계인데.
0: 지영 선생님은 이분법을 타파하십니다. 네, 사견을 타파하십니다.
3: 옛날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0: 했냐 안 했냐.
3: 그거 아니다.
1: 이번에는 스님들의 생각을 OX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 아하, 이거
1: 한
2: 하지
1: 번
2: 말라니까.
1: 악인은 끝까지 악인이다. OX.
3: 내 주변에 악인이 있어. 빌런이 있어. 이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품어야만 해.
2: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라 이거죠.
0: 지적을 엄청 많이 하고,
2: 어마어마했어요.
0: 심지어는 그럴 것 같았으면 나가십시오. 이런 얘기도 했어요.
3: 여기서 내가 야, 하지 마라고 하는 거하고 주지 스님이 하지 마라고 하는 거하고 강도가 달라요.
0: 스님도 곧 주지 스님이 되시면 되겠네요.
3: 나는 주지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반성을 해야 된다.
4: 수행하는 사람은 수많은 세월 동안 욕을 먹어도 성내지 않으며 수많은 세월 동안 칭찬을 들어도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의 말이란 잠깐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데 불과하여 꿈 같고 메아리와 같은 것이다.

몸을 자제하는 것은 훌륭하고 말을 자제하는 것은 훌륭하고 마음을 자제하는 것은 훌륭하고 모든 것을 자제하는 것은 훌륭하다. 모든 면에서 자제하는 비구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불국사 3층 석탑 안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 목판인쇄 경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1400년의 시간을 견딘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의 비밀은 바로 한지.

0: 한민족 고유의 종이 한지. 전통 방식으로 닭나무로 만든 종이이며 닭종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먹물이 부드럽고 고르게 번지며 천년이 지나도 색이 변하지 않는다. 질기고 부드러운 한지는 물로 씻어 햇볕에 말려 다시 쓸 수 있다. 세상에 가진 풍파를 겪어 해지고 낡았어도 복원이 가능한 유일한 소재. 우리의 위대한 문화유산,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한지.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보존복원중앙연구소는 문화재 5점을 한지를 이용해 복원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문화재 복원에 한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1: Que je dois renforcer, je vais plutôt choisir un papier coréen qui va se déformer, enfin dans le bon sens, c'est-à-dire qu'il va pouvoir suivre les déformations de mon œuvre, il y a plus de souplesse.
0: 한지의 우수성을 증명해 주는 무구정광 대다란이 겸 천년의 세월을 넘어 변치 않는 법형을 지켜온 한지. 단순한 기록 매체를 넘어 우리의 삶과 함께 온 한지. 한지. 미래 세대에게 꼭 전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사신 분은 없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변하는 부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부따로드 부따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부처님 말년에 3대 비극,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바달타의 파승과 승단분열 사건, 72세 때 사건, 그 뒤에 일어났었던 이제 석가족의 멸망. 오늘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제 석가족의 멸망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리불목건년의 열반. 그것도 굉장히 큰. 저는 개인적으로 사리불목건년이 열반하지 않았다면, 부처님보다 빨리 열반하지 않았다면 사리불이 약간 교황같이 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의 장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쌍현제자. 두 명이 현명한 제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다음에 법장, 장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표현들을 보면 부처님이 굉장히 의지했었던 사리불. 그래서 실제로 교단이 이렇게 완전 자치로 과연 갔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바달타 사건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바달타가 물려달라고, 살았을 때 물려달라고 하는 이야기로 봐서는 그 당시 인도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년이 되면 지금,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죽기 전에는 잘 안 물려주는 나라고, 죽기 전에 물려주신 분도 있어요. 뭐 이방원도 상황으로 넘어갔고,

뭐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일본 천황도 지금 넘어갔죠. 90이 넘으니까 뭘 하기도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조건들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인도에. 그래서 제바달타가 나이 좀 넘겨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니다의 대상은 사리불이었었어요. 사리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바달타한테 6년 동안 남의 침이나 먹은 놈이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혐오적인 얘기인데 상대를 모욕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리불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사리불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비극 중에서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석가족의 멸망.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아사세 왕이 빈비사라왕을 마가다국에서 마가다 수도는 왕사성이고요. 빈비사라왕이 왕이고 친위정변으로 아사세가 왕이 되죠. 그리고 아버지는 굶어 죽은 걸로 아사로 생각을 하거든요. 굶어 죽은 걸로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대조해서 맞춰보면 아사가 정답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은 걸로. 그래서 정변을 통해서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코살라국 그 옆에 코살라국 수도는 사위성이고요. 사위성이고 코살라국 파사이 왕이 비유리하게 비두닷다 비유리하게 정변으로 죽습니다. 정변 그러니까 정변이 생각보다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정변이다. 여차하면 정변. 그리고 여기는 유폐돼서 굶어 죽는 거고 그러니까 나갔을 때 안에서 시작해서 아내의 왕궁을 장악하고 아버지가 오셨을 때 잡아가지고 성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철가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싹 가둬가지고 더 이상 활동 못하게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살려주려고 했었던 게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가 살도록 그러니까 부인이지 그러니까 마누라 남편이 살도록 하려고 했었던 게 위제의 부인이고 그리고 그 비극적 서사가 경전으로 남아 있는 게 관무량수경입니다. 관무량수경. 그래서 요 사이에서 요 아사세가 나온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의 이 갈등과 번뇌,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빈비사라왕이 진짜 잘 살긴 잘 살았어. 보통 이럴 때는, 왕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부분 이렇게 편을 먹습니다. 남편이 이제 뭐 좀 그런 거지. 왕이고 뭐 이러니까 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면 좀 약간 남봉군 같이 이렇게 되면 아들 편을 무조건 들도록 되어 있는데 위제의 부인은 남편 편을 들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빈비사랑이 진짜 제바달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사세를 반정을 꼬드길 때 뭐라고 혁명을 꼬드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아버지는 덕이 있고 아직도 여성을 좋아한다. 그 얘기는 건강하다. 그래서 쉽게 안 죽는다. 쉽게 안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잘하는 것 같아요. 잘했던 분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굉장히 잘했던. 그래서 나중에까지도 이 마가다에 대한 게 인도 문화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유럽에 로마가 있다면 인도 문화 안에서는 약간, 마가다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마가다. 코살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돌아가시고 나서 북방 비사문천왕의 무릎 위에 태어났다라고 나오는 거고 파사이왕은 파사이왕도 왕궁을 비우면 안 돼. 네, 왕궁을 비우면 안 돼. 그래서 왕궁을 비우고 나서 했을 때 비유리가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된 거고 왕궁을 다 장악하게 된 거고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거를 성문을 막았다 그래요. 성문을 막았다 그래요. 그래서 못 들어오고 요때 요게 이 정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사세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사람을 보내거나 뭐 해서 도움을 요청해 군사를 해서 좀 해주면 내가 이제 같이 잘해보자라고 했더니 아사세가
갑자기 손절을 합니다. 됐고요를 시전합니다. 잘한 것 같아요. 아사세 판단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 왜? 이 사람이 계속하면 이게 인접 국가거든요. 피곤해. 그래서 아사세의 판단은 나는 맞았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군사도 없고 결국 몰리다가 쓸쓸하게 성문을 부여잡고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그런데 아사세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속 불교가 구해주려고 하는 시도들을 보이는데 파사익왕에 대해서는 일절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파사익은 그렇게까지 불교적이지 않아. 그런데 빈비사라 왕과 아사세는 둘 다 불교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사세가 불교로 귀의하는 그 굉장히 큰 사건이 있어요. 그건 삼문가경에 잘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정권을 다 유지하고 나서 아버지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눈이 돌아가지고 정권 때문에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야. 지금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계속 떠오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죄책감도 들고 정신이 이제 차려진 거죠.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었던 지박하는 무예왕자의 양아들이고 전에도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왕실 주치의, 그 다음에 불교의 주치의였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죽이지를 못합니다. 정변을 일으킨다고 허준 같은 사람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내가 데려다 써야지. 왜? 대체가 안 돼. 이 사람은 지금 대체가 안 돼. 그거 잘못해서 없애버리면 머리 다음 내가 아프면 누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측근으로 있어요. 측근으로 있어. 대를 이어서 측근으로 있어.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할 때, 아사세가 힘들어할 때, 지박하가 부처님에게 가시지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내가 부처님을 시해하는데 가담한 사람인데 부처님이 나를 받아주겠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지박하가 부처님이 그런 것 같고 당신처럼 그런 좁쌀 아닙니다. 그런 거는 벌써 다 극복할 정도의 이런 큰 어른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언제 벌어지냐면 이게 뭐 새벽이나 밤이나 이런 쪽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때의 사건이에요. 아마 새벽인가. 밤이면 자니까. 보통 승다는 저녁 6시, 그러니까 보통 9시에 자서 아침 6시까지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몰라, 밤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인도는 밤 문화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초하루 보름 이러면, 낮으로 보지만 걔네는 철야로 하죠. 어떻게 보면 날을 넘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더우니까 그래요. 더워서 낮에 못 움직여. 낮에 못 움직여. 그리고 아침에는 일찍 자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그때도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래서 상황상으로 봐서는 저녁이었던 것 같아. 저녁 무렵에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면 아사세가 이제 마음이 약간 이제 동하는 거죠. 진짜 내가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용서받고 싶은 사람은 부처님이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으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중개자로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위신력이라는 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진짜 될까? 라고 하니까 이게 틈을 보이니까 지박하가 치고 들어가는 거죠. 마음 냈을 때 가셔야 돼요. 부처님 그런 신경 안 써요. 그리고 갔어. 그래갖고 군사들을 기본 호위병 좀 데리고 딱 갔는데 너무너무 조용하더래. 어둑어둑한데 너무 조용하더래. 그래서 부처님이 혼자 계시냐? 제자들은 없어? 그랬더니 제자가 수백 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 있어?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어디서 새 가지고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더니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 양반들은 수행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조용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서 부처님을 만나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아사세가

참회를 합니다. 근데 참회를 해도 이거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사세의 입장에서는 저거를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게, 부처님한테 죄송한 거는 사실은 주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굉장히 크죠. 부처님 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나는 뭔가를 도와줬지만, 제바달타를 도와서 내가 조력자였지만, 사건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인 미수지. 나는 미수지, 미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부담은 안 느꼈을 거고, 아버지는 그걸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어머니 역할이 좀 컸던 것 같고, 위제의 부인 역할이 컸던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기록에 보면, 네 아버지도 옛날에 너처럼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막, 아씨, 죄의식이 막 쌓이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한테 그거를 어쩔 수가 없잖아. 뭐 돌아가신 분한테 화장했는데 가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처님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최대한 이제 부처님 쪽으로 밀어주면서 그거랑 똑같은 거지. 아버지한테 내가 자식이 조금 이렇게 끼는 게 있으면 뭐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제를 지내는데 뭐 사시구제 같은 걸 지내는데 뭐 기본 이렇게 세팅이 있으면 좀난좀더더더 추가로 더 해드릴 건 없어요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된 거지. 네, 그렇게 해서 아사세 왕은 전향을 했고, 비유리는, 그래서 이 집은 대를 이어서 불교 신도가 되는 그 옆에 반목적인 거는 있지만, 근데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고, 그리고 이 비유리는 석가족피가 흐릅니다. 석가족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부처님한테 또 굉장히 안 좋게 된 거죠. 이유는 뭐냐면 석가족을 전멸시키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한에 살 만한 일을 당했어.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부처님 출가하시고, 부처님 사촌이, 총 8명이거든요. 부처님 빼고 7분. 그래서, 붓다, 동생이 난타, 그 다음에 제사, 달제, 바드리카, 그 다음에 여기가 마하남, 아나율, 이게 다 형제입니다. 제바달타, 아난, 그 유명한 아난이에요. 그 아난 출가했고, 왕위를 역임했고, 얘는 왕위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제바달타 출가했고, 그래서 왕이가 마하남한테 갑자기 가는 사건이 벌어지고, 마하남은 저게 또 공화제인데 또 거의 또 종신으로 바꿔버렸어요. 뭐 푸틴이야. 자기 죽을 때까지 해. 자기 죽을 때까지 해. 그래서 재위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마하남이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 이게 돌아가면서 원래 하는 건데. 그래서 마하남이 계속 하다가 인도 지도를 보면 석가족 나라가 여기 있으면 석가족 나라 여기 코살라국이 여기 있어요. 마가다국은 이쪽에 있고. 그래서 이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마치 중국과 한반도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이 파사이광이 파격적 제안을 한다니까. 엄청 좋은 제안이에요. 그 석가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가 공주를 보내면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제가 늘상 얘기했잖아. 중국은 조선의 공주를 시집 보내지 않는다. 왜? 대등 관계라고 보지 않아. 제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조금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저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대국 입장에서 저 정도의 손을 내밀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하남의 서녀, 그러니까는 귀족 딸이 아니고 그런 첩딸, 마하남에게 있어서의 여성 홍길동. 공주를 보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코살라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도 없어요. 중국과 우리의 관계, 조선의 관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부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조작기라고 하는, 미치지 않고서는 이게 정상적으로 생각이 되나. 그러니까 석가족들이 얼마나 세상 변화에 어둡고
조금 이렇게 좀 들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고집 있고 옛날

뭐 이런 세계에 갇혀 있는 거지. 옛날식 사고에 갇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마하남의 서녀, 그러니까 첩자식, 우리식으로 말하면 첩자식을 공주라고 사기쳐서 보내자. 정식 공주로 사기쳐서 보내. 야, 그게 대등관계도 아니고 위에 쪽에 청나라 황제가 조선에 요구했는데 청나라 황제에게 어디 무술이랑 난 애를 공주라고 그냥 사기치자. 지금 그거고 이게 막아지겠어, 입이?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이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반쪽은 석가족핍니다. 그리고 마하남의 손자택인 거지. 왜? 이 서녀의 아들이니까. 손자택인 거지.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되잖아요. 촌수로는. 그래서 이 비유리가 대국의 왕자로서, 그 당시에는 뭐 왕은 아니고, 왕자로서 자기 이제 외갓집에 놀러 온 거지. 그래서 놀러 와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석가족에서 공회당을 짓고 있어서 큰 마을회관 같은 걸 짓고 있었어. 마을회관 같은 걸 짓고 있었어. 그런데 거기가 아직 오픈을 안 했어. 그리고 자리랑 하고 이제 준비 거의 끝판이야. 그런데 석가족 귀족 애들이 가서 야 이거 구경하자 이라고 살짝 따고 들어가 가지고 보고 있었어. 근데 비유리도 그때 같이 간 거야. 같이 간 거야. 그리고 나서 비유리가 자기가 이제 대국의 왕자니까, 자기는 대국의 왕자니까 거기 최고 메인 자리에 딱 앉아 가지고 거드름을 한번 딱 피는 거야. 아, 자식들 말이야. 뭐 이렇게 또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석가족 애들이, 그 귀족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희 씨, 피도 더러운 놈의 자식이 어디 재수 없게 저기를 앉아. 이러면서, 조박았어. 집단으로 조박은 것 같아. 그리고 기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유로 씻었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소금 뿌리는 거야, 지금. 근데 인도는 그걸 우유로 씻는가 봐. 그래서 우유로 이걸 세척해내고, 에이, 재수 없고로 씻.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을 모셔서 테이프를 끊으려고 그랬는데, 저런, 피가 더러운 놈이 먼저 앉아가지고, 이게, 지금 일이 망쳐졌다. 아, 그 우유로 그걸 세탁. 당하는 비유리 입장을 생각해봐. 나는 석가족 공주의 딸이라고 생각을 했고, 대국의 왕자야. 나는 쉽게 말해서, 조선 공주하고 청나라 황제 사이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조선에서는 더 이상 신분이 나보다 높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근데 가서 내가 조금 이렇게 잘난 척을 했더니, 너는 홍길동이잖아를 시전하면서 애들이 조박았네. 그러면서 자기 피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합니다. 그래서 비유리가 그때, 어렸을 때예요. 이게 지금 어렸을 때 얘기. 그때 원한을 세우기를 뭐라고 서원을 세웠냐면, 좋은 소원 세우지. 내가 왕이 되면 무조건 석가족은 전멸시키겠다. 잔인한 피해 소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정변이 일어났지. 야, 이거 석가족 난리 났다. 석가족 난리 났다. 딱 봐도 이거 지금 석가족 난리 났어. 그 상황에서 참 쳐들어갑니다. 아마 정변 일으킨 직후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정변 일으킨 직후에 아무리 아버지가 제거됐다고 하더라도 쉽게 못 움직여. 그러니까 왕궁을 비울 수 있느냐를 계속 봐야 돼. 그래서 아사세가 왕궁을 비우고 정벌을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생각보다 잔인한 심성이었을 거야. 단기간에. 그리고 바로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어. 이 사건이 바로는 아니었을 거다. 그래서 정권을 다 장악하고 이 코살라의 사위성을 다 장악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게 안정이 되고 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일어나는 게 석가족의 정벌이에요. 석가족 정벌. 진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것은 뭐라고요? 비우리가 얘기했냐면 전멸이죠. 전멸. 아, 그거 징기스칸 기록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징기스칸 군대에 맞서면, 징기스칸은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영토를 확장하기 막 시작할 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우리는 징기스칸에 대해서

잘 이렇게 그렇게까지 막 비판적이지는 않은데, 징기스칸 군대, 몽고 군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이슬람의 재앙이다. 이슬람이 싹쓸이 당합니다, 징기스칸한테. 근데 가만히 계산해 보면 몽고에서 서쪽으로 가면 그게 다 이슬람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뭐 두드려 맞고, 아, 게임도 안 됩니다. 쭉 맞는데, 징기스칸이 한 거는 그거예요. 징기스칸 군대는 쉽게 말해서 세금만 좀잘 내면 돼. 그냥 자치권 유지해 줄게. 네 지위 안 건드릴게. 이렇게. 아니면 한번 해보시든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보는 사람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 동네에 이제 쉽게 말해서 굉장히 강력한 제국을 거느린 사람들. 나 정도면 저거 뭐 있어 듣도 보도 못한 놈이 말이야. 박살 납니다. 근데 그 박살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박살이 아니에요. 전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생명체 전체를 죽여요. 그러니까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야. 생명체 전체를 죽여. 그리고 그 왕궁이나 걔네들이 산 데는 연못을 판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아예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전멸을 한번 딱 시켜버리면 맞섰다가 전멸당하는 걸딱 보면 그 다음에 사람 또 다른 팀이 소문을 들으면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내시겠습니까? 그러면 어휴 제가 세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대. 이렇게 나온대. 근데 그랑 비슷한 게이 전멸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원한 관계가 아니면 그러니까 세수의 확보 쉽게 말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죽이면 안 돼. 이 사람들을 노동가치로서 환원시켜서 나한테 세금이 들어오도록 해야지. 이건 정상적인 정복전쟁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건 원한전쟁이에요. 그리고 원한전쟁이라는 뜻은 뭐냐, 바꿔 말하면 무섭지. 싹쓸이, 싹쓸이. 그래서 비우리가 이제 쳐들어가는 거죠. 자, 석가족과 관련해서는 두 개의 도시가 얘기가 됩니다. 하나는, 네팔의 카비라 바스투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인도의 카비라 바스투, 피프리하와하고 그 다음에 티라우라코트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티라우라코트라고 하는 데고 왜두 군데가 있느냐, 그리고 두 군데 중에 어디가 진짜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인도 쪽이 맞다, 그 다음에 네팔 쪽이 맞다, 뭐 말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법을 제시하냐면 원래 네팔 쪽이 맞고. 비우리와 관련된 기록에 보면, 비우리한테 다 전멸을 당해요. 그리고 이게 도시는 사람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엄간한 전쟁이 일어나도 사람은 살았던 데 살아요. 살았던 데 살아. 그러니까 한국 전쟁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죽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를 떠나고 다른 도시로 우리가 옮겨가서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느냐? 그렇잖아. 그냥 서울에서 그 시체 밀어내고 또 사는 거야. 그런데 징기스칸처럼 그렇게 전체를 다 잔인하게 싹 죽이는 쪽으로 가잖아? 그러면 거기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반파가 되거나 이러면 거기서 사는 게더 유리해요. 거기는 이제 인프라가 깔려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서 이렇게 보면 강남이 왜 좋으냐?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쪽 다니는 데 있어서 인프라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도시들은 다 그런 걸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물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길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지키기 쉽고, 그다음에 공격하기 유리한 쪽의 지형 지세들을 다 갖추고 있어. 그게 기본입니다. 고대 도시에. 그래서 엄간히 손실이 나더라도 그것을 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전멸을 당해버리면 너무 무서워. 그래서 그리고 그 인프라까지도 다 끊어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는 거기 살지 않아. 그래서 제가 징기스칸 얘기할 때그 호라즘 제국 얘기를 하거든요. 호라즘 제국. 이슬람의 최대 강자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호라즘. 그리고 그거는 오래된 제국이 아니고 새롭게 막 떠오르는 제국이에요. 군사가 40만이에요. 40만. 호라즘 제국. 그리고 그 성은 넘을 수 없는 성이야. 넘을 수 없는 성. 그런 요새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징기스칸이 반갑다 친구야. 그때는 또 항복하라가 아니고 반갑다 친구야 작전으로 갔었어요.
그때 징기스칸 입장에서는 남송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전선을 큰 제국을 둘을 상대한다는 것은

징기스칸 군대로서도 위험해요. 그거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미국이 세도 중국과 러시아하고 두 나라하고 전면전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아. 그래서 징기스칸이 먼 나라하고는 반갑다 친구야를 하고 그 다음에 남송은 이렇게 꽁알 주먹으로 계속 패고 있었거든. 반갑다 친구야를 했는데 이 호라즘이 정신 못 차렸죠. 어디 친구는 내가 너랑 지금 친구 먹을 군번이야? 이러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징기스칸의 사자를 머리를 밀고 우리 같은 사람 머리 밀어주면 삭발 안 하고 좋죠. 근데 그거는 상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머리 밀었다고 생각해봐. 사신으로 왔는데 사신은 임금의 대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대사잖아. 우리가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일본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어버렸어. 야, 그거 난리 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징기스칸 사자의 머리를 밀었어. 두 개의 전선 됐고 무조건 양쪽 다 잡어 해서 수부타이가 갑니다. 수부타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그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만약에 장군 중에 1위를 꼽으라 하면 수부타입니다. 수부타입니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면 정리입니다. 이순신 장군, 김유신 장군 다 대단한 분이에요. 수부타이는 이게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신급 레벨의 압도적인 일강입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잘한 것도 있지만 이 수부타이가 아주 막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심성이 잔인한 사람 같아. 그냥 쫙 밀고 가는데 수부타이 파견하면 끝납니다. 수부타이 파견하면 끝납니다. 제가 가서 일 좀 하시죠. 이러면 끝이에요. 호라즘 전멸했어요. 그리고 그 수도를 완전 파괴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40만이나 군대를 가질 정도 엄청난 제국이거든요. 그거를 다 파괴해버려가지고 다시는 지금까지도 그 도시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 깔끔하게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사세 왕이 너무 잔인하게 티라우라코트 그러니까 네팔의 석가족 나라를 석가족 수도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일부 남은 사람들이 도망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기록에 나오거든요. 그 도망간 사람들이 결국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주 반경은 그렇게 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사는 게 있거든요. 막 어떻게 막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두드려 맞고 쫓겨가지고 맞을 때 그렇게 움직여. 그게 민족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기후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주 막 강력한 세력이 와가지고 막 때려 이렇게 전쟁으로 막 밀어버리면 살려고 막 가지. 일반적으로 움직일 때는 그 근처에서 움직여. 그래서 네팔의 피프리하와로 이동했을 것이다. 그래서 두 개의 석가족 수도가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곳에는 네팔의 석가족이라고 하는 석가족 수도인 가비라 쪽에는 부처님 탑이 없어. 그리고 인도 쪽에 탑이 있어요. 인도 쪽 가비라에 탑이 있어. 그 이유는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시점은 석가족이 멸망하고 난 뒤에 돌아가시니까 이동한 뒤에다가 어떻게 보면 부처님 추모탑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사리탑을 모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티라우라코트라고 하는 네팔 가비라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성 유적들이 남아 있고 나 저거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가지고 제가 문화재하고 뭐 이런 사람이라도 저 벽돌 유적을 도대체 연대를 어떻게 봐야 될지는 잠깐 모르겠어. 왜 저런 식으로 벽돌로 쌓아놓으면 새롭게 만들어놓고도 얼마 지나면 색깔이 똑같아. 와 이게 우리는 뭐 주춧돌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돌은 새로 만들어 놓으면 새로 만들면 이게 표가 확 나는데 벽돌은 생각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땅에 있는 걸 이제 판 건데 하다 보면 이제 보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야 어디까지가 진짜로 봐야 되나. 그리고 중국이나 이런 인도나 이런 데는 대나 때나 없이 그냥 막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네팔
가비라 유적.

되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요두 개, 정발암과 마야부인 스투파라고 추정을 하는 요 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큰 거를 정발암 스투파라고 생각하고 저 뒤쪽에 있는 거 마야, 모르겠어요. 저것도 뭐, 그냥 그렇게, 카드라 통신.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탑이 이 동네 탑인 것 같아. 그래서 피프리아와 쪽에 가시면 그쪽 탑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탑이라고 알려진 탑이거든요. 그 탑도 이런 비슷한 형태예요. 근데 그건 네모지요. 자, 이게 이제 피프리아와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저건 발견된 거고요. 부처님의 사리가 진짜 존재한다면 저게 유일한 사리라고 칭해지는 그 사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델리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게 여기 피프리아와 출토 사리예요. 그리고 거기 고로에 보면 사리 장엄구 사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석가족이 모셨다라고 돼 있어서 근본 팔탑 중에 하나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사리 중에서 만약에 진짜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유력한 넘버 원이 여기 출토탑이에요. 요 출토 사리입니다. 그 사리를 보여드릴 거예요. 요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 지금 사리 저기 어떻게 보면 사리키지 사리키. 요게 탑이고요. 요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사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파고 내려가서 상당히 큰 탑이에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서 한 이 정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절터예요. 절터. 여기에 여기가 꼭대기예요. 꼭대기. 요 밑으로 이렇게 파고 내려가면 부처님 사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뛰어놓으셨던 출가 전에 뛰어놓으셨던 데는 네팔의 갑이라고 그다음에 부처님 탑이 모셔져 있는 데가 뒤쪽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부처님께서 사셨던 데는 아니지. 당신들이 이주해서 새로운 거니까. 그래서 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석가족이 모셨지만 그것은 옮긴 자리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는 거고 잠깐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게 요 델리 박물관에 있는 요 사리예요. 사리. 예, 그렇게 해서 요 가운데 사리 보이죠? 사리. 예, 눈 나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키웠죠. 부처님 사리. 부처님 사리 뼈로 되어 있고요. 뼈로 되어 있고요. 우리 일행 갔을 때 누가 빛을 봤다 뭐 이래가지고 몇 명이 빛을 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뼈예요. 뼈. 구슬 같은 거는 다 뒤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리탑을 열어서 쪼개서 분사리가 가능하고 여러 개의 사리탑을 만드는 아쇼카 왕 이야기가 가능한 겁니다. 구슬 같으면 그걸 깰 거야, 어쩔 거야,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다릅니다. 나중에 화장할 때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부처님 화장할 때 얘기를 나중에 이제 끝부분에서 도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해주면 아, 이게 왜 이런 뼈들이 나오는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리는 이렇게 뼈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몸도 사리라고 얘기해요. 요거는 이제 걔네 사진. 걔네 사진이 더 뚜렷해. 왜냐면 직접 찍어도 이게 깨끗하지 않아. 이렇게 확대하면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 사리를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비우리 왕이 이제 쳐들어와서 석가족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제 막으려고 노력하시는지, 하지만 결국 다 석가족은 전멸하고 일부만 살아남아서 수도로 옮기는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 같은 사람. 그래서 석가족의 두 거점이 존재하게 된다. 하나는 온 거점, 하나는 이동한 거점. 그리고 이동한 거점 쪽에 탑이 있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제가 처음으로 이 설을 제시했었어요. 딴 사람들은 어디가 맞냐만 자꾸 하고 있더라고. 근데 기록을 읽어보면 일부가 살아나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들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포교와 관련해서 ARS, 060-800에 7000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현대사회에 맞는 그러한 미디어 환경 구축에 좋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공덕장으로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We'll be right back.

부지런히 노력하면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노력하라. 작은 물도 끝없이 떨어지면 단단한 돌을 뚫는 것처럼 끝없는 노력 앞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론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키고 때론 왕처럼 위엄 있게 가르치며 때론 눈처럼 차고 불꽃처럼 뜨겁고 때론 쓰러진 풀처럼 겸손하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그 여인을 막지 마십시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법문을 하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파타차라라는 이름의 여인이 눈물 범벅이 되고 반 벌거숭이 차림으로 법회에 모인 대중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하여 그 여인을 막아서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막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비켜서자 부처님 앞까지 나아간 파타차라는 누군가 건네준 겉옷을 걸쳐 입고서 부처님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누굴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까? 남편은 길에서 죽었고 큰아이는 물에 휩쓸렸고 작은아이는 독수리가 채워갔습니다.

0: 친정 부모님은 집이 무너져 돌아가셨습니다. 제게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1: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룻밤 사이에 잃은 여인은 구슬프게 통곡했습니다. 한참이 흘러 여인의 통곡이 흐느낌으로 잦아들고 눈물이 천천히 말라가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의지처가 될 곳으로 잘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기대고 의지해서 지내십시오. 남편도 아이도 그 누구도 그대의 의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속절없이 떠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대가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흘린 눈물은 저 바닷물보다도 많을 것입니다. 파타차라는 부처님의 위로와 격려에 눈물을 닦고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를 의지처로 삼아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파타차라는 발 씻은 물을 흙바닥에 흘려보내다 어떤 물은 금방 땅으로 스며들고 어떤 물은 조금 멀리 흐르다 스며들고 어떤 물은 더 멀리까지 흘러가다 땅으로 스며드는 모습을 보고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머무는 기간에 길고 짧음이 차이가 날 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덧없음의 이치를 절감한 것입니다. 파타차라는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을 다음과 같은 개송으로 묘사했습니다. 한 발 한 발 씻으며 물에 비친 나를 보다가 발을 씻은 물이 땅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로 인해 훌륭한 말처럼 마음이 집중되었다. 나는 등불을 들고 숙소로 들어가 잘 곳을 찾아 침상에 앉았다. 심지를 잡고 등불을 낮추었을 때 등불이 꺼지듯 마음이 해탈하였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수행한 파타차라는 모든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0: 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4: 당했다!
5: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4: 아 이거 어떻게 감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BTN 투어와 만일 연불결사회가 함께하는 48 아미타 사찰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발대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업장 소멸의 첫걸음, 성불로 향하는 정토로 가는 길.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력이 숨쉬는 48 아미타 성지에서 서방 정토 세계를 향한 4년의 위대한 서원이 시작됩니다. 증명법사 보광 대종사, 지도법사 도훈 대종사, 지도법사 법원 스님, 법장 스님, 자현 스님, 그리고 BTN 투어 만일 연불결사회가 이끄는 서방 정토를 향하는 장엄한 구도의 여정. 그 거룩한 원력의 첫빛을 밝힐 순례단. 정토로 가는 길 대발원 발대식에 사부대중 여러분을 정중한 마음으로 모십니다.

호암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생각 고요히 좌선을 하는 것은 칠보탑을 쌓는 것보다 더 수성하다. 칠보로 된 보배 탑은 결국에 무너져서 소멸이 되지만 한 생각 청정한 그 마음은 정각을 이루어서 부처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제 방에 다니면서 법문을 할 때 이런 말을 잘 합니다. 법구경에 보면은 숟가락과 혀에 대한 법문이 있습니다. 숟가락이 평생 밥 속에 들어갔다가 입에 들어갔다가 국 속에 들어갔다가 입에 들어갔다가 평생을 이렇게 밥과 국 속에 밥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만은 숟가락은 밥맛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혀는 입은 한 번만

딱 맛을 보면은 곧바로 그 밥맛을 혹은 국맛을 알수 있다. 이런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불법을 믿고 불법을 수행하고 불법을 깨닫는 수행불교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때 숟가락이 되는 게 낫겠습니까? 혀가 되는 게 낫겠습니까? 이건 뭐 너무나 쉬운 이야기라서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죠. 그런데 제가 절집에 들어와서 한 50여 년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한국의 불자들이 절에 다닌 지는 꽤 오래되고 불법을 신봉하고 오랫동안 불자라고 칭하면서 숟가락 불자가 많은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그 법을 믿고 수행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절에 다니고 법문을 듣고 또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핵심 요의에 가장 중요한 중도 실상의 법을 알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좀 극단적인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평생 절에 다녔지만은 숟가락 불자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 법문을 처음 바로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랑과를 정득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사선 불교에도 보면은 은하변호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문을 듣고 은하에 말 아래 바로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더군다나 시대가 뭐 틀면 법문이잖아요. 뭐 텔레비전 틀든지 유튜브를 틀든지 틀면 법문이란 말이지. 틀면 수행 프로그램이 나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의 대의를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슬픈 일이지만 이것은 숟가락 불자다. 이 자리에서 바로 법문을 듣고 언어에 바로 깨닫는 요쪽 귀로 듣고 요쪽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 우리 보살님들이 말씀을 하죠. 스님, 법문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법당을 나가버리면 또 까맣게 잊어버리죠. 근데 법당에 나가기 전에도 귀속으로 이제 법문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잘 들어야 되는데, 귀등을 스치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세계에서 아마 이 법문을 듣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문은 텅빈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공심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상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는 상이 꽉차 있는 상태에서 법문을 들으니까 법문을 법문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법을 설하는 법사의 법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법사의 법문을 통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법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반야심경에서 오온이 다 공하다 그러고 아니비설신이가
없다 그러고 색상양.

축복이 없다 그러고 얻을 바가 없다라고 일러주는 그 공의 입장에서 저 텅 빈 입장에서 우리가 본문을 탁 듣게 되면은 부처님 당시나 조사선 불교 시대처럼 본문을 듣고 바로 깨달아 들어가는 그러한 그야말로 대작불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항상 우리는 뭐요? 우리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 그러죠. 심지어는 근심 걱정을 한두 개씩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장애가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을 했다 그러죠. 심무가에 무가에고 마음에 걸림이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법문 듣는 이 점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뭔지 모르지만 뭔 걱정 한두 개를 늘 그냥 그건 뭐 소중하다고 늘 간직하고 있어요. 떨쳐버리고 마음에 장애가 없어야 되는데 걸림이 없어야 되는데 늘 마음에 걸린단 말. 심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다 그 말 아니요? 걸림이 없으므로 무가에고 원리 전도 몽상이란 말이야. 전도된 이 몽상을 중생의 이 업식을 멀리 떠나서 구경해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이 자리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을 도외시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번뇌 망상에 근심 걱정에 짓눌려 있다고 한다면 바로 법문을 듣고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미 나이가 지긋하다 그러죠. 살아온 날이 많습니까? 살아갈 날이 많습니까? 살아갈 날이 적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이미 염라대왕이 신발을 끌고 있어 지금. 문 앞에 와 있어.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무슨 바깥 경계를 향해서 끄달리면서 무슨 그런 일이 많아서 늘 바쁘다 그래. 저래 참선하러 오라 그러면 바쁘다 그래요. 하기가 바쁘겠죠. 안입이 있을시니가 늘 바깥으로 색성향 미촉법을 받아내야 끊임없이 18가지 경계를 만들어내니까 그 경계에 끄달려서 늘 바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미 세상에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뭐 할 일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없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와, 대답이 그렇게 좀 시원하게 안 나옵니까? 이제 할 일은 마음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죠? 연불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주력을 하든지 이제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지. 바깥을 향해서 바깥 경계를 향해서 끄달릴 때가 아니다 그 말이요. 바깥 경계를 향했던 마음이 이제는 뭐요? 안으로 돌이켜야 된단 말이요. 그걸 달마스님을 일념 반조라 그랬단 말이요. 혹은 혈강 반조라 그랬단 말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일념 반조. 소리가 적다. 회광 반조. 바깥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경계를 쫓아서 마음이 밖으로 향하고 있단 말이지. 그것을 생각 이전짜리로 경계 이전으로 돌이키는 것이 일념 반조요 회광 반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공부입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명상이라 그러고 선수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바야흐로 동양뿐만 아니라 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금 명상 붐이 일어나가지고 상류층에서는 상류사회에서는 이미 명상이 대세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 명상이란 이름 이전에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선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불교로부터 17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으로부터는 2500년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한 선수행의 역사가 면면부절 끊어지지 않고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서양에서

명상이라 하니까, 메디테이션이라 그러니까 그게 뭔가라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들어 있더란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한국 불교가 시작된 이래로 오늘날까지 항상 늘 끊어지지 않고 선수행이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통으로 돌아가면은, 선수행으로 돌아간다면 한다면은 그야말로 메디테이션에서는 남방의 빅바사나와 서양의 의학적인 심리 치유가 합해져 가지고, 심리 치유와 빅바사나 수행이 합해져서 그걸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북방 불교 전통에서는 많은 수행, 선정을 닦는 수행 전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한국 불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두를 들고 수행을 하는, 참선을 하는 화두선 수행, 다시 말하면 간화선 수행 전통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행에 가장 깊이 젖어 있는 그러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미 선수행에 푹 젖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화선수행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인데 이제 조계종에서 요청한 것이 간화선수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라 그랬는데, 저는 오늘 간화선 수행과 함께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이제 서양에서 명상이 붐을 일으키니까 우리나라에도 명상 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상 수행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의 부처님의 중도 실상에 입각해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선의 수행이라든가 중도 실상에 입각한 그런 명상이 아니고 약간 본령을 벗어난 유사 명상, 명상 비슷한 유사 명상을 하는 것도 이런 말할 수 없이 많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 유사 명상과 우리 선수행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엄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자다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 강물에 빠졌습니다. 강물에 빠져서 강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강물에서 나오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 그죠? 뭐 수영을 하든지 헤엄을 치든지 아니면은 뭐 손짓 발짓을 해가지고 어쨌든 강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꿈에 강물에 빠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강물을 벗어나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지짐에 놀래가지고 그 방편으로 인해서 꿈을 깼단 말이지. 꿈을 깨고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강물 속에 있습니까? 침대 위에 있겠죠. 꿈속에서 있었던 일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꿈속에서는 온갖 일이 있었지만은, 물에 빠지고 나오려고 그러고 허우적거리고 난리를 쳤지만, 그러나 꿈을 깨고 나니까 아무 일이 없더라. 그것을 우리 육조스님은 단경에서 본래 무일물이라고 했단 말이야.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더란 말이야. 그것은 꿈을 깨고 보니까 아무

0: 일이 없잖아요.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꿈속에서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급하죠. 꿈속에서는 가장 급선무가 뭡니까? 강물을 벗어나야 되겠다, 그죠? 강물을 벗어나서 저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란 말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선수행을 통해서 강물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은 이거는 유사 명상이 되는 겁니다. 명상은 명상인데 올바른 명상이 아니고 유사 명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요. 그러나 진짜 올곧은 명상, 제대로 된 선수행은 뭐예요? 뭘 해야 되겠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꿈을 깨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잖아요. 강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꿈속에서 일이고, 그러나 꿈 바깥에서 보면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 사람이 잠을 자면서 꿈을 꿈속에서 강물이 빠는지 안 빠는지 침대 위에 편안하게 누워 자고 있거든. 그렇잖아요. 아무 일이 없어요. 본래 무일물이란 말이야.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 자리, 본래 면목, 이 불성의 자리에서 보면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왜? 본래 부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안입이설신이 내입처와 색성양미촉법 외입처를 합쳐가지고 거기에 끊임없이 뭐요? 경계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18경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그 속에서는 온갖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한 생각이 일어나기 그 이전에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진실대 명상은 뭐요? 꿈을 깨라고 바로 일러주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 불교를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경의 일체 유익법이 뭐라 그랬어요? 여몽 환포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꿈과 같고, 환과 같고, 헛개미와 같고, 물거품 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그랬단 말이요. 꿈속의 일이다, 그 말이요. 꿈속의 무상사에 와서 지금 법문을 듣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니, 꿈이 아닌데? 이러고 있잖아요. 왜 부처님은 꿈속이라고 그랬는데, 꿈과 같다 그랬는데 우리는 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부처님은 꿈을 깬 분이고 우리는 아직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꿈속에 있단 말이야. 꿈속에 있어, 꿈속에 있기 때문에 꿈속에서는 꿈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 꿈을 깨고 난 뒤에 아, 꿈이었구나. 꿈속에서 개똥 탈 때는 기분 좋지. 그렇죠? 그러나 꿈을 깨고 나면 복권 당첨된 게 아무것도 없어. 헛방이라. 그렇잖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려면은 꿈을 깨야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강물에 빠졌으니 강에서 나오느라 라고 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방편으로.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고 방편을 일러줬잖아요. 그러나 진실로 부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강물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할지, 그건 꿈속의 일이단 말이요. 진실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꿈을 깨는 일이라고 일러주고 있단 말이요. 응작 여시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마땅히 이와 같이 여시관을 행하라고. 꿈을 깨라고 일러주고 있단 말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꿈을 깼습니까? 꿈을 깨는 것이 이것이 참선이고 이것이 명상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대 아직 꿈꾸고 있는가? 절에 다닌 지가 30년, 40년, 50년이 됐는데 아직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가? 꿈을 깨고 보니 본래 무일물이라 아무 일도 없었더란 말이야.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선수행이고 올곧은 명상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유하자면 유사 명상에서는 큰 그릇이 있습니다. 아주 큰 호수와 같은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릇이 있는데 그 속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은 물길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요? 물길이 일어나면 그 일렁이는 물결에서 흙탕물이 일어납니다. 흙탕물이 일어나면은 그 흙탕물을 가라앉히려고 그런단 말이요. 가라앉히려고 그래. 마음에 번뇌망념이 있으니까 이걸 가라앉히려고 그래. 그 가라앉히는 것을 유사명상이라 그럽니다. 제대로 된 명상이 아니라 그 말이요. 선에서는, 제대로 된 명상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 그릇은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물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바깥 경계가 들어오면 바람이 불면 물이 출렁거린다. 파도가 인단 말이지. 물결이 인단 말이에요. 그건 번뇌망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번뇌망념을 가라앉히는 것은 번뇌망념이 실제로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걸 가라앉히는 것을 유사명상이라고 한다면 진실된 명상, 제대로 된 참선수행은 몸도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텅 빈 것이요 마음 또한 수상행식으로 이루어진 텅 빈 것이단 말이요. 우리 반야신경에서 다 설한 내용 아닙니까? 몸은 지수화풍이요 마음은 수상행식이란 말이야. 이 몸이라는 그릇과 물이라는 마음이 본래 텅 비었다. 온이 개공, 온이 텅 비었더라 그 말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텅 비었더란 말이야. 이 도리를 그릇이 텅 비어 있고 물이 텅 비어 있다고 한다면 저의 그릇도 없는 것이요 몸도 없는 것이란 말. 그러면 뭐요? 물도 없는 것이지.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량비족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라고 무자를 도장 확 찍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라앉히는 것이 명상이라고 한다면 다시 경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힌 흙탕물을 가라앉혀가 오냐면 좀 맑게 돼서 위에 좀 맑게 됐는데 또 바람이 획 불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획 젖어버리면은 다시 흙탕물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 명상이라고 한다면 평생을 해도 제대로 된 법을 깨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1: 네.
0: 여러분들이 혹시 절에 다니면서 번뇌망념 혹은 근심 걱정을 깔아앉히려고 하지 마란 말이에요. 안이비설신이가 텅 비어있고 텅 비어있으니까 뭐라 그랬죠? 무 안이비설신이라 그랬잖아요. 색성양미촉법이 텅 비어있단 말이죠. 실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비어있다는 것은 저기 아무리 먹구름이 하늘에 먹구름으로 도배를 하더라도 먹구름이 깨어있더라도 허공은 텅 비어있는 것입니다. 아무 장애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저 허공이요 허공을 넘어서는 허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건 허공의 작용이란 말. 작용에 끄달려 가버리니까 늘 구름이란 근심 걱정 속에 살고 있단 말이야. 늘 번뇌망념 속에 살고 있단 말이야. 구름이 아무리 먹구름이 일어나더라도 허공은 텅 빈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마음자리가 그렇단 말이야. 우리 마음자리가 본래 그런데 거기서 번뇌망념이 물결 파도로 일어난단 말이야. 그 파도를 가라앉히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그것이 본래 텅 빈 도리를 깨우치는 것이 그릇도 없고 물도 없고 파도도 없는 돌이 텅 비어 실체가 없는 그 중도 실상의 도리를 깨우치는 것이 제대로 된 명상이요 제대로 된 선수행이라 이 말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될 수행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화두를 들고서 참선을 하는 간화선 전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불교의 종파가 무슨 종입니까? 조계종이다 그러죠. 조계종인데 이 조계가 바로 육조 회능 스님의 호입니다. 호. 호가 조계대사란 말이죠. 이 조계대사인데 그러면 육조 해능 선사가 조계대사면은 우리가 조계종이라고 했을 때는 육조 해능 스님의

선법을 가르침을 그대로 종지로 받아들이는 종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육조 회능 스님의 가르침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알면서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조 단경이란 경전이 있단 말이요. 육조 단경 그 속에 육조 회능 스님 조계대사의 법문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문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일념수행입니다. 간화선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우리 조계종의 시조인 조계대사 해능선사께서 육조단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일념수행을 하라 그랬단 말이요. 이것은 간화선의 토대입니다. 간화선의 바탕이란 말이요. 이 바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화두를 들려고 하니까 화두가 잘 안 들려지고 또 화두를 창고한다 하더라도 30년 40년 수행을 했는데 수행과 인격이 일치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스님들에게 실망하는 일이 들어있단 말이요. 100% 스님들이 온전하지를 못하니까 그것은 인격과 수행력이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인격과 수행력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수행법이 일념수행입니다. 자, 일념이란 것은 한 생각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생각을 몇 번 한다 그랬죠? 사람이 하루에 생각을 5만 번 한답니다. 뇌과학자들이 뇌파 검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5만 번 정도로 생각을 하더래요. 선에서는 우리가 보통 생사라 그러면 아기로 태어났다가 장성해서 늙어 죽는 것이 생사잖아요. 그걸 생사라 그런단 말이요. 그런데 선에서는 생사를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생입니다. 한 생각 사라지는 것이 죽음, 사입니다. 사, 죽을 사자. 사람 생사가 일념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한 생각 일어나면 생이요. 한 생각 사라지면 뭐라고? 뭐라고? 사람 말 죽음이란 말이야. 그러면 하루에 몇 번 태어나고 몇 번 죽습니까? 5만 번 태어나고 5만 번 죽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쁠 만도 하다 그러죠. 여러분들 뭐 법회 오라 그러고 참선하자 그러고 뭐 하자 그러면 바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바쁘기는 바쁜 것 같아요. 5만 번 태어나고 5만 번 죽으려니까 바쁘지. 그러나 저 허공에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이 구름이 일어나고 사라지더라도 그 허공 자체는 생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생한 일도 없고 멸한 일도 없습니다. 천생각 만생각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고 5만 가지 생각이 사라지더라도 우리 심지 마음자리는 그대로 허공처럼 더 여여합니다. 진실로 여여하기 때문에 진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든 바람은 지나가듯이 모든 생각은 지나갑니다. 하루에 5만 번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지나가는데 그 생각을 붙들고 있단 말이지. 붙들고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야. 붙들고 즐거워하고 있단 말이야. 그 생각이 텅 빈 실체가 없는 자리, 그 본래 면목 자리에 떡 앉는 거, 떡 서는 거, 그것이 명상의 첫 출발이요, 선수행의 첫 출발입니다. 이때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념수행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난 그 자리가 선방입니다. 여러분들은 선방에 가야 참선하고 법당에 가야 염불 한다 그러죠. 여기 무상사 법당이나 저 해인사 통도사 송황사 선방은 물리적인 선방이고 진짜 선방은 뭐예요? 내 한 생각이 하루에 5만 번이나 일어나는 5만 번이나 생멸 생사하고 있는 이 생각 일어난 이 자리가 선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참선을 해, 여기서 명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야 되고 그 선방에 가야 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걸 바로 고치는 것이 우리 조계불자들이

갈릴이라 그 말이에요. 선빵이 어디라고? 한 생각 일어나는 자리. 네. 그러면은 한 생각 일어나는 그 자리가 선빵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24시간 늘 참선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생각에 끄달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 이전 자리로, 생각이 텅 빈 자리로 그 자리에 앉아란 말이야.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생각이 일어나는 이 도리가 생각을 일으키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도대체 뭔가 말이야. 생각을 한 생각 일으키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참고에 들어간다. 이것이 무엇인가 줄여가지고 이 먹고, 다 같이 이 먹고, 오로지 이 먹고, 딴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이 먹고, 이 먹고 하고 있는 이놈이 도대체 이 먹고, 이러면은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고 간화선을 수행하는 간화행자가 됐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화두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러죠. 그러나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는 태어난과 동시에 화두를 받은 겁니다. 화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대선사가 말하기를, 간화의 종장이신 대선사가 말하기를, 태어나되 어디서 온 줄을 모르니까 이것이 생의 화두요, 태어남의 화두요, 죽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죽어서 가야 된다 그러죠.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 줄을 모른단 말이야. 이것이 죽음의 화두라 그랬단 말이야. 이것이 생화두, 사화두, 이건 태어남과 동시에 뭐요?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가 없단 말 앞으로 하랍니까 안 하랍니까? 전국에 있는 불자들이시여, 세계 만방에 계신 불자들이여, 태어남과 동시에 화두는 주어진 것입니다. 화두 없다고 때를 썼고요 안 썼고요? 어디 가가 나는 화두가 없어 이런 소리 하랍니까 안 하랍니까? 태어남과 동시에 이미 생사화두가 주어집니다. 태어나되 태어난 것을 모르고 죽어가되 죽은 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게 생사화두란 말이야. 이거보다 더 큰 화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누가 꼭 줘야 됩니까? 큰 스님이 줘야 됩니까? 이미 부모가 줘버렸네. 네. 태어난과 동시에 딱 주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보조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말이 있지만은 수신결에 보면은 단지 불해라 그랬습니다. 단지 불해. 다만 알지 못함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알지 못함을 알아라는 말이 이게 수행에서는 아주 참선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다 뭐요? 살아가는 게 다 아는 것으로 살아간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아는 것으로 살잖아요. 내가 냉장고 사용법을 모르면 냉장고 사용 됩니까 안 됩니까? 현관문을 여는 방법을 모르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생활이 안 돼. 아는 것으로 아름아름으로 살고 있단 말이야. 아름아리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름아리로 사는 것이지만 또 아름아리로 인해서 이 아름아리가 번뇌망념이 되고 근심걱정이 되네요. 이게 양날의 칼이란 말이야. 아는 식으로 식으로 살지만은 이 아는 것이 살아가는데 편리를 주지만 이 아는 것이 또한 번뇌망념이 되고 근심걱정이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 우리가 수행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은 뭐요? 아는 것이 이것이 병이라 그 말이요. 아는 것이 근심걱정을 만들고 번뇌망념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단지 불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알지 못함을 알아라고 하는 것은 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숭산 스님이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에게 간화선을 전파할 때 Only don't know, Only don't know 이랬단 말이야. 영어로 내 발음이 좀 시원찮긴 하지만 Only don't know, 오직 모를 뿐. 우리는 다 아는 아르마리로 헤아리면서 살아간단 말이야.
헤아리는 것이 삶의 도

싸움이 되지만은 삶의 방편이지만 동시에 뭐요? 번뇌망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심걱정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번뇌망념 근심걱정을 번뇌 다시 번뇌가 보리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뭐요? 모름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화두는 뭐요? 이 먹고라는 강력한 의심으로 해서 일체 천가지 생각 만가지 생각 오만가지 생각을 다 잘라내버립니다. 다 덮어버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덮어버리는 것이죠. 오로지 뭐요? 이 먹고. 이 먹고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먹고라는 문자에 있고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언어와 문자 이 먹고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할 수 없이 이 먹고라는 말을 쓰고 글자로 표현하지만 이것은 온몸으로 우주 전체가 의심덩어리입니다. 그 의심덩어리를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문자로 표현해서 이 먹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은 간화선이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아주 가까이 있네, 그죠? 전 국민이 세계 인류가 다 간화선 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될 수가 있고. 그러니 우리가 간화선이라 하면 어렵다, 하기 힘든다라는 그런 관념에 빠져가지고 자꾸 멀리하게 됩니다. 일념수행의 바탕 위에서 일념수행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일념수행 바탕에서 화두 하나만 돌이키면 된다. 본래 있는 화두니까 이미 태어날 때 장롱 속에 이 마음의 장롱 속에 이미 뭐요? 화두라는 열쇠를 하나 가져 나와서 그러니까 그걸 열어야 되겠습니까? 장롱 속에 계속 둬야 되겠습니까? 아니 면허증도 사용을 해야 운전을 해야 그게 빛이 발하는 거지 장롱 속에 넣어 있는 면허증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장롱 면허증이지. 급할 때는 정작 급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화두를 태어날 때 이미 화두를 가지고 왔는데 마음의 장롱 속에 꼭 넣어놓고 그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고 있다고 한다면 진짜 보물을 돈이 보물이 아니고 다이아반지가 보물이 아닌데 그건 보물이지만은 그것은 진짜 보물이 아니라 진짜 보물은 뭐요? 마음의 심지광명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생사를 해탈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념수행의 바탕 위에서 이 먹고라는 화두를 탁 들면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당당합니다. 염라대왕을 만나 단단합니다. 그대는 뭐 하다가 왔는가? 딴 말 할 필요 없어. 구구하게. 뭔 말 하면 됩니까? 이 먹고. 또 정토 염불하는 사람은 아미타불. 그러면은 염라대왕이 깨갱. 패스. 패스도 뭐요? 하이패스. 바로 통과라고 말이야. 근데 그 앞에 가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가면 우물쭈물 내가 절에 몇십 년을 다녔는데 뭐 기도를 어떻게 하고 뭐 경전을 어떻게 법문을 어떻게 그렇게 구구 그 돈법으로 바로 염라대왕 앞에 가서 고개를 딱 쳐들고 여러분들 이 법문할 때 내가 말할 때는 고개 딱 세고 있잖아요. 뭐 질문하려고 그러면 다 요렇게 고개를 숙여버리냐.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뭘 묻겠다 그러면 저거 요렇게 눈 안 맞추려고 나하고 눈도 못 맞추면서 염라대왕하고 어떻게 눈을 맞추려고 그래.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사로부터 나고 죽음으로부터 당당한 사람이 이게 불자입니다. 시시하게 말이지 옆 동네 사람들하고 달라. 생사와 맞닥뜨려서 생사로부터 당당한 것이 이것이 화두법이고 이것이 간화선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명상법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일념만년되게 한다고 한다면 안전 그 자리가 있는 그 자리가 극락세계요 있는 그 자리가 상적광 국토가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불자와 이 법문을 듣고 있는 모든 전 세계 불자들이 일념 반조하시고 일념 화두로서 일념 연불로서 일념 해탈 일념 성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비록 또 100년을 산다 해도 나고 사라지는 일을 알지 못하면 단 하루 동안이라도 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함이 많기 때문에 번뇌도 많지만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함이 적어 근심 걱정도 없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남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아첨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서 아무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으며 하는 일에 여유가 있고 부족함이 없다.

충청남도 서산, 천수만에 위치한 서해의 작은 섬 간월도. 그곳은 이제 묻지된 지 오래지만 간호람은 지금도 하루 두 번, 만조 때면 섬이 된다. 바다에 떠 있는 모습이 연꽃 또는 배와 닮아 연화대, 낙가산 원통대라 불렸던 간호람.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 비로소 간호람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 마당의 사철나무는 간호람을 창건한 무학대사가 지팡이를 꽂아놓은 것이 자라 나무가 됐다고 한다. 당시 무학대사는 잎이 피어나 나무가 되면 구군이 돌아올 것이라 예언했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 망공 스님이 새파란 잎이 돋아있는 것을 보고 중창 기도를 시작해 1941년 간호람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망공 스님은 일제강점기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관음 성지의 불씨를 지켜냈다. 간호람에는 대웅전 대신 관음보살을 모시는 원통전이 있다.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모이는 그 중심에 목조 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다.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작은 법당 하나, 용왕각. 바다를 가르며 일하는 어부의 안녕을 비는 관세음 보살의 마음이 담겨 있다. 수많은 비바람에 흔들리고 바닷길이 끊어져도 법맥을 이어온 간호람. 깨달음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피안의 섬, 간호람은 수없이 길을 열고 닫으며 우리에게 깨달음에 대해 설법하는 듯하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시키지 마라. 지금 공중부양 훈련 중이니까.
1: 아, 그래? 아, 그럼 이 사과는 나눠 먹어야겠다. 살찌면 무거워서 못 들 테니.
0: 어, 야, 치사하게. 돌도 뜨거든.
1: 에이, 돌이 어떻게 뜨냐? 말도 안 돼.
0: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영주 부석사다.
1: 부석사?
0: 응,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세운 화엄 도량인데, 배 흘림 기둥으로 유명한 무량수전이랑 소조불 좌상, 조사당 벽화 같은 문화재들이 가득하지.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까지 더해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선정됐다고.
1: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떠나볼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영주 부석사로 고고!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의상대사는 한 신도 집에 머물게 됐는데요. 신도에겐 아름다운 딸 선묘낭자가 있었습니다.
2: 집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아, 감사라니요. 스님을 모신 제가 감사하죠. 아, 여긴 제 딸 선묘입니다.
2: 잘 부탁드립니다.
0: 의상대사에게 한눈에 반한 선묘낭자는 의상대사를 유혹하기 위해 별별 방법을 다 썼지만 의상대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죠.
4: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2: 마음만 기쁘게 받겠습니다.
0: 선묘낭자의 짝사랑이 깊어지던 어느 날.
4: 스님, 아, 스님.
2: 무슨 일이십니까?
4: 이곳을 떠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2: 예.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장안으로 떠나는 길입니다.
4: 스님, 저는...
2: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0: 그렇게 선묘낭자를 떠나 장안으로 간 의상대사는 밤낮으로 불법 공부에만 매진했죠.
2: 이곳에서 배울 만큼 배웠으니 그만 신라로 돌아가야겠군.
0: 의상대사는 신라로 돌아가던 중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선묘낭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0: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그런데 선면왕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0: 아, 잠시 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1: 아, 이런, 낭자에게 대신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2: 의상대사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선면왕자는 급히 바닷가로 향했지만 이미 배는 떠나고 난 뒤였죠.
3: 부디 무사히 돌아가세요. 제가 용이 되어 보살피겠습니다.
2: 바다에 뛰어들어 용이 된 선면왕자는 의상대사가 신라에 도착할 때까지 배를 보호해 주었고, 무사히 신라로 돌아온 의상대사는 선면왕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부석사를 짓게 되었답니다.
4: 아,
2: 여긴 부석사의 중심인 무량수전이야. 아미타불을 모신 극락을 모셔놨다는 뜻이지.
4: 아,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무량수전이구나.
2: 맞아.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중 하나지.
4: 그런데 아까 돌이 뜬다는 건 뭐야?
2: 에이, 급하시긴. 이번 이야기가 바로 그거야. 뜬 돌. 자, 절 따라 전설 따라 뜬 돌에 얽힌 이야기로 고고! 의상대사는 선면왕자를 위해 영주의 부석사를 짓게 됐는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산적과 이교도들이었습니다.
5: 내 허락도 없이 여기다 절을 짓겠다고?
6: 도망, 혼찌검을 내줍시다.
2: 그렇게 산적들은 사찰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지켜보는 눈이 있었으니 바로 선묘용이었죠.
7: 의상대사님의 사찰을 망가뜨리다니 벌을 줘야겠어.
8: 왜? 이게 무슨 일이냐?
9: 저 용이 도수를 뿌린 모양입니다.
5: 그래도 사찰을 계속 망가뜨려.
7: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군. 에이?
2: 선묘용은 절벽에 바위를 밀어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위를 공중에 띄웠죠.
9: 두목, 저거 보십시오. 바위가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8: 예, 도망가자, 어서!
2: 그렇게 놀란 산적들은 도망가 버렸고, 의상대사는 무사히 사찰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묘용의 불심을 기려 사찰의 이름을 공중에 뜬 돌, 부석을 따라 부석사로 지었답니다.
4: 자, 자냐? 아니.
2: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4: 이게 너 때문에 망했어.
2: 뭐가?
4: 꿈속에서 부처님 만나서 소원 빌려고 했단 말이야.
2: 아, 미안 미안. 근데 소원이 뭐야?
4: 비밀이야.
2: 누가 대신 숙제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아냐?
4: 어떻게 알았어?
2: 부처님이 한가하시냐? 그런 소원을 들어주게? 좋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여주 실륵사다!
4: 실륵사?
2: 실륵사는 용의 꼬리를 닮았다는 경기도 여주 복미산에 있는 사찰인데,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이야. 그리고 고려 때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불리던 나홍선사가 입적한 사찰이기도 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실륵사로 고고! 신라의 원효대사는 속세와 멀리 떨어진 북미산에서

0: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꿈에 흰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죠.
1: 여기 복미산에는 상서로운 연못 하나가 있네. 그곳은 신성한 사찰이 들어설 곳이니 찾아내어 사찰을 짓게.
0: 꿈에서 깨어난 원효대사는 꿈속 노인이 말한 연못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헤맨 후 드디어 연못을 찾아냈죠.
2: 이런 곳에 연못이 있다니. 빨리 연못을 메우고 사찰을 지어야겠어.
0: 하지만 어쩐 일인지 몇 날 며칠 흙을 부어도 연못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2: 아무래도 공덕이 부족한 게야.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메워야겠어.
0: 원효대사는 부처님께 7일간 정성껏 기도를 드리고 다시 연못으로 가 흙을 붓기 시작했는데요. 그 순간 연못에서 9마리의 용이 승천하기 시작했죠.
3: 스님께서 부처님께 기도해 주신 덕에 우리가 승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연못을 메워 절을 지으십시오.
2: 고맙소.
0: 원효대사는 용이 사라진 자리에 사찰을 지었는데 그 사찰이 바로 여주 신륵사랍니다.
4: 그럼 원래 이 자리가 연못이었던 거네?
0: 그렇지.
4: 그런데 이건 뭐야?
0: 보면 몰라. 나홍선사의 부도탑이잖아.
4: 나홍선사가 누군데?
0: 나홍선사는 고려 때 스님인데 조선 불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셨지. 나홍선사가 쓴 시들은 지금도 널리 전해지고 있고.
4: 우와, 대단한 스님이네.
0: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이번엔 나홍선사 이야기로 고고! 세월이 흐른 후 나홍선사는 신륵사로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5: 종사는 나더러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0: 그 시간 마을에선 용의 머리를 한 말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용마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나홍 스님을 찾아오게 됐죠.
6: 스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놈의 용마가 걸핏하면 우리를 괴롭히니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5: 그 용마가 아직 마을에 있소?
6: 예.
5: 그럼 갑시다. 내가 용마를 만나야겠소.
0: 그렇게 나홍 스님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용마를 찾아 나섰고 신비한 굴레로 용마를 단순히 제압했죠.
5: 이제 더는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거라.
6: 고맙습니다. 스님이 우리 마을을 구해주셨습니다.
5: 다 신륵 덕분이지요.
6: 신륵이요? 신륵이 뭡니까?
5: 아까 제가 용마를 올가면 신비한 굴레가 신륵입니다.
0: 그 후로 사람들은 나홍 스님이 수행하던 사찰을 용마를 잡은 신비한 굴레, 신륵의 이름을 따 신륵사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동이야, 놀자.
4: 말 걸지 마. 부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중이니까. 치,
0: 아무리 기도해도 못 만날걸.
4: 왜 못 만나는데?
0: 부처님을 만나려면 공덕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의성대사나 범일국사처럼.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낙산사다. 의성대사와 범일국사가 낙산사에서 부처님을 만났거든.
4: 오, 진짜?
0: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낙산사는 신라의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의 진신을 칭견하고 세운 천년 고찰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관음성지 중 하나이자 기도처로 사랑받고 있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낙산사 창건 설화로 고고! 신라의 의상대사는 동해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동해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양양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어디선가 나타난 파랑새 한 마리를 만나게 됐죠.
7: 계속 주변을 맴도는 걸 보니 나보고 따라오라는 게구만.
0: 그렇게 의상 스님은 파랑새를 따라 바닷가 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7: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터. 이곳에서 수행을 해야겠군.
0: 의상 스님이 굴에서 수행하던 7일째 날이었습니다. 용 한 마리가 굴 안으로 들어와 말했죠.
8: 스님, 저는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스님께 이 염주를 전하러 왔습니다.
9: 이건 수정염주 아닙니까?
8: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해 용왕께서 스님께 바치는 여유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분명 관세음보살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0: 의상대사는 용의 말대로 수정염주와 여의주를 갖고 기도를 드렸고 마침내 관세음보살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9: 관세음보살님,
10: 일어나 산 꼭대기로 가거라. 가면 대나무 한 쌍이 솟아나 있을 것이니 그곳에 부처님을 모시거라.
9: 알겠습니다.
0: 그 즉시 의상대사는 산 꼭대기로 향했는데 그곳엔 관세음보살님 말처럼 대나무 한 쌍이 높게 솟아있었죠.
9: 관음보살께서 말한 대로야. 이곳에 법당을 지어야겠어.
0: 의상대사는 그곳에 법당을 짓고 자신이 받은 수정염주를 봉안하고 이름을 낙산사라 하였답니다.
4: 그런데 이름을 왜 낙산이라고 지은 거야?
0: 낙산은 보타 낙가산의 준말인데 관세음보살님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야.
4: 아, 그래서 관음도량이 된 거구나. 그런데 여기 또 특별한 보살님이 계시다며?
0: 맞아, 바로 정취보살님이시지.
4: 정취보살이면 해탈의 길로 빨리 들어서게 해준다는 보살님 아니야?
11: 오, 잘하는데.
4: 나도 공부 좀 했거든.
0: 정취보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절 따라 전설 따라 이번엔 범일국사에 얽힌 이야기다. 고고! 신라의 범일국사가 당나라에 유학하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귀 한쪽이 없는 스님이 범일국사를 찾아왔죠.
12: 신라에서 오셨다면서요?
13: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12: 내가 신라에 근접한 덕기라는 곳에 살고 있어. 나중에 신라에 가면 나를 좀 찾아주시오.
13: 알겠습니다. 찾겠다 약속하지요.
0: 시간이 흘러 범일국사는 신라로 돌아와 불산사를 짓고 포교를 하며 바쁘게 보냈는데요. 10년이 지난 어느 날, 범일국사의 꿈에 왼쪽 귀가 없는 스님이 나타나 말했죠.
12: 범일국사, 약속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라도 덕기에 가서 저를 찾아주십시오.
0: 꿈에서 깬 범일국사는 귀 없는 스님을 찾기 위해 덕기로 향했습니다.
13: 이쯤이 덕기인 듯한데. 자, 입으시오.
14: 예, 스님.
13: 이곳에 덕기란 마을이 있다던데.
14: 에이, 그런 마을은 없습니다.
13: 덕기를 어디에서 찾는담?
14: 아, 저기, 스님. 마을은 아닙니다만 제 딸아이 이름이 덕기인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이상한 말을 해서요. 매일 황금동전을 만나 글을 배운다지 뭡니까?
13: 아, 그래요? 어디 한번 만나봅시다. 이름이 덕기라고 했지?
0: 네.
14: 덕기야, 스님께 황금동자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려.
0: 따라오세요. 범일국사는 아이를 따라 황금동자를 만나기 위해 강가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13: 여기에서 황금동자를 봤단 말이냐?
0: 네, 저기 강물에서 매일 나오는 걸요. 어? 저기 보세요. 황금동자가 나오려나 봐요.
13: 저건...
0: 바로 황금빛을 내며 강물에서 떠오른 돌부처였습니다.
13: 아, 잠깐... 저 돌부처는 그분이야.
0: 강물에서 꺼낸 돌부처는 계곡사에서 만난 스님처럼 왼쪽 귀가 없었죠. 그제야 범일국사는 계곡사에서 만난 그 스님이 관세음보살의 현신인 줄 알게 됐습니다.
13: 이리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다니. 그런데 이 부처님을 어디에 모셔야 하나?
0: 그때였습니다. 강물 속에서 웅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15: 나는 정치보살이다. 낙산사로 가면 나를 안치할 곳이 있으니 그리로 가라.
0: 그렇게 범일국사는 황금 불상을 들고 낙산사로 향했고 관세음보살님 옆에 봉안하게 되었답니다.

자비로 베푼 보시의 공덕은 자신과 함께하는 양식이 된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가두어 단속하고 돈, 재물, 음식 등을 능력에 따라 널리 베풀며 게으르지 않고 항상 마음을 닦는다면 비록 삶을 마친다 해도 결코 헛되이 산 것이 아니다.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 이룬 것은 오랜 거불 목숨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다시니 세상 욕락 저버리고 불타처럼 수행하며 어려운 일 능히 참아 조사처럼 정진하라. 재물간탐하는 사람 악마들의 권속이요 선심으로 돕는 사람 진정한 불제자라. 호의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 정진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일어나 배운 것과 실천행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줘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이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목을 조른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고의 답도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 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회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선의 실천에 마음을 기울이라. 충분히 할 수 있다. 만일 그것이 상실과 슬픔을 준다면 왜 선을 실천하라고 요구하겠느냐? 그것은 축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이기 때문에 내게 요구하는 것이다. 부디 선의 실천에 힘쓰라.

탐욕이 많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가르치며,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가르치며,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하여 생멸함을 가르치며, 애착이 많은 사람에게는 일체가 공하다는 사실을 가르치며, 게으른 사람에게는 노력할 것을 가르치며, 아만이 강한 사람에게는 일체가 평등함을 가르치며, 남에게 아첨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은 정연하여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음을 가르친다.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선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 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거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대는이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계속해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있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갔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칼로 찌르는 뜻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쑤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뒤에도 또 열 가지 큰 은혜가

혼입 찰찰월룡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 일승원교 나무대방광부

승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관구서방 아미타 나무서방

재앙영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뭔가 소원 지체 없이 이뤄주시고 모든 죄 업 길이 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라니 지닌 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라니 지닌 마음

인이 평안 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계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업장 고승장을 보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진

옴설바 못자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설바 못자무지 사다야 사바하 준제주의 계송 준제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0: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참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H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호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박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변화하는데 나만 변치 않고자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모두가 변하는데 나는 변하기 싫고 내 것은 영원하길 바라며 내 생명, 내 소유, 내 사랑, 내 생각은 영원하길 바라니 고통이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변치 않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어떤 것도 붙잡지 말고 집착하지 마세요. 저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나도 끊임없이 흘러갈 뿐 거기에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습니다. 근심에 집착할수록 포박은 강해지고 근심에 무심할수록 포박은 느슨해집니다. 저 자연과 더불어 하나 되어 무심히 흐르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 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0: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게 싸우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0: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1: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애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0: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의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0: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2: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2: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1: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2: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

0: 섭사의 백화회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 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 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해양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 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겉장비고의

2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된다.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에는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웅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2: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는 부처님이 어떤 분이셨고 우리 현실 삶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자들에게는 소유에 대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러한 것을 핵심으로 해서 12강을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3: 당했다!
5: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3: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6: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7: 원괴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공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8: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7: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9: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0: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9: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진우 스님이 원로회의에서 만장일치 인준을 받았습니다. 자칫 분열할 수 있는 종단 여론을 하나로 모으라는 원로 스님들의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항일 독립운동 거점인 서울 진관사에 이종찬 광복 회장이 방문했습니다. 국보 승격 심사가 진행 중인 진관사 태극기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국보 승격을 한마음으로 여번했습니다.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빙하 붕괴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재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를 불교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점검했습니다. 한국화부터 사진과 설치까지 서로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이 무명을 저마다의 시선으로 풀어냈습니다. 정선 정암사 수만호탁 국보 지정을 기념해 회화전 무명의 초상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진우 스님이 원로회의에서 만장일치 인준을 받으며 종단 행정수반으로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3일 선거에서 183표라는 과반의 지지를 얻은 데 이어 종단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의 전폭적인 신임까지 확인한 건데요. 치열했던 표결 승부 이후 자칫 분열할 수 있는 종단 여론을 하나로 모으라는 원로 스님들의 각별한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원로회의. 종단 최고 어른인 원로위원 스님들의 뜻은 화합과 안정이라는 하나의 지향점을 향했습니다. 조계종 원로회의가 선거 다음 날인 어제 곧바로 회의를 열고 38대 조계종 총무원장 당선인 인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2: 오늘 이 회의의 안건은 제38대 총무원장 인준 의건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로 대종사님들의 지혜를 모아
1: 원로회의법 제11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무원장 인준을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로회의를 열어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준을 얻지 못할 경우 재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됩니다. 선거 다음 날 곧바로 소집된 원로회의는 종도들의 발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적 의원 23명 중 21명의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원로회의는 만장일치로 제38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을 인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만장일치 인준의 의미를 화합과 불교 중흥이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3: 부족한 저를 제38대 총무원장으로 인정하여 주신 원로 큰 스님들의 뜻은 종단의 안정과 화합의 토대에 의해 한국불교의 중흥을 당당하게 열어가라는 준엄한 대의임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1: 선거 과정에서 갈라진 중심을 하나로 모으고 낮은 자세와 공심으로 임하겠다는 다짐도 더했습니다.
3: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의견과 입장의 차이를 모두 내려놓고 이제는 종단의 화합과 불교 중흥이라는 하나의 길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1: 선거 직후 불거질 수 있는 반목과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4: 선거 제도가 문제점이 어디가 있는지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종회가 새로 개원 구성되면 상반기에 반드시 그 좀 그런 손을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선거 과정에서 함께하지 못한 상대편에 있던 그런 인재들, 종단 발전을 위해서는 전용을 하셔서 종단 발전을 함께 해주시기를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5: 예. 화합을 잘 하셔서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1: 183표에 담긴 종도들의 지지에 뜻을 함께하는 동시에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다양한 의견을 용광로처럼 하나로 녹여내라는 준엄한 주문이자 전폭적인 지지였습니다. 321

0: 91명 중 183표라는 과반의 선택과 원로회의의 만장일치 인준, 사부대 중에 굳건한 신뢰를 동력으로 출범할 진우 스님의 38대 집행부는 종단의 무궁과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한국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실천을 통해 지지와 성원에 화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항일 독립운동 거점인 서울 진관사에 이종찬 광복 회장이 방문했습니다. 국보 승격 심사가 진행 중인 진관사 태극기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국보 승격을 한마음으로 염원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일제강점기 배초월 대선사가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삼고 항일 비밀결사단체 일심회가 창립됐던 진관사. 독립운동 정신 계승에 앞장서는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롯한 광복회 회원들이 어제 이곳을 찾아 불교계 독립운동의 흔적들을 살폈습니다. 특히 일장기 위에 먹으로 태극과 사괘를 덧칠해 항일의지를 극대화한 진관사 태극기를 한참 동안 바라본 이 회장은 당시 선조들이 겪었을 처절한 고통과 숭고한 용기를 떠올리며 가슴 뭉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 1919년은 가장 우리가 참 잔혹한 핍박을 받을 때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을 뭉개고 태극을 올리는 이 용기는 대단한 거예요.
4: 대단한 거죠. 네. 그때 저 잘못하면 그냥 막 집단 학살 당할 수.
2: 이날 진관사 태극기가 지닌 국보적 가치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불에 탄 흔적과 얼룩 속에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급박하게 태극기를 그려야 했던 그날의 치열함과 절실함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특히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평소 쓰던 머글 이용해 건곤감리의 위치를 정확히 그려넣었고 낡은 보따리에 감싸여 비밀스럽게 보존됐다는 점에서 항일 독립운동의 생생한 현장성을 대변하는 국가유산으로 높게 평가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엔 국보로 지정된 태극기가 한 점도 없는 상황이어서 진관사 태극기의 국보 승격 당위성에 더욱 무게가 실립니다.
5: 네, 정확하게 건건이가 위치를 딱 잡았다. 여유 있는 있게 그린 게 아니라 쫓겨가면서 그린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덕후 온 것 같습니다.
2: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은 국보 지정을 기다리고 있는 대니 태극기와 김구 서명문 태극기, 진관사 태극기까지 세 점의 태극기가 모두 국보로 지정돼 불교의 불법승 삼보처럼 우리 민족의 정신적 귀위처로서 완벽한 궤를 이루길 염원했습니다.
3: 우리말의 정체성이니까 대니 태극기도 되고 임시정부에서
4: 상징으로.
3: 예, 상징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선 이 진관사 태극기도 되고 그러면은 불법성 삼보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완전.
2: 이 회장은 진관사 회주 개호스님과 만나 독립정신을 기리는 의미 깊은 기념품을 전했고 화천과 사찰 음식 등 불교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태극기 국보 승격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진관사 태극기 국보 지정을 염원하며 이뤄진 이번 일정은 선조들이 남긴 호국정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국민의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1: 한국불교 종합예술이자 불교 무차평등의 정수를 보여주는 진관사 국행수륙제가 내일부터 49일간 봉행됩니다. 국가무형문화유산 제126호인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온 세상은 한 가족을 주제로 공존과 화합의 가치를 전하며 매주 일요일 제와 함께 법석을 펼칩니다. 오는 6일 입제에는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대종사, 13일 초제에는 석종사 조실해국대종사, 20일 이제에는 전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 27일 삼제에는 전국비군의회 원로회의 의장 본각스님이 법좌에 오릅니다. 이어 10월 4일 사제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대종사, 11일 오제에는 해남대응사 조실보선대종사, 18일 육제에는 전 조계종 전계대화상이자 BTN 회장 성우대종사가 법문에 나섭니다. 49일 여적의 회약을 10월 24일 토요일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대종사의 법문과 함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내년 국가유산청 예산안이 올해보다 11.2% 늘어난 1조 6,645억으로 편성되면서 불교 목조문화유산 등 국가유산 보존과 재난대응을 위한 안전망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어제 2027년도 예산안에 국가유산 보수정비 5,201억 원, 보존기반 구축 1,709억 원, 재난안전관리 353억 원, 긴급보수 139억 원, 돌봄사업 221억 원 등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유산 보수정비 예산은 올해보다 848억 원, 보존기반 구축은 351억 원, 긴급보수는 31억 원, 재난안전관리는 37억 원 각각 증액됐습니다. 지난해 경북 산불과 수해 등으로 전통 사찰과 불교 문화유산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재난에 취약한 불교 문화유산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정 기반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빙하 붕괴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히말라야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이 같은 재난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참사를 불교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지난달 26일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빙하 붕괴가 순식간에 거대한 홍수로 이어졌습니다. 해발 5,200m 고지대에서 빙하 일부가 무너지면서 얼음과 암석이 계곡 아래로 쏟아졌고 이 과정에서 하천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한꺼번에 터지며 물과 토사가 하류를 덮쳤습니다. 빙하가 무너진 곳에서 흘러내린 얼음과 암석은 약 20km를 이동했고 하류에서는 불과 30분 만에 강수위가 9m가량 치솟았습니다. 마을과 도로, 교량은 물론 수력발전소까지 휩쓸렸고 네팔 재난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939명이 숨지고 3,925명이 실종됐습니다. 히말라야에서는 기온 상승으로 빙하가 빠르게 줄면서 빙하 붕괴와 산사태, 급격한 홍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7: 이번에 발생한 대홍수는 그냥 일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자연재해하고는 조금 그거를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기후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이번 네팔 대홍수 참사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히말라야의 재난이지만 불교의 연기적 관점에서는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소비, 생활 방식이 기후변화를 거쳐 다른 지역의 환경과 생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직접 해치지 않는다는 불살생의 의미도 기후위기 시대에는 더욱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7: 우리의 생활 양식 또는 소비 방식 그리고 이런 난개발, 폭주하는 성장 이런 무의식적인 우리들의 선택들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 멀리 다른 지역에 있는 생명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으니까 큰 의미에서 보면 불살생의 계를 우리가 어기고 있는 건 아닌가.
6: 재난 직후 이어지는 모금과 구호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중요한 자비행입니다. 불교계에서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아름다운 동행, 불교 NGO 더 프라미스 등 현지 구호와 피해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재난이 반복되는 현재 피해 이후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재난의 원인을 줄이기 위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에 대한 불교계의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종단과 사찰도 생태환경을 지키는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7: 불교계가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은 자비행이 있잖아요. 자비행을 구호활동에서 사회적 실천과 제도의 변화, 즉 사회적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는 목소리를 더 확장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 기후 위기 시대 생명 존중의 가르침을 사회적 실천으로 넓혀야 한다는 과제가 불교계에도 놓였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1: 한국화부터 사진과 설치까지 서로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이 불교의 무명을 저마다의 시선으로 풀어냈습니다. 정선 정암사 수마노타 국보 지정을 기념해 여섯 번째 회화전 무명의 초상이 열린 건데요. 12명의 작가가 참여해 무명을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출발점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전통과 현대, 불교와 예술이 만난 현장을 배수열 기자가 소개합니다.
8: 한국화 권위자 정종미 씨가 정암사와 수마노탑을 직접 본 경험을 바탕으로 그린 어부사시사 수마노입니다. 직접 짠 못이 위에 우리 전통 재료인 붉은 석채와 분채, 녹색 마노석을 갈아얹으며 부처님의 광명을 담아냈습니다. 언뜻 보면 그림 같기도, 또 언뜻 보면 사진 같기도 한 이 작품은 콜라주 기법을 활용하는 원성원 사진작가의 작품, 보통의 느슨한 관계망입니다. 작가의 상상력에 기반해 나무와 풀, 꽃 등 직접 찍은 사진의 부분을 오려 붙여 하나의 생태계

0: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1: 우리 불교의 상실에서 전시를 하게 돼서 엄청난 영광이고요. 불교에서 추구하는 그 부처님의 진리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2: 저한테는 이 작업이 단순한 어떤 사진이라기보다는 이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제 마음속에 담게 되는 어떤 큰 명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정선 정암사가 지난 1일 서울 봉은사 보호당에서 선보인 2026 정선 정암사 회화전 무명의 초상입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전시회는 한국화의 맥을 이어온 허달제와 정종미를 비롯해 김병주, 박희섭, 서동욱, 송명진, 원성원 등 원로와 중진, 신진 작가 12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회화를 중심으로 이어온 기존 전시에서 조각과 사진, 설치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특히 산울림 출신 가수이자 배우로 잘 알려진 김창완이 회화 작품을 선보이고 건축가 정동현은 정암사 수만호 탑을 재해석한 설치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3: 화면 위 붓자국을 눈으로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움직인 붓의 흔적은 소리 없이 울리는 노래이자 삶의 흔적에 바치는 헌사인 것 같습니다.
0: 전시 주제인 무명은 불교에서 진리에 눈뜨지 못한 어리석음과 무지를 뜻하지만 이번 전시에는 이를 단순히 벗어나야 할 어둠이 아닌 자신과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출발점으로 재해석했습니다.
4: 정말로 우리는 무명에서 밝은 지혜의 어떤 곳으로 나아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어떤
5: 무명에서 명으로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0: 봉은사 전시는 오는 9일까지 이어지며 이후 정선 하이원 리조트와 아리샘터로 자리를 옮겨 다음 달 5일까지 관람객을 만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6: 근대 한국 불교미술의 중흥조 금호당 약효대종사 98주기 추모달의 제가 공주 마곡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마곡사는 어제 경내 대광보전에서 주지 원경스님과 불교미술 일서문도회 전현호 이사장, 이정호 대전 무형유산 단청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98주기 추모다례제로 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주지 원경스님은 본격적으로 금호원이 건립되면 전통 불교미술 연구와 남방화소의 화맥 계승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불교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금호당 약효대종사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마곡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50여 년 동안 100여 점의 불화를 남기고 1928년 입적하기 전까지 계룡산 일대를 중심으로 계룡산 화파라는 거대 화맥을 형성하는 등 충청 지역 불화계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가평 운악산 성불사가 경내 부처님 진신사리를 이윤식에 맞춰 새롭게 조성한 용왕각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성불사는 지난 3일 능인정사 법경스님을 증명법사로 부처님 진신사리 이윤식과 함께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조성한 주요 불보살님을 점안했습니다. 주지 법광스님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는 날 불보살님 점안까지 함께 더욱 뜻깊다며 이 원력이 불자들에게 기도의 힘이 되고 성불사를 찾는 이들에게는 마음의 안식을 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점안식 뒤에는 산사 음악회가 이어져 참석자들이 운악산 도량에 울려 퍼지는 공연을 즐기며 불사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날 이혼된 부처님 진신사리는 대웅전 앞에 새롭게 조성될 탑에 봉안될 예정입니다. 9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인터뷰 소식, 그리고 2026년도 가을겨울 학술대회 분석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취임 3년간 종단 변화와 자립 기반 마련에 힘써왔습니다. 총무원 중심의 업무를 교구로 이관해 교구 자치도 강화했는데요. 전문 인력을 영입해 총무원 조직을 확대하고 전략기획실 신설을 추진하는 등 종단의 체질 개선에도 나섰습니다. 또한 청년 선명상과 군포교를 통해 청년 포교를 강화하는 한편 영산제 등 전통 의식의 계승과 발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상진 스님은 오는 9월 16일 중앙종회에서 재논이 되는 총무원장 연임제와 관련해 지난 3년은 준비의 시간이었다며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내가 연임을 하겠다고 나선 일이 아니라며 최종 판단은 종도들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진 스님은 앞으로 태고종이 정통성과 전통을 국민 앞에 보여주고 사회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하는 종단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가을겨울 불교학계에서는 모두 41건의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교학 7건, 사상 6건, 의례 5건 등 전통 연구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AI 관련 학술대회도 4건 예정돼 있는데요. 교학 분야에서는 대승 기신론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불교학 연구회는 11월 21일 한국외대에서 대승 기신론의 형성과 사상 그리고 해석을 주제로 문헌의 형성과 사상, 후대 해석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AI 분야에서는 불교 윤리와 명상 상담, 마음 챙김 교육, 불교학 연구 방법론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집니다. 전통 수행과 의례에 대한 연구도 이어집니다. 특히 진각종은 9월 29일 밀교 의례의 설행과 전개를 살피며 전통 의례의 복원 계승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처럼 2026년 후반기 불교학계는 AI 시대 불교와 불교학의 대응을 모색하는 논의가 본격화되며 관련 논의를 활발히 이어갈 전망입니다. 9월 5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 강설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상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작년은 당...

0: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0: 삼고사
1: 숙교뜨 시청하는 법원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 열반경을 진행하는 부따빠라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A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으로 포교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데바달타의 교단 분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세계 불교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는 BCE 386년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뒤 100년 뒤에 왓지국 외사리 강엄성 대림정사에서 발생한 14 비법 논쟁에 대해서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처님은 80살에 노시아 몸을 이끌고 중림정사에서 출발해가지고 150km 정도 걸어서 북쪽 왓지국 외사리 강엄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바빨리의 망고동산에 여정을 풀었죠. 그런데 이곳은 마가다의 아자타샤토가 왓지국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바로 그 전쟁 한복판에 오셔서 맨몸으로 전쟁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사리 강엄성의 대림정사는 북쪽의 고살라의 사위성의 기원정사와 남쪽 마가다 왕사성의 중림정사를 부처님이 1년에 한 번 왕복을 하는 중간 지역입니다. 그곳에 왓지국 외사리 강엄성에 대림정사가 있어서 12월에서 1월 정도에 여기에 도착을 하셔서 보롬에서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수행을 지도했고, 그리고 왕사성 중림정사로 내려가셔서 석 달 정도 머물다가 4월 중순에서 5월 초 정도에 여기에 오셔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다시 머물면서 스님들에게 수행을 지도하던 곳입니다. 북쪽의 기원정사에서 남쪽의 중림정사를 그 거리가 700km 정도 되거든요. 왕복 14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부처님은 맨발로 1년에 한 번씩 왕복을 하셨는데 그 중간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외사리 강엄성 대림정사였습니다. 이곳에 부처님이 여든에 그 노구를 이끌고 여기에 오셨습니다. 외사리 강엄성은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고민하고 토론해서 자신들이 살아가야 될 사회 공동체를 운영하는 민주 공화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었는데 노력한 것에 상응되는 대가가 노력한 주체에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업 그리고 인가에 가르침이 외사리 강음성 사람들에게 무척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이 창안한 수행에 대해서 외사리 강음성의 사람들이 무척 관심도 가졌고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외사리 강음성 중림정사에서 중림정사는 왕사성에도 있었지만 우리 산에 가면 소나무 많은 것처럼 인도에는 평지에 대나무가 많으니까 그 대나무 숲은 왕사성에도 있었고 외사리 강음성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외사리 강음성에서 여든 될 때 마지막 와사를 바로 요 외사리 중림정사에서 나게 되는데 그때 큰 병을 얻어서 무척 고생을 하셨고 그 병에서 조금 회복되자 3개월 뒤에 인멸하겠노라고 대선언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대성부 경전 유마경의 무대이기도 한 곳입니다. 특히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 경내에는 특이하게도 아쇼카 왕의 석주가 있고 그 옆에 아주 웅장하게 사리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유적지를 참배를 하게 되면 사리탑은 대개 부처님 사리탑이 있는데 여기는 아주 특이하게 아난다 존자의 사리탑이 대림정사 중심에 모셔져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다음에 아난다 존자를 소개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불교 교단을 마하가사파 존자가 잠시 맡아서 제일결집을 하고 교단을 안정을 시켜놓고 아난다 존자에게 교단을 맡겼죠. 그리고 그 이후로 아난다 존자가 40년 동안 불교 교단을 지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난다 존자가 120살에 인멸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인도 전역에 아난다 존자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림정사의 경내에 아난다 존자의 사리탑이 모셔졌을 거고 또 다른 의견은 대림정사는 최초로 비구니 스님이 출가했던 곳이고 비구니 스님의 성단이 만들어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인연으로 대림정사 경내는 아난다 존자의 사리탑이 당당하게 자리 잡게 되고 많은 불교도들이 참배하는 곳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 다음에 인도 성지순례를 가면 지금 말씀드린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 가셔서 아난다 존자 탑을 꼭 참배하십시오.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이곳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에서 율장 소품에 보면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100년 뒤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BCE 486년 음력 4월 보름에 임매를 하셨으니까 정확히 100년 뒤라고 했으니까 BCE 386년 무렵에 불교사 최초로 부처님이 만들었던 교단이 분열을 하게 되는, 그리고는 다시 단일 교단으로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불교사 최초로 교단이 분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4비법입니다. 불교사나 불교개론과 같은 책을 보면 이 14비법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은 저 14비법의 각 항목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고 뭐가 문제였는지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율장 소품에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세존이 임매란 이후 100년이 되었을 때 외사리의 왓지족 비구들이 10가지 사항 14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 첫 번째는 스님들이 소금을 휴대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정심을 12시 이전에 먹어야 되는데 12시 지나서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스님들은 하루에 한 번 탁발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탁발을 한번 하시고는 안 한 것처럼 다른 마을에 가서 탁발을 한 번 더 해서 먹어도 되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네 번째는 스님들은 보름에 한 번씩 포사를 하고 부처님이 제정해 놓은 계율을 함께 합송을 하면서 누가 그 계율을 위반했는지, 위반을 하면 참회를 해야 되는데 어떤 스님들은 참회를 하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며칠씩 따로 포사를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스님들은 의견 조율을 하다가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1인 1표제 투표를 통해서 하는데 정족수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외출한 스님들을 대신해서 저 스님은 저런 성향을 갖고 있으니 틀림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표할 겁니다 하고 대리투표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 여섯 번째로는 제자가 스승의 습관을 따라도 되는가 하는 문제죠. 일곱 번째는 공양을 하고 난 다음에 우유를 다시 마셔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유를 음료수라고 취급을 하지만 지금도 인도나 동남아로 가면 스님들은 우유가 식사입니다. 그게 공양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부처님 당시 때 어떤 스님이 곡차를 한잔 하시고 취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술을 먹지 말자라고 했는데 야자즙을 한 80% 정도 발효를 시켜갖고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홉 번째는 그 스님들이 사용하는 모든 물품은 규격을 정해놨는데 그 규격보다 좀 크게 만들어 사용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였고 우리나라 말이나 인도 말이나 부처님 말씀이나 핵심은 항상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스님들이 신도들한테 돈을 받아도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열 가지 사항을 외사리 강음성 주변에 있던 스님들은 언젠가부터 저걸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서쪽 지역에 살고 있던 오늘날 산치대탑 부근에 살고 있던 스님이 외사리로 와서 보니까 이게 상상도 못하던 일이 간행처럼 진행이 돼서 문제 제기를 함으로 해서 이게 이제 수면 위로 부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걸 하나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열 가지 사항이지만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열 가지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조항이 음식에 관한 조항이고, 그리고 일상 관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금전 조항이죠. 각 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금 휴대 조항이죠. 출가한 스님은 음식을 자기 입맛에 맞게끔 조리해서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율장 소품에 보면

삭발을 했는데 음식이 입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삭발한 집들이 각각 다를 거니까 또 선인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좀 작게 먹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 음식이 입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소금을 가지고 있다가 음식이 내 입에 안 맞으면 간을 맞춰가지고 먹어야 되겠습니다 했던 문제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걸 엄격히 안 된다라고 규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럴 수 없어. 수행자는 음식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수행자는 탁발을 나가면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됩니다 하는 문제였습니다. 또 그 하나는 스님들은 개인 소지품을 가사, 바루 뭐 이래 해서 한 서너 가지만 하는데 거기에 소금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소금을 그러면 스님들이 다니다가 개인이 소지할 수 없는 물건을 허용되지 않는 물건을 받으면 일주일 안에 대중에게 내놔야 되는데 그럼 소금을 일주일 안에 안 내놨다는 거예요. 저게 계율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으면 황당하게 들릴지 몰라도 스님들에 있어서는 저게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도는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덥습니다. 그 덥다는 이야기가 그냥 더운 게 아닙니다. 6월 중순, 6월달, 5월 말, 6월달이 되면 평균 45도에서 50도를 넘나들어 버립니다. 이때는 소금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생각하는 조리용 소금이기도 하겠지만 여름철 건기 때는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스님들이 소금을 소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문제는 여기에서 발단이 일어납니다. 다음으로는 정심 먹는 시간입니다. 그게 스님들은 12시 이전에 정심을 다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외출을 하다가 보다 보면 12시 이전에 음식을 다 먹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오후 2시 정도까지는 음식을 좀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조 지역에서는 허용이 됐는데 조 이외의 지역에서는 허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 지역에서는 12시가 지나도 한 두서너 시 정도까지는 좀 편법이긴 하지만 공양을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12시가 지났도록 정심을 드시지 못하면 그냥 하루 굶자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게 문제가 되어버렸죠. 세 번째로는 두 번 탁발하는 조항인데 저도 좀 음식을 많이 먹는 타입에 속합니다. 집안이 그래서 그런지 좀 많이 먹습니다. 이 수행을 하기 전에는 하루에 한 6끼 먹은 것 같고요. 제가 한 끼 먹는 양이 다른 사람 세 끼 먹는 양 정도를 하루에 6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았겠죠. 인도에 살고 있던 스님들도 좀 음식 양을 많이 먹는 스님도 있고 소식을 하는 스님들도 계셨겠죠. 특히 젊은 스님들 같은 경우에 오전에 한 끼만 드세요 그러는데 오후가 걱정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다른 사람보다 한 30분 먼저 나가서 탁발을 해서 드시고 한두 시간 있다가 한 11시나 돼서 이제 그 마을에는 이미 탁발을 해버렸으니까 불교도들이 얼굴이 알 거니까 마을을 옮겨가지고 다른 마을에 가가지고 탁발을 해서 드시는 스님들이 계셨다 봅니다.
항상 원칙은 이런데 예외 조항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스님이 두 번 탁발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외사리 강음성 지역의 스님들은 하루에 두 번 탁발을 하는 스님들이 들어 계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하면 점심을 드시고 12시가 지나서 우유라든지 주스라든지 과일 주스 같은 걸 추가해서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요즘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점심 드시고 오후에 우유나 주스 같은 걸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인도 전통적인 선인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계율 위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요즘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하면 술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루는 부처님이 길을 가는데 어떤 스님이 신도님 집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연꽃으로 술을 담은 게 있나 봅니다. 연꽃주라고 하더만요. 근데 그걸 한 잔, 두 잔 드시다가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인사불성이 돼서 그러면 그만 신도님 집에 좀 한심 주무시고 나오지 절에 돌아가다가 술이 늦게 치기가 올라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길가 쓰러져 있었는데 옆에 있던 스님들이 부축을 해가지고 해필 부처님 머무는 도량으로 데리고 왔는데 부처님 무릎 옆에서 쓰러져 갖고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 부처님이 앞으로 내 제자들은 술을 먹지 말자 이렇게 이제 규정을 정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참새가 방앗간 지나가기가 무척 힘들다 합니까? 이 간혹 가다가 세속에 있을 때 소주로 한 잔씩 하던 스님이 출가를 해서 스님들은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이 술은 그립고 규정은 안 된다 하이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 야자즙을 발효를 시킵니다. 토리라고 해서. 그런데 그걸 한 7, 80% 정도 발효를 시켜갖고는 한 잔 드시고는 누가 왜 술을 먹습니까? 라고 하면 아니요 이게 지금 100% 발효된 게 아니고 한 70% 정도 반만 발효된 겁니다 하고는 드셨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허용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의 문제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그 스님들은 부처님이 제정해 놓은 계율의 항목을 한 달에 두 번 보름마당 전체 스님들이 모여서 그 조목 하나하나를 합송을 합니다. 그러고는 그 항목에 위반한 것이 있으면 그 경중에 따라서 참회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사람 사는 데 다 똑같죠. 좀 친한 몇몇 스님들 중에 한두 스님이 위반한 스님이 있는데 대중들 앞에서 저 의식을 치르려고 하니 좀 자존심도 상하고 면도 안 서고 그런데 참회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 인연 있는 스님들끼리 별도로 포사를 하고는 거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뭘 했겠지. 그러고 나서는 대중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하니 한 사찰에 살면서 이런 포사를 별도로 독립해서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님들은 상가를 운영하는데 철저하게 공화제죠. 함께 참여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리고 조정을 하지만 조정이 안 될 때 또 마지막에는 항상 대중이 참여해서 투표를 통해 갖고 모든 걸 결정을 하죠. 그런데 이제 투표를 하려고 하면 정족수가 되어야 되는데

충족수가 되지 않았을 때 또는 그 투표 현장에 참여하지 않은 선임의 의중을 예단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대리로 투표를 했을 때 그게 타당한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자가 스승의 습관을 흉내내도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연세 드신 스승이 뒷짐을 지고 도량을 거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스님을 시봉하는 시자 스님도 지도 뒷짐을 지고 그럴 수 있죠. 그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였죠. 중국에 구지선사라는 분이 있죠.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스님은 언젠가 그 비구니 스님이 찾아와서 법담을 나누었는데 비구니 스님한테 한방 맞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막 열불도 나고 내가 지금 수행을 뭐 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보따리를 싸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이 그날 저녁 꿈에 신선이 와서 조만간에 당신을 지도해 줄 어른 스님이 한 분 올 테니 가지 말고 좀 계셔보세요 해서 이제 주저앉아 있었는데 마침 철룡 스님이 찾아오시죠. 그러고는 그 스님한테 자기 사정을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스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딱 눈앞에 보여주더라네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학철대오했다. 그래서 이 구지스님은 누가 오더라도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손가락 하나 딱 이렇게 보여줬다. 그래서 일지선사라는 포인도 써죠. 그런데 그 스님을 시봉하는 시자스가 스님이 외출하고 없으면 누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 자기 스님 흉내를 딱 내는 거예요. 손가락을 알았다 이렇게. 그런데 그 이야기가 스승기에 들어오니 하루는 스승이 시자를 불러갔고 구지선사가 시자를 불러갔고 사람들이 오면은 어떻게 하노? 그러니까 스님 사람들이 오면요 제가 스님처럼 손가락을 탁 하나 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스승이 손가락을 잡아가지고 칼로 갖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중국 스님들은 좀 격렬하게 가르치더만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쫓아가니까 시자 이름을 부르니까 그 와중에도 스승이 부르니까 예 크고 돌아보는 순간 손가락을 딱 하나 내밀으니까 학철대오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스승의 행위뿐만 아니고 스승이 강의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도를 할 때 흉내를 내는 제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수행이 충분히 익어져서 그걸 자기가 소화를 하고 경험을 해서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단지 흉내를 내서 가르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 조항이 외사리 부근에서 큰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스님들은 사용하는 침대나 방석의 규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부처님 당시에는 많은 스님들이 지식인들이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의 분들이 많이 출가를 했습니다. 세칭 상류층들, 여유 있는 계층에서 많이 출가를 했죠. 그런데 만약 큰아들이거나 막내거나 아니면 외동아들이거나
이럴 때는 그 어머니를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으로 침대를 만들어 오거나 은으로 침대를 만들어 오거나 우리 스님이 사용하는 거는 다른 사람보다 1cm라도 커야 돼. 이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아예 방 규격, 침대 재질, 침대 규격, 방석 규격까지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외아들 둔 어머니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 스님은 방석이라도 커야 돼. 이래갖고 규격이 정해진 방석 끝에다 레이스를 달아놓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나 안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최근에 말레이시아 최고의 재벌집 외아들이 단기 출가를 하러 절에 갔다가 20년이 지나도 이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서 시골에 사찰의 주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스님이 유일한 상속자예요. 그 당시에 50억 불, 요즘식으로 하면 현재 환율로 하면 한 7조, 8조 정도를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도 자기밖에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집에는 안 간다 하고 이제 20년 이상 내가 중노를 했는데 뭐 관심 없습니다. 크고 안 간다 크고 들리는 말에는 태국 왕실에서 특별 관리한다 카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스님의 어머니가 계신다 하면 상상되십니까? 이런 상황들이 바로 외사리 강음성에서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스님들이 돈을 직접 받아도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 말이나 부처님 말이나 핵심은 항상 맨 뒤에 있죠. 사찰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찰의 시주를 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찰의 시주를 하게 되면 사찰 사무실에서 신도회가 그 재정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우리 절에 가면은 불전함 있죠. 그 불전함처럼 스님들이 바루를 요리 놔놓고 거기에다가 시주를 하면 우리가 그 시주 돈을 나누어서 각각 필요한 게 다를 수 있으니 그 필요한 걸 사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사찰에 시주를 하는 걸 말고 시주를 내 개인한테 하세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8개월 동안 700명의 스님들이 대토론회를 해서 이 10가지 간행은 어떤 거는 부처님이 제정해 놓지 않은 걸 몇몇 스님들이 새롭게 제정을 했고 어떤 거는 부처님이 이미 제정을 해 놨는데 그 내용과 형식을 완화시켰거나 확대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처님의 정법이 아니다 하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10가지 항목은 부처님의 정법이 아니다. 비법 이렇게 규정을 했던 거죠. 자, 지금까지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에서 발생한 14비법 논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14비법 논쟁으로 인해서 부처님 이래에 100년 동안
굳건하게 지켜지.

0: 일단 교단의 단일 대오가 불교사 최초로 상자부와 대중부로 분열해 가는 과정을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원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부따빠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

0: 스키어트 행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파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 죽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황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사모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는 부처님이 어떤 분이셨고 우리 현실 삶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자들에게는 소유에 대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러한 것을 핵심으로 해서 12강을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잇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인연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청정 미륵도량 분당 대광사는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을 모신 수행과 기도의 도량입니다. 명상 상담대학과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마음의 치유와 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고 마음의 쉼을 얻는 길, 분당 대광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15-300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

0: 공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해갑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6일에는 하림 스님을 모시고 선명상 부다의 사념처를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해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영천 은혜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15쌍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BTN 붓다회가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약속드립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이 마이진 씨가 팬들과 소통을 굉장히 잘 하시다 보니까
3: 네.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을 잘 안 하는데요.
4: 하지 마요. 하지 마요.
2: 쾌둥아. 와. 아.
5: 안녕하세요. 저는 쾌둥이라고 해요.
4: 안녕.
5: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6: 주관적인 것이라 어느 분이 더 잘생겼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2: 아, 얘 빼요. 뭐 재미없는
6: 것 같아. 개성과 매력까지. 아싸, 아싸.
2: 쾌둥이 오늘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주별 방송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7: 더 누구를 위해서 도울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정신자는 깨끗한 신심을 이룬다는 것은 유신공룡하야. 신심의 공룡이 있어서 신심의 공룡. 신심이 그냥 한번 이렇게 했으면 그 능력이 굉장히 이건 참 희한한 일이라. 능신 믿을 수 있다. 무엇을 믿을 수 있냐? 그 신심의 공룡이 있어서 열애의 본행 소입이라. 부처님의 본행, 부처님의 본래 행도 있을 것이고 부처님의 본원, 본래 원력도 있을 것이다. 본원, 본행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시야 본사의 본래 근본 행이 뭐냐? 도대체 근본 행이 부처님의 근본 행이 뭐냐? 이와 같이 믿음이 이루어지고 근본 수행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이제 보살행이 바로 뭘로 가는 길이다? 성불로 가는 길이다. 화엄경 팔지보살 부동제감이 이렇게 나와요. 수로이행이라고 육로난행이라 하거든. 육로 바다에 가는 길은 굉장히 수월한데 비유를 이렇게 해놓죠. 팔지보살쯤 되면 무생법인을 얻게 되면 육지에서 배를 놓아줬는 배를 육지에서 여러 사람이 붙어서 100년을 밀어가지고 해온 큰 배 한 척을 100년을 밀어가지고 어째어째 가지고 육지에서 100년을 밀어가지고 그 배를 해운대 앞바다 저기 용호도 앞바다에 오륙도 앞바다에 띄었다. 100년을 밀어가지고 육지에서는 그렇게 힘이 들더니 쉽게 말하면은 탐진치가 있을 때는 수행이 그렇게 힘이 들더만은 탐진치가 턱 끊어지고 바다 위에 배가 떡 뜨니까 한나절 가는데 100년 가는 것보다가 갑절로 멀리 가버리더라. 예? 가시 있는 마음으로 보복하는 마음으로 앞에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건 뭡니까? 유연심, 뭐 조순심, 적정심, 조복심, 정멸심, 겸하심, 윤택심, 부동심 이런 거 불탁심 이런 게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100년을 가본들 정사작반이라 모래로 쪄가지고 밥을 짓는 것과 같다. 원효선생님 그랬죠. 유지인의 소행은 정미작반이요 무지인의 소행은 정사작반이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쌀을 가지고 밥을 짓고 지혜 없는 사람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데 천년이 간다 하더라도 단지 사력일 뿐이라 모래 자갈일 뿐이지 익었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은 믿는다 성취 제 바람이를 바람일다 행을 성취한다. 이것이 이제 바람일 행이 바로 보살행이죠. 예, 보살은 깨달은 사람이 가는 게 바람일이고 또 신입 제 성지라 훌륭한 지위에 들어감을 믿는다. 훌륭한 지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수성한 지위라고 하는 것은 차례차례로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보시를 잘하는 사람이라야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서 참회가 되고 잘 안 베풀어준 사람은 저쪽에 세치기 잘해요. 그러니까 참회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정진, 다란이, 인욕을 참을성이 있죠. 참을성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히 쉼없이 정진을 하거든요. 용맹하게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정진하다 보면 어느 날 자비롭게 돼서 조건 안 따지니까 부지런하니까 정진하는 사람은 첫째 예경을 잘합니다. 예의가 반듯합니다. 둘째 참회도 잘하고 셋째 남이 좋을 때 시기 질투를 안 하기 때문에 수의 동참을 합니다. 근청. 그 다음에 정법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진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참선하다 산매가 오고 고요가 떡 찾아와서 저 정의 쌍수라 선정과 지혜가 같이 쑥 돋아오면은 개향, 정향, 해향이 돋아버리면 해탈로 내가 이렇게 즐겁네 해탈하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점점 벗어나지고 여유롭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어쨌든지 환경 하시면서 이제까지 참여해야 될 거 좀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믿고 내가 믿든지 싫든지 뭐 좋든지 간에 불성은 일리 평등해요. 법성 원흉 무이상이에요. 제법 부동 그 내가 남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늘 이렇게 하는 건 내 인생이 살아온 경로일 뿐이지 그것이 딱 올바른 기준은 정말 올바른 기준은 이게 환경이 어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한포용 바다가 이 강물 저 강물 마다 하지
않는데 나는 바다가 아니고 또랑도 안 되고 세수대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구족함을 믿는다.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거는 어떤 생멸적으로 뭐 사람 죽기밖에 더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죠? 두려움이 있습니까? 많죠. 십지품 제일 아래 처음에 나올 때 근본적으로 다섯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추려서 두 가지 두려움은 그겁니다. 육체적으로 병고의 괴로운 것이 인생에 누구에게나 공통 분모.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사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은 뭡니까?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게 돈이라. 예? 그러니까 돈에 경제적으로 좀 만족할 줄 알고 육체 안 아픈 사람 없어요. 다 아픈 거 수긍해버리면 거기서부터 조금 내게 여유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경제적 가난으로부터 마음이 가난한 것으로부터 경제를 좀 해탈이 됐고 아, 이 정도면 됐다. 세 끼 밥만 먹으면 됐고 뭐 누울 자리만 있으면 되고 스님들은 그걸 갖다 삼조 연하 칠척 포단이라 하거든. 석가래 세 개 밑에 칠척 포단 요 하나 입을 하나 깔고 있잖아요. 그게 자기 전 재산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매일 부끄럽다니까. 신생장 불가계라. 생장 깨뜨릴 수 없고 불법의 생장을 생장 불가계 불공 불법이라. 불가계 불공 또 무너뜨려지지 않는 영원한 불공 중생이나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거하고 부처님하고는 급이 다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불공 불법이라. 이미테이션하고 진짜하고 어떻게 가격이 똑같겠어요. 명품 이미테이션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이렇게 이미테이션 도인들이 많은 거는 부처님이 워낙 명품이라서 그런 거예요. 신부사의 불법이라. 부사에 한 불법을 불가사에 한 불법을 믿는다. 참 믿을 수 없는데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우리 사진을 찬탄해야 돼요. 신출생 무중변 불경계라. 중간이 됐든지 변이 됐든지 그죠? 중심이 됐든지 변이 됐든지 그런 거는 본래 없다 이거. 허공이 어디까지가 중간이고 허공이 어디까지가 가냐 이 뭐 허공이 있기는 하나 이거지. 무변 허공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 변이 없어야 무변이 무변이라야 무변이라 할 수 있죠. 진짜는 그죠? 중간도 어디가 허공의 콤파터 중심점 잡아봐라. 어디가 허공이 중심점이 있겠냐 이 말이야. 예? 우리 마음이 그렇다. 예. 본심에 진심에 가면은 중변이 중도 저기 써놨지만 저 중도 저 못 읽어가지고 어떤 분 중화로 읽는다. 예. 저 꼬다짜 아닙니다. 길도짜입니다. 길도짜. 예? 저걸 쓰신 분은 통도사에서 아주 정직하게 사시던 금강산에 출가하셨던 해각 일홍 해각 스님이시에요. 우리나라 단청을 다 저분이 다 하셨거든. 그래서 단청을 이렇게 초를 해가지고 기초 밑거림을 단청을 하다가 그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초를 갖다 거꾸로 칠 때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거꾸로 치면은 단청을 다 하는데 초를 이제 거꾸로 누가 한번 초쳤다 하잖아요. 거꾸로 한번 쳐버리면은 싹 다 지우고 다시. 그 정도로 정성 들이신 분이라. 그 저런 분들은 글을 저렇게 쓰고 중도로 가신 거라. 중도로 가셨다. 그 당신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귀한 거는 92세에 열반하셨나 4세에 열반하셨나 그때 통사에 다 기증해버리고 박물관에. 그 우리나라 단청은 거의 저분이 다 하셨습니다. 그는 얼마나 불심이 깊어지겠습니까? 부처님을 장엄하면서 그죠? 법당을 장엄하면서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어른들이 많죠. 자, 중간도 가장자리도 없는 부처님 경계를 내는 것을 믿는다. 중변이 없는 것이 중도 하지 마라. 중도 아닌 게 중도 없는 것이 진짜 중도니라.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 노사지. 무노사 하지 마라. 무노사까지도 없는 것이 무노사다. 예? 예. 중생 하지 마라. 시명 중생이요. 비중생 시명 즉비 중생 시명 중생 즉비 부처 시명 부처. 자, 열의 한량없는 경계에 따라 들어감을 믿으며 내지는 신 성취 가라. 가보를 성취함을 믿나니 그 요언지 이요언지 그 요언지 요점을 들어서 설명할 것 말을 할 것 같으면은 신 일체 보살 행가 요점이 이거입니다. 그죠? 일체 보살 행가 내지는 어디에
일체 보살 행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역지 예? 한이지 이거지 바람지 난선지 현연지 원행지 부등지 순회지 법은지까지 이 10개 어째가지고 그 10지를 다 얘기하면서 1초 2초만 해버려 이 10개 일체 보살 행이 단계 단계에서 올라오고 올라가서 52단계까지 쫙 올라가서 발심지부터 올라가서 그죠? 부처님의 지지 안역따라 삼맥 삼벌이 묘각 등각까지 올라가서 이의 지혜와 또 말하는 힘을 믿는 것이니라. 설법하는 힘. 여기 설한다는 것은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를 우리는 음성교체라고 합니다. 음성으로서 가르침의 체를 근본을 삼는다. 음성교체. 사바는 뭘로 한다? 음성교체. 수준이 좀 올라가서 참선을 잘하고 이러면 그때는 음성교체가 아니고 빛으로 눈빛만 봐도 알고, 그죠? 서 이렇게 향기만 맡아도 서로 알수 있는. 그꼭 말로 하는 건 수준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고, 말도 안 듣는 거는 축생 이하라요. 말로 할때 해라. 좋은 말로 할때 해라.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죠? 말까지 안 듣는다는 거는, 아이고, 말로 안될 때는 뭘 하죠? 몽둥이로 그냥 해체를 그 경전에도 딱 써놨어요. 강강 난하 중생 빡세고 강하고 강하고 난하 교화하기 어렵고 교도소에 가서 막 두드려 패고 해도 말안 들은 그런 중생들은 세력으로 다스리라. 힘으로 찍어 눌러버려라. 예? 그리고 보돌이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법력으로 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자비로움 있잖아요. 부처님이 가피력으로 제도하라 했거든. 그런 사람들 법을 설해줘도 괜찮은데 그 뻑센 중생들은 돈안 주면은 공부하러 안 옵니다. 그러니까 말 되게 안 듣는 사람들 여기 같이 공부하러 모시고 올때 어떻게 돼요? 밥 사주고 떡 사주고 자비 대주고 회비 내주고 예? 그러니까 끌고 오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되면 이제 보드리해지면 자기가 회비 내고 밥 사고 여기 역이라고 하는 거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뭘 힘이라고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예? 설력, 힘이라고 하는 건뭘 힘이라고 합니까? 힘은 재력이 됐든지 학력이 됐든 체력이 됐든 법력이 됐든 힘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정득 얻은 능력을 힘이라고 합니다. 예? 힘이란 말은 근력이 됐든지 근데 뭐 꿈속의 힘은 몽력은 빵점이요. 꿈속에는 뭐 금을 갖다가 한 추럭을 줬을 때도 한 개도 없는 거지. 그쵸? 그 험한 그걸 갖다가 망상이라 하잖아요. 망상. 꿈속에서 깨달으면 빵점이라 해. 눈을 떠라 이거지. 눈을 떠라. 그래서 견성, 성품을 봐라. 어떤 걸 봅니까? 능견난사라. 부사의한 것을 능히 볼수 있어야 된다. 부사의한 것을 보려면은 무안입이 설신이로 보는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이거지. 자, 그다음에 한번 또 넘어갑시다. 불자야 이 보살이 가만 강의하다 보니까 제 혼자만 신나는 것 같네. 여러분도 재밌습니까? 이런 거 재밌어야 됩니다. 이게 재밌는 게 한경이 재밌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 깨구리 원맨쇼하는 거 비슷한 거 재밌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강의하기 좋아하는 데가 백담사하고 운문사 학인 선생님들인데 운문사 학인 선생님들 가면 별 얘기 안 하는데 까르르 웃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러면 이제 그 가르치던 강사 선생님들도 그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입이 삐죽 튀어나오니까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저것들은 내가 가르칠 때는 잠만 자더만은 잠도 안 자고 웃기만 잘 웃고 앉아있더라고. 배신감을 느낀다 해서 그런데 다행스럽게 조계사에 가면 그 해안나무 해나무라고 있어요. 통사도 종각에 가면 해수창창이라고 시가 적힌 게 있는데 그런 걸뭐 해수가 창창하다든지 해나무가 큰 나무가 큰 나무 한번 보면은 사람 같거든. 불보살 같거든. 근데 그런 나무를 범어사 은행나무나 특히 해나무 같은 경우는
궁궐에나 심고 큰 절 아주 신령스러운 곳에 심는 나무인데 거기에 해나무꽃이 지금 이 더울 때 꽃이 피잖아요. 그게 연두색 비슷한 게 하얀 쪼쪼무리한 게 그게 연두색에다가 흰색에다가 그렇게 녹색으로 꽃이 그렇게 피는데 그걸 우문사 가면 그 지금 학장 선생님하고 절교에서 이렇게 그 얘기도 하고 그 해나무를 같이 이렇게 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없거든. 불국사 학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그걸 해봤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감이 없기 때문에 조계사도 가면 해나무 커다란 게 있어요. 예? 마당에. 그 옆에 조계사 가면 서울 조계사 하얀 소나무 백송 대웅전 앞에 그것도 있거든. 그 백송 그 추사 김정희 선생 그 고조 할아버지가 영의정인데 그 무덤에 가면은 그 백송이 영조로부터 하사 받은 게 있거든. 그 백송 이런 것들은 아주 귀물이라 그러니까 사람처럼 보아야 돼. 사람보다 더 귀한 거거든. 세상에 그런데 그 해나무 꽃을 내주겠다고 둘이서 주워가지고 원래 졸업반이 바짝 말라가지고 내가 저 나무 꽃을 좋아하는데 우리 스님한테 보내야지 라면서 내한테 보내온 거라. 보내왔는데 둘 다 뭐 미국에 살던 사람이고 한 사람이고 이런 거 한국말 잘 못 쓰니까 영어로 잔뜩 써놨어. 그걸 영어로 이제 그 해나무 시에 대해서 쭉 한 대리가 너무나 잘 쓰기로 보내오고 한 사람은 간생보살을 싹 걸어가려 보내왔는데 통도 귀똥찬 거 이어온 거야. 통에 고무신 통에 딱 집어요. 흰 고무신 그 상자 있잖아요. 그 고무신을 야들이 말을 보냈노 싶고 딱 보니까 안에 보니까 그렇게 보낼 때 상자가 없으니 그게 알맞아 보였던가 봐. 백고무신 통 속에 보냈더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저 보면서 이렇게 불법은 흘러가고 정신은 흘러가는 것 같다. 이제 밑에 이제 유전돼서 흘러간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미 꽃을 줄 정도의 사상이 됐다면은 자기 마음속에서 이미 해나무는 자라고 있는 거라. 해나무 꽃을. 혹시 해나무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니라고 이렇게 봐요. 범어사도 지금 올라가면 두 그루가 있어요. 아주 멋지죠? 잘 생겼지? 운문사께 좀 더 크고 범어사 것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보면서 나 그 나무가 그 나무겠지만은 예, 깊이 자기하고 인생을 결부시켜서 보면은 옛날 어른들이 궁궐에만 심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 그 특히 절에는 그쪽에 유실수 매실 정도는 심어도 괜찮지만 매실은 유실수가 아니거든. 저 매실밭에는 절에는 매실이라보다 매화나무를 심는 거지. 매화의 기상은. 그 복숭아, 사과 뭐 이런 나무 절에 안 심습니다. 예? 그런 거 이제 절에 심어놓으면 정신이 잡념이 많은 사람들이래. 그 뭐 하나 따먹으려고 예? 이익을 노리고 그런 건 아주 별로 안 좋은 거라. 그래 그 사람의 정원은 마당은 그 사람의 속뜰 마음의 뜰이라 하잖아요. 그 사람의 바깥에 있는 정원 있잖아요. 그 사람 마당에 심어진 나무는 그 사람의 속뜰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래. 그래서 벼슬 자리 다 내려놓고 은퇴하고 이러면 마당에 흰 꽃이나 심지 뭐 이렇게 모란 같은 거 심지 않잖아요. 흰 꽃이나 다 심고 그 소나무 같은 거는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려 그러면은 가일 달았다가는 쉽게 얘기하면은 시집 장가 갔다가는 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부처님이 딱 쳐다보니까 그래 대가 있거든. 좋기는 좋지만 인간이 가야 될 길은 길인데 그래 가지고는 소나무처럼 기둥이 될 수도 없고 대들보가 될 수 없다. 사과나무, 배나무 가지고 무슨 기둥 삼는 거 봤는가? 복숭나무 가지고 기둥 삼아 볼까요 한번? 그거는 가일이 달리기 때문에 그런 나무는 그렇게 제목을 쓸 수 없어요. 하물며 잣나무도 마찬가지라. 네, 소나무 정도 기둥 쓸 때는 그 이유가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장자에도 보면 무용지 대용이라고 세속적으로 쓰이는 것이 별로 없어야
이 보살행 쪽으로 가는 게

한의제 여기도 나와도 마찬가지. 저 뒤에 가면 어떠냐. 한의심이 도단하고 진짜 한의제에 가려면 어떠냐. 출가해서 부처님의 길을 따라간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한의제 다 보고 전부 머리 싹 다 깎아야 돼. 여러분도 뭐 깎은 거는 다른 법죠. 자, 한 자 더 합시다. 오늘은 11번까지만 합시다. 불자야 이 보살이 부작신념이라 또 이런 생각을 하느니라. 재불정법이 모든 부처님의 정법이 여시심심이라. 이렇게 깊고 여시적정이라. 여시정멸이며 이렇게 정멸하고 여시공하며 이렇게 공하고 여시무상 이렇게 모양이 없고 여시무언이라 이렇게 원이 없고 여시무념하며 이렇게 물들지 않고 여시 무량하며 이렇게 한량이 없고 여시 강대로 이렇게 강대한데 그러나 이 그러나 예, 제 범부가 저 범부들은 심타사견이라 삿된 소견머리에 빠져가지고 무명부예하며 무명의 강명이 아니고 무강명이라 강명이 없는데 캄캄한 섣달 검은 같은데 안목을 잃어버리고 지는 지찔러가지고 무명에 가려져가지고 예 업상이 되어버리죠. 이 무명을 갖다 업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명에 딱 가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교만해지거든. 교만해진 사람은 애착이 되게 강합니다. 암만 싫은 사람 있잖아요. 똥꼬집입니다. 똥꼬집. 그 여기 자세하게 써놔. 그거 나왔잖아요. 무명에 가려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어때요? 입 교만 고당이라. 교만하니까 아만 탱천이라 저 하늘을 찌른다고. 하늘을 찌르는 아만이 자기 가슴에 심장에 박해가 있다. 그거 잡으러 가야하면은 원행지거든. 그게 빠져야 무생법인이거든. 그러면 어떠냐? 바깥으로 안에서 계속 깊은 병이 있으니까 바깥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입 가래망이라. 가래라고 하는 건 제6 의식 분별이 그렇게 치열하거든. 눈에 띄는 대로 10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10이고 음식 먹고 아이고 맛도 되게 없다. 어떤 사람은 음식점에 가서 이래 한다고 음식점 해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이래 놓고 음식점 하냐고. 지 입이 안 맞으면 그냥 놔두면 되겠지만. 옛날 어른들은 이제 밥상 이렇게 할아버지 또 차례 들고 나면은 다 맛있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알면은 근데 할아버지들한테 한 가지 반찬을 빠뜨려버리면 그날부터 맛없는 거 해가지고 뒤처지는 거라. 간장을 딱 갖다 놔야 돼. 예? 좀 섬섬하게 해놓고 간장 갖다 놓으면은 내 입에 맞게 찍어 자시면 다 맛있습니다. 그 요즘은 뭐 간장 다 빠지잖아요. 그죠? 옛날 밥상에는 간장하고 조금 저러면 고추장까지 이렇게 같이 올려야. 혹시 음식에 조금 반찬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너무 짜고 맵고 이래 하지 말고 약간 섬섬하게 하고 뭐만 올려놓으면 돼요? 간장을 다 올려놓으면 아유 잘 먹었다. 간장 안 올렸다. 또 뭐 내가 간 잘 맞춘 데가 다 맞추지 말고 그게 다 지혜로 사는 길이요. 가래 망주하야 그리고 행 청강조립이라 빽빽 밀림 정글같이 아첨하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속이고 아첨에 아첨하는 거는 왜곡돼서 정직심이었거든. 그래서 불능자출이라 능이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굽은 마음에 아이고 아첨하는 사람도 허리도 얼마나 굽혀있는지 몰라. 심녀 간질이라 자기 거 아끼고 남 질투하고 마음에 그죠? 마음은 간탄과 질투가 상응 불사라. 욕심도 많고 시기심도 많고 아유 그래가지고 버리지를 못한다. 그거 딱 달라붙어가지고 상응 불사라. 그 요런 거하고는 상응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불상응. 그래서 반야신경에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양미초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그게 불상응입니다. 불상응. 예? 눈에 띄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막 똥개처럼 막 달라붙잖아요. 우리는 막 네가 그래 말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지 이러면서 이렇게 싸울 때 가만히 보세요. 이제 한번 관찰력이 있어야 돼. 싸우는 사람 둘이 이렇게 말하면서 보면 남 말 끝까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가면서 봤어. 내가 이제 얘기하고 난 뒤에 네 얘기.

얘한테. 예? 그리고 설사 끝까지 듣는다 해도 하나도 안 들어. 그 다음에 내가 뭐 얘기해야지. 딱 배리고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떠냐? 질투가 많으면은 태어나는 것마다 계급이 낮아.

그리고 있어도 생필품이라든지 재물이 늘 적재적소에 못 써가지고 부족해. 그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없어도 깨끗하게 해놓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죠? 있는데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요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지금. 제 얘기 아닙니다. 네. 책에 있는 걸 제가 설명해 주는 것 뿐이에요. 탐에 우치라. 성질 머리 나쁘면 지혜라도 있든지, 욕심도 많고, 성질도 많고, 탐진치, 어리석기도 하고, 그죠? 그래, 어리석은 일 하는 사람이 일식에 놓으면 일이 두불일, 세불일. 모생인 사람 앞장세워 놓으면 골치 아파요, 그거. 적집 재업하야 온갖 업이란 업은 다 지어. 그러니까 일야 정장이라. 밤낮 없이 짓네. 밤에는 도박하고, 낮에는 엉뚱한 짓 하고, 예? 공부를 그래라. 아이고. 이 분한 풍으로 분노심이 되면 한이 되지. 분한 분에 강첨 교회 질간, 예? 무참 무게, 혼란, 뭐요? 혼침 산란 도급, 혜태 방일 신념 부정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 속하는 거예요. 그거 공부하려면 그 오이 백법이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에 나눠드렸어요. 백법 도예를. 그거 자세하게 보면 돼. 자세하게 보면 되는데, 뭐 다른 거를 유심하게 봐야 되지만, 믿을 신자 딱 보면 돼. 믿음이라고 뭐냐? 믿음은 공덕을, 남을 이익시켜주는 행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신심이 있다고 한다. 막연한 신심이 아니에요. 신심은 어때요? 오늘 그쪽에 복덕신 보살님이 떡 맛있는 거 하셨잖아. 호박떡. 예? 그거 먹어야 될 건데. 그런 공덕, 그런 공덕을 자꾸 지어야 돼. 예, 분심이 나중에 지나치면 한참 분한 마음이 있다 보면 마음이 그렇게 뭐 한이 되는 거예요. 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오래 묵었던 내 마음에 안 들어 미움을 오랫동안 사귀지 못하고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걸 한이라 그래요. 거기도 글을 그렇게 다 써놨어. 눈앞에 역경계, 내 마음에 안 드는 경계가 올라오면 확 끌어올라고 이걸 분이라 그래. 분노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심리학을, 이게 현상 심리도 있지만, 그 현상 심리가 끝나고 불교 공부 환경을 보려면 심청 심리를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 심청 심리는 어디서부터 들어가느냐. 아만이 사라진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대목. 그 심청 심리가 이제 무생법인이다, 무공용지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랐대. 현대 심리학적으로도 반드시 정신과 의사나 이런 분들은 유식이나 환경 공부 야무지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정신분석을 이만큼 갈 때까지 가는 건 없거든. 그걸 제일 잘해놓은 것이 귀신론이에요. 귀신론. 그런 걸 안 보고는 그냥 해봐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찢어진다. 아까 전 게 아니고 뭐지. 그 머큐륨 바르는 거 비슷한 거. 자. 아까 전기 옥도 전기 그런 거 있잖아요. 치 심식하라. 마음에 불을 붙여서 치연 불식이라. 불꽃이 꺼지질 않아. 범소 작업이 모든 업을 짓는 것이 개전도 상응이라. 원리 전도 몽상이 아니고 개전도 몽상이라. 개자, 무슨 개자인지 모르겠다만은 모두 다 전도 몽상하고 딱 들어붙어 있다. 그 어디에 가서 이제 불상응하느냐 보세요. 미상응 어디 가서 이제 상응하느냐. 불 진심하고 바깥에 경계하고 어디서부터 상응하지 않느냐. 팔찌보살부터 이제 상응하지 않아요. 팔찌보살부터는 이름 알아가 부동지가 그건 가지도 못해. 용류 유류 무명류 욕계, 색계, 무색계, 뭐 용류, 유예를 갖다 욕이라 그래. 사실 그거 똑같은 말이야. 용류나 유나 무명류, 견류, 12연기가 있는데 상속, 기심, 의식, 종자야. 이거 좀 빨리 하겠습니다. 상계의 밭에 다시 고통을 내나니 이른바 12연기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쭉 하는 중간에 끊을 수 없으니까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른바 오늘 그냥 이렇게 들어만 놓으세요. 요거 하나 가지고 제가 설명해도 하루 종일 8시간, 10시간 설명해도 못할 부분이 지금 요 부분들이. 요게 이제 불교의 모든 대장경의 핵심이에요. 12연기. 예? 사성제 12연기가, 그거는 뭐 하루 종일 아니고 1년 내내 요거만 설명해도 설명이 안 돼. 그 여기에 한번 읽고 마는 글이 아니에요. 읽고 또 읽어도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많이 파악하고 나면 수박 딱 먹